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음악이란 뜻의 만파정식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오늘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그때의 기억을 아물지 않는 기억이라 표현한 바 있는데요. 당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이들이 실제로 겪은 현장을 생각한다면 작가의 말대로 그 기억은 그야말로 아물지 않는 기억임에 분명합니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지금의 이 땅,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역사가이자 인권운동가 리베카 솔릿이 어둠 속의 희망에서 그 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의 말을 잠시 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지구온난화나 지구적 자본 같은 악몽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에 대한 꿈 때문에도 변했고 우리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들 때문에도 변했다. 우린 변화를 저울질해보지 않은 채 그 변화에 적응하고 문화가 얼마나 변했는지 잊어버린다 하는 글이 인상적이라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은 다른 것이겠죠. 변하기 위해 특별히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46년 전의 일, 아물지 않는 기억이지만 반복이 되지 않아야겠기에 지금도 우린 다시 기억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긴장을 풀고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애호하던 음악이고요. 즐겨 연주했던 곡인데요.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첫 번째 곡 상령산입니다.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스무박 한 장단의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음악,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음악이죠.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날이라서 한강 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흐려지지만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던 그 이야기를 상기하게 됩니다. 아침밥을 함께 나눈 가족이 저녁에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한강 작가의 아물지 않는 기억이란 말이 실감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고른 음악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인데요. 이 노래에서는 이미 보고 싶어 꿈속에 임의 집 앞 돌길을 수도 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라서 수없이 길을 다닌다 해도 그 길이 다를 수 없겠죠. 다닌 자취가 없으니 그것이 슬프다 하고 노래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이해되실 분도 많으실 겁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해곤 나량이면 임의 집 참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만은 꿈길이 자취해 없으니 그를 수로하노라.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듣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의 곳 나량이면 임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 많은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스러워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향악정제 무산향 반주음악입니다. 무산향은 대모반이라고 하는 좁은 무대 위에서 혼자 춘 독무입니다. 무산향이란 이름은 소동파의 이도자라는 시에 나오는 용어를 가져온 건데요. 당 현종과 관련된 고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악왕모를 쓰고 무산향 한 곡을 연주할까 하는 내용의 시가 제목의 근거입니다. 이 곡에서 부르는 창사는 1828년에 효명세자가 직접 지은 건데요. 7언으로 된 시입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첫 번째 구 중에 넉자만 노래합니다. 중중편득 근왕소, 여러 무리 중에 홀로 왕이 미소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곡에서는 중중편득 네 글자만 노래할 겁니다. 이 춤이 처음 공연된 건 1828년 효명세자 모친 순원왕후 사순 때 일인데요. 오늘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효명세자의 모친 순원 왕후의 사순 때 만들어진 춤, 대모반 위에서 혼자 추는 동무, 무산향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 후기의 여러 기록들을 들추어 보면 실제 무산향을 당시에 추었던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도홀기 기록을 보면 정제 여령의로서 의녀 난희와 비취란 이의 이름이 보이고요. 정제 무동으로는 오수산이란 이름이 명단에 보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무산향 정제에는 여성, 남성이 모두 추는 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하는 멋진 제목의 음악, 여밀락 합주 골랐습니다.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더욱 풍요로운 음악이죠. 여밀락 합주를 양주 풍류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밀락 합주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는 지난달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정기연주회를 한 바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6월에도 첫째 주 목요일에 정기연주회를

전주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서도 작가 공명가입니다. 공명가의 공명은 바로 제갈공명인데요. 이 곡은 제갈공명의 여러 사적을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제갈공명이 남병산에 올라와서 칠성단을 높이 쌓고 동남풍을 비는 이야기, 이 삼국지 연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상세한데요. 이 공명가에서 이 부분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단을 쌓을 때 동서남북 사면에 여러 깃발을 늘어놓습니다. 동쪽에는 청룡기, 서쪽에 백호기, 남쪽에 주작기, 북쪽에 현무기, 그리고 중앙에는 황기를 꽂는데요. 그와 함께 사방에 의장을 버려놓습니다. 공명은 머리를 풀고 학창의를 입고 흑대를 띤 차림으로 단 위에 올라가서 동남풍을 빕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풍도 빌게 되겠죠. 그와 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 대목은 음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도 작가 공명가 김광숙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하도 춤추다려가 항구를 점점 당도하니 항구의 인적은 고요한데 다만 남은 건 좌우항 지킨 사공

점점 따르다가 선두에 성큼 나서 하는 말이 앞에 가는 배는 공명 선생이 타셨거든 잠깐 놓고

무슨 길을 따르지 말고 빨리 돌아가 내 말 갖다 도덕 전에 전하고 너희 국사나 도려무나 서성이들은 제안이 하고 따를 저

가정이로 돌이다. 여성이 할일 없어 빈뱃 머리를 본국으로 돌리며 찬찬한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듯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래 끝부분에서 제갈공명을 잡으러 갔던 장수, 서성의 탄식 내용도 들을 수 있었죠. 한종실 유황숙은 덕이 두터워 저런 명장을 두었다 하는 이야기 있었죠. 그 명장은 바로 조자룡을 말하죠. 조자룡이 공명이 기도를 마치면 바로 모셔가려고 배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사하게 떠날 수 있게 했잖아요. 바로 그 조자룡을 명장이라 했습니다. 한종실 유황숙은 덕이 두터워 저런 명장을 두었건만 오왕 손구원은 다만 인자뿐이라 천의를 거역치 못하여 나는 도라만 가노라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부러움 반 안타까움 반이 아닐까 했습니다. 초한가와 함께 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좌창의 하나 공명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보유자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아쟁과 철현금 두 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허튼가락입니다. 허튼가락이란 제목 바로 산조를 말하는데요. 이 곡에서 다스름 부분을 중모리와 언모리로 아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다소 빠른 언모리를 마치고 산조의 진양부터 연주가 시작되는데요.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그리고 마무리가락으로 마무리한 음악, 허튼가락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유경화의 철현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쟁과 철연금이 함께하는 허튼가락, 이태백의 아쟁 유경화의 철연금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사물놀이와 동해안 별신굿 음악의 만남, 별신 준비했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의 음악은 타악장단이 특별하게 발달한 음악이라서 타악기로 연주하는 최고봉의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음악인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이 동해안 지역의 타악장단을 사물놀이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이번에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별신굿의 김정희가 구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태평소가 가세해서 화려한 타악과 구음, 태평소 선율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입체적인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별신 듣겠는데요. 김덕수의 장구와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구음,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양한 동해안 별신 곳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장단을 사물악기 연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김덕수의 장구,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사물, 또 김정희의 구음,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심청가 중에 한 대목 골랐습니다. 범피 중류 대목입니다. 심청이가 인재수가 돼서 인당수를 향해 가는 비장한 장면이죠. 범피 중류는 뜰범자, 저피자, 가운데중자, 흐를 류자를 쓰는데요. 배가 떠서 저쪽으로 흘러간다 하는 뜻이죠. 저쪽이란 바로 심청이가 뛰어들어야 할 인당수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심청이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지만 또 한편 그 가는 노정이 아름다운 곳, 또 순경으로 알려져 있는 곳, 역사 속에 사연이 있는 곳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잠시 그런 정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역사 속에 여러 유명한 장소, 명나수, 황항로, 봉황대, 적벽강 이런 노정을 지나서 인당수까지 가는 장면 만날 수 있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범피중류, 성창순의 소리, 김동준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혼인 안고

후생의 뿐을 받아 다 갖기 어머니 박득한 목이 아니냐. 하고 싶군년 지수 배를 타고 타살이를 쪄 오부 거창한 홍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때 누가를 건네주고 해상의 배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그산 대지 건네주고 공병의 탈출가는 통남풍 비전되어 저주어 백만 대병 초요로 화공은이 배 안에 내는 어이거리 그저 무걸 두리둥 조여요 경량허니 토연여그 귀걸해 해와르디 고범지라 장하느 강동거요 임솔지 터치거러 소동판도라이 꽃이 걱정증서와 허지 고여성무정근한 어부질검이요 해도 난 화장뿐한 무이월여 재련조여 타고 발사 하고 보니 성무선이 아니냐 가자 무걸 두리둥둥 우리 선이 24명

남을 다니다가 오늘날 인당수에 인재숙을 들여오니 통해신 안맹이며 서해신 거성이며 통해신 옹강이며 강한 지장과 전태 지군이여

없이도 오시고 백천만 금태를 대어 덧대우에 번지 꺼벙유어여 나밖에 좀 죽어요 주옵소서. 구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난 물에 들려

많긴 한데 도하

좋고 분해 사매우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이제는

봐라 새별 같은 눈을 감고 저마 자랑 무릎수 이리비들 저리비들 백전으로 우르르르르르.

심청이가 물에 뛰어들기 전에 부친을 향해 절을 하고 또 기원하는 내용, 70 생남하시기 기원한 그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 범피 중류 들으셨는데요. 성창순의 소리, 김동준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배틀가 기악으로 들려드립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배틀가 들으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역사 속의 사건을 기억한다는 건 단지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만이 아닐 겁니다. 아픈 시간을 떠올려서 증오하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눈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겠죠. 기억되지 않는 건 세상에서 두 번 사라지는 거라 하니 망각 앞에서 역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5월 18일의 일도 그래서 기억하게 됩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피곡을 읽는 건 무너진 건축물을 바라보며 상상하고 한 편의 시를 읽는 것과 참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들이 뱉는 말 이면의 마음을 상상합니다. 김도영 극작가의 말입니다. 말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생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안은경의 피리 연주, 오래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 그렇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또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만큼 말이 지닌 힘은 참 무거운데요. 그래서 가끔은 상대가 내뱉은 말 너머에 있는 진심을 헤아려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무너진 건축물을 보면서 한때는 참 아름다웠을 집을 상상해 보듯이 날카로운 말 뒤에 있는 상대의 외로움이나 서투름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첼리스트 이옥경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험음악과 즉흥음악이라는 조금은 낯선 장르를 함께 음악 들으면서 탐험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 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박경소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순간 일악장 봄을 기다리는 시냇물.

박경소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순간 일악장 봄을 기다리는 시냇물 들었습니다. 8605번 쓰시는 분 주말 동안 문화시대 기다렸습니다. 아 행복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현대미술에서는 추상미술이 중요한 장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점, 선, 면 또는 색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런 개념을 음악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모실 분은 선율을 해체하거나 재조립하고 악기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첼리스트 이옥경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늘 세종에서 네, 아침 일찍 버스 타고 네 부지런히 네. 와주셨죠?
1: 네네네. 아,
0: 감사합니다.
1: 당연히 그러고 와야죠. 불러주셨는데.
0: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현재는 이제 원래는 독일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1: 네. 작년부터 예. 독일 베를린에서 DAAD라는

0: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하다가
1: 예.
0: 있다가 이번에 리움 미술관에서 워크숍을 요청을 받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1: 아, 그 리움 미술관과 함께한 워크숍은 이미 진행을 하셨나요?
0: 네네네. 와서 한 5일 정도 했습니다.
1: 아,
0: 네.
1: 그러면 워크숍이라는 것은 이제 공연을 하러 오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워크숍을 하러 오셨다고요?
0: 네. 약간 공연 겸 워크숍이었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알코 미술관에서

0: 워크숍일까요? 아니면은 새롭게 내가 하는 음악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1: 제가 하는 음악은 아무래도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반이 넓지가 않아서요. 이번에는 제가 하는 음악에 대해서 약간 소개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서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즉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을 했고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예. 물리 선생님도 오셨고 네. 도덕 선생님도 오셨고 그래가지고 저는 참 재밌었어요.
0: 그렇군요. 네. 자, 뭐 순간순간 즉흥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이제 쭉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첼로를 보통 연주하고 첼리스트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이제 흔히들 음악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유명하게는 뭐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같은 네네.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1: 네.
0: 굉장히 뭐 잔잔하고 소위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런 멜로디가 흐르는 곡이죠.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 이옥경님의 음악은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고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옥경님의 음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다라고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그건 저도 사실 좀 힘든 주제이긴 한데요.
0: 네.
1: 저는 요즘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장르나 스타일에 부합되지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을 찾는 그리고 네. 제 저만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더 복잡해졌나요?
0: 아니요. 옥경 스타일로 가죠.
1: 감사합니다.
0: 아, 좋네요. 아, 개인적인 음악.
1: 네.
0: 이건 뭐 사실 그렇죠. 뭐 장르나 어떤 특징을 굳이 타이틀로 묶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음악이라는 장르를. 음악이라는 그 예술 영역을.
1: 네.
0: 근데 굳이 이제 그러면 그래도 대중들이 알기에 그러면 그 개인적인 것은 어떤 것에 더 가까운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 네.
0: 즉흥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작업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정통 클래식 음악을 네. 전공하셨고 한국에서 예중예고를 나오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셨다고.
1: 네네네.
0: 네, 그 과정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첼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한국 교육 방법. 그래서
0: 네.
1: 그 클래식 특히 서양 음악, 서양 클래식 음악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뭐 예고 나오고 뭐 입시를 위한 음악을 네. 배웠다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0: 네.
1: 저는 그때 사실 제가 원해서 첼로를 시작한 거는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깊다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항상 좀 애매했던 게 제가 항상 그냥 좀 항상 너무 못하진 않고 조금만 더 하면 더
0: 잘하시는
1: 저러지는 그 그러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계속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0: 네.
1: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에는 연습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0: 네.
1: 안 됐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1: 한국에서 그냥 뭐 당연히 어머니가 원하시는
0: 네.
1: 대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안 돼서.
0: 근데 다행이라고 얘기하셨나요?
1: 네. 왜냐하면
0: 왜 다행이죠?
1: 저는 첼로를 그만두는 게 그때는 소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0: 예.
1: 그 첼로를 배웠을 때 기억이 이렇게 좋은 기억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이건 난 그냥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은 첼로를 관두고 뭐를 할까 그래서
0: 네.
1: 근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재즈라는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가 좋은 것 같다. 난 저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저거
0: 네.
1: 해보고 싶다. 약간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어디서 라디오에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은
0: 네.
1: 게 버클리라는 학교가 있다.
0: 네.
1: 보스턴에 가면은 재즈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0: 거기 가고 싶다라는
1: 네, 그래서
0: 마음을
1: 네. 그 엄마가 어머니가 그래서 또 재수를 할래 유학을 갈래 그래서 저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가겠습니다.
0: 네.
1: 어머니가 그래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거기에 가서도 정통 클래식을 그러면 첼로 연주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첼로를 그만두시려고 했었다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1: 원래는 진짜 첼로는 전혀 다시 볼 생각이 없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음악학교다 보니까
0: 네네.
1: 악기를 처음 2년 동안은 계속 연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악기가 첼로밖에
0: 첼로니까.
1: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렇게 막 연습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레슨도 계속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할 때마다 특히 바흐 같은 거를 할 때마다

0: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해야지만 받아들여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를 가니까 그냥 너가 좋은 대로 해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반대지? 그러니까 맨 처음엔 반신반의 하다가 네. 근데 그러면서 약간 확실히 누가 칭찬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나쁘지 않은가 봐.
1: 흥이 계속, 나죠.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재밌네 하면서 다시 첼로의 약간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첼로를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
1: 그때도
0: 그냥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랬는데
1: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냥 재즈를 하고 싶다 그 마음을 그때도 품고 계셨던 거예요?
0: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딱 그때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재즈 약간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았던 재즈는 재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전통이 있구나. 그래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들어봤는데 네. 이거는 첼로로 그러니까 뭐 꼭 첼로로 재즈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그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영화 음악 거기서 그곳에서도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전공하는 친구들 프로젝트를 많이 녹음을 해줬다가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요소 중에 하나가 영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1: 네. 장르 가리지 않고요.
0: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영화 음악 그쪽도 재밌겠다 해서 전공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했죠.
1: 네.
0: 그래서 첼로는 계속하고 하지만 전공은 영화 음악 그래서 곡 쓰는.
1: 영화 음악 작곡이요?
0: 네네네. 그래서 곡 쓰는 것도 거기서 좀 공부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했죠.
1: 와. 보라요티한데요? 그 과정 자체가?
0: 네. 네. 물 흐르듯이 갔는데.
1: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 흐르듯이 갔지만 굉장히 새로운 길을 계속 뭔가 찾아내고 발견해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주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첼로를 연주했는데도 좋아.
0: 네.
1: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봐. 이런 반응을 받고 네. 새롭게 더 도전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특별히 이제 정통적인 첼로의 연주 기법이라고 하면 악기를 이제 활로 켜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네. 뭐 악기를 두드린다든지 뭘 긁는다든지 네. 이렇게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연주 방식을 가져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네.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NEC라는 학교를 버클리 졸업하고서 학사, 석사 항상 헷갈리는데 네. 마스터를 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전공이 임프로비제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앙상블을 들으면서 신기했던 거는 사실 선생님들도 대단하셨지만은 그 같은 전공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 음악에 대해서 알고 연주에 대해서도 폭이 되게 넓어서 네.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냥 옆에서 해봐. 괜찮아 재밌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네. 더 해봐도 돼. 약간 소리가 그렇게 나도 이상이 무슨 새소리가 나도 괜찮아 그거 재밌는데 더 해봐. 그러면서 또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또 같이 공유하고 듣다 보니까 이런 거로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재밌어서 이것도 되네 그게 아니라 이런 소리들과 이런 그 음악을 가지고서 진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도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2년을 보내고 그 후에는 뉴욕을 가게 됐어요.
1: 네.
0: 그것도 뉴욕에서 왔던 연주자, 작곡가 데이브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와서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그 워크숍 앙상블에 참여를 하면서 되게 새로 뭔가를 많이 받아간 느낌이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또 그분이 제가 하는 연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예. 좋다라는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서 그게 뭐지? 예. 저 사람은 뉴욕에 있다는데? 그래서 뉴욕에 뭐지? 그래서 뉴욕에
1: 한번 가볼까요?
0: 가봤죠. 예. 근데 가봤는데 완전히 신세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분이 하는 공연장을 찾아갔는데 타닉이라고 네. 그 지금은 없어진 공간인데 그 공간을 들어선 순간 난 여기는 완전히 너무 환상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일단 모든 게 그 전까지는 재즈 클럽을 그래도 좀 갔던 편인데 이 클럽에 갔었을 때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되게 심플한 공간이었는데 꽉꽉 차여 있었고 일단 이 모든 사람들이 서서 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 느껴진 열기가 다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음악도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또 뭐랄까 되게 평준화가 아니라 뭐라죠? 되게 데모크라틱한 그 공연장 그 연주자라고 해서 막 우리 내 음악을 보여줄게 그런 게 아니라
1: 네, 네.

0: 그냥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1: 그래서 그러니까 관객과 연주자가 이렇게 평등한 위치에서 예, 수평적으로 그런 곡이.
0: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이걸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뉴욕에 대한 약간 꿈을 키우고서 학교를 졸업하고서 좀 이따 갔죠.
1: 아니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 이국경님이 이 굉장히 힙한 이 패션도 약간 힙하게 느껴서 되게 잘 어울리신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공연장에서 진짜 퍼포밍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냥 상상이 되고요. 한번 꼭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음악을 살짝 들어보기 전에 그 이옥경님께서는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음악 연주, 모든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걸까요?
0: 그 어떻게 보면은 실수로 나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첼로가 없으니까 뭐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약간 소위 말하는 노이즈라고 잡음 협음 잡음 불협화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뭐 어떤 소리도 잘 듣기만 한다면은 그 안에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소리에서 음악을 찾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다행히 그때는 제가 되게 싫어했긴 했지만 다행히 어렸을 때 첼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가지고서 거기서 꾸준히 변형을 시키고 약간 조금 더 뭐랄까 그 확장을 시키다 보면은 비슷하지만 색다른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하. 근데 저는 그런 소리들 갖다가 다 재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잘라낸다기보다는 이걸 갖다 다 확장을 시키고 변이를 주고 그러면서 또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음악적인 아이디어들 요소들 근데 그거는 또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음악이 적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나름 전통이 꽤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또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습득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1: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잘 담긴 앨범이 있더라고요. 지난 3월에 발표한 시그널. 굉장히 실험적인 앨범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이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직접 퍼포먼스도 기획을 하시고 또 라이브로 선보였던 그런 곡이라고요?
0: 사실은 앨범은 라이브로 된 공연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페스티벌, 뉴뮤직 페스티벌 세 군데에서 같이 커미션을 받아서 이 익스플로러 앙상블이라는 앙상블하고 같이 만든 곡인데요. 그래서 연주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10월, 11월 유럽에서 했고 그 라이브를 녹음을 한 거랑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그거를 세 가지 라이브를 녹음을 다 같이 조합을 해서 제가 또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약간 실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믹싱을 다 했습니다.
1: 믹싱까지요?
0: 네네네.
1: 보통은 그 또 다른 분이 하시잖아요. 전문.
0: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앨범은 제가 약간 좀 색다르게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라이브 앨범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황을 갖다가 제대로 그대로 있는 제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1: 듣게 하려고
0: 하는 게 그게 주로 목적인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라 이걸 이 소리를 가지고서 아주 색다른 듣는 경험을 만들어보자. 근데 그런 건 사실 이렇게 딱 엔지니어 그러니까 진짜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방법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1: 그런가요?
0: 네네네. 그래서 제 나름 약간 상상의 공간에서 들릴 것 같은 소리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실험적으로 많이 해봤어요.
1: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1분만 살짝 감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그널에 수록된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0: 네. 이 곡은 사이드의 두 번째인데 테일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은 그 곡의 메인 연주자들의 이름을 따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테일러는 플루트 하는 친구입니다.
1: 함께 들어보시죠.

0: 와.
1: 네.
0: 신세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1: 죄송합니다. 아침 음악인데.
0: 이혁경님과 익스플로어 앙상블이 함께 연주한 테일러. 아주 짧게 저희가 1분만 들려드렸습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제가 딱 놓여 있는 느낌이에요.
1: 아.
0: 아무도 없고.
1: 아, 네네네.
0: 네네. 혼자 있는데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면서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해서 어딘가 뭔가 아주 잔잔하게 불빛이 저기에서
1: 아, 네.
0: 보이는 것 같기도
1: 아,
0: 하고 뭐 그런
1: 네네.
0: 그런 생경하지만 또 그게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네요.
1: 아,
0: 제대로 감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네네.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예. 왜냐하면 이 곡들은 그 친구들과 그 한 명 한 명의 각각의 연주자들에 대한 곡이기 때문에
0: 아.
1: 사실 이 곡은 이 테일러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0: 네.
1: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긴 하지만 약간 되게 세심하고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는 약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만든 곡이긴 해요. 그래서
0: 네.
1: 그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0: 아. 약간, 아니 네. 그러면 이 함께 하신 연주자의 이름을 따서 지금 플룻 연주자인
1: 네네.
0: 테일러라는 분의 성함을 따서 트랙 네임을 정했는데
1: 네.
0: 그 연주자들의 다른 분도 있습니까? 이 곡에 수록이 돼 있습니까?
1: 네네네네.
0: 아, 그런 식으로요?
1: 네네네. 그래서 모든 곡들이 그
0: 흥미롭네요.
1: 거기에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연주를 했는데요.
0: 아.
1: 그래서 각각 그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걸 만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일일이 다 각자 연주자를 따로 만났어요.
0: 네.
1: 그래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제시한 소리들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제가 그 소리를 녹음을 해왔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 소리를 좋아하는구나. 저 소리를 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 나름 약간의 파악을 했죠.
0: 아.
1: 그래서 네, 만들어진 곡이
0: 아.
1: 시그널스입니다.
0: 와, 멋있습니다.
1: 아, 네.
0: 오늘 뭐 짧은 한 시간여 시간이겠지만 오늘 저와 인터뷰를 하고 가신 이후에 아, 괜히 그 기대를 하게 되네요.
1: 아,
0: 그 우리 이옥경님께서는 저에 대한 인상을 어떤 소리로 상상해 보셨을까.
1: 아, 네.
0: 감히 네네. 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악을 딱 듣다 보면 뭐 아까 즉흥 연주, 실험
1: 네.
0: 연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즉흥 음악이라면 음악 그 악보에
1: 네네.
0: 이 음표들이 과연 있을까?
1: 아, 네.
0: 아니면 정말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의 느낌과 분위기에 따라서 할까? 근데 함께 또 하면 뭔가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1: 네.
0: 뭐 서로의 지시를 한다든지 서로 의견을 나눌까?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1: 네. 사실 그거는 제가 뉴욕에 간 다음부터 약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소위 말하는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악보를 볼 줄 알고 같이 협주를 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뉴욕을 갔었을 때는 사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0: 아, 네.
1: 하지만 음악을 너무 좋은 음악을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이 곡을 막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한테 악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만들기 시작했던 게 약간 텍스트랑 타이머 그런 걸 사용한 스코어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나름 제 나름대로 거기에 또 방향을 여러 번 수정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또 뭐 이렇게 딱 놓게 진짜 악보를 쓸 때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자 연주자들의 소리를 따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트랙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트랙 자체가 스코어 중에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멜로디가 들어간 거 되게 심플한 멜로디지만 그 모티브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라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간 스코어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두 명의 세뮤얼 베켓이랑 이상인데요.
0: 네.
1: 그 세뮤얼 베켓의 First Love랑 이상의 날개하고

0: 사실 읽어보면 같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1: 네네.
0: 숫자를 가지고서 음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스케일이랑 같이 합쳐서
1: 와.
0: 스코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1: 네.
0: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했는데, 근데 이 익스플로어 앙상블은 원체 이런 뉴뮤직을 전문으로 하는 앙상블이기 때문에 이
1: 네.
0: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안 물어보셨죠?
0: 아니, 같이 했을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 어떤 실험적인 음악을 추구하고 싶은 분들끼리 함께 모였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렇게 또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악은 정통적인 클래식 악기의 연주에서 그런 음악을 내는 게 맞아?라고 의문을 갖는다거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0: 당연하죠.
1: 그런데 이제 옥경님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아까 불협화음 얘기하셨잖아요. 조금은 불편하거나 조금 거슬리거나
0: 그렇죠.
1: 아니면 낯선 소리라고 여겨지는 소리들이 이제 새로운 음악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옥경님이 생각하시는, 정의하는 음악의 개념은 뭘까요?
0: 음악의 개념은
1: 예, 음악은 이런 거다.
0: 음악은 이런 거다는 상당히 어려운
1: 어려운
0: 질문이시긴
1: 질문입니다.
0: 한데요.
1: 네.
0: 저는 사실 제가 만든 음악은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가장 신선했던 거는 주체가 될수 있다는 것. 제가 결정을 내리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정해진 그 안에서 개인적인
1: 네.
0: 계속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약간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실험 음악이 당연히 뭐 노이즈라던가 아까 뭐 불협화음이라던가 그런 걸 써서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실험 음악이란 거는 지금 음악 역사를 보면은 사실 계속 꾸준히 해왔던 방법이고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 네.
0: 이걸 갖다 실험이기 때문에 소리를 갑자기 뭐안 쓰던 소리를 써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소위 말하는 보통 그러니까 더 전형적인 음악을 만들 때도 약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간다던가 약간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하는 것도 실험적이라고 생각하기
1: 아,
0: 때문에
1: 네.
0: 네. 그래서
1: 예.
0: 저는 이게 실험 음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슬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 네.
0: 한국에서는 아직 그 많이 접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제가 이번에 워크숍 같은 거를 하면서 보면은 다 많이 상당히 열려 계세요. 그래서
1: 네.
0: 그걸 그냥 듣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할수 있어요라고 그냥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약간 조금 색달라도 이게 음악처럼 들리는구나
1: 네.
0: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그래서 음악을 네, 한 곡을 더 듣고 올까요? 더 들어보고 싶어요, 자꾸. 그래서 현대음악 입문자인 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곡을 또 소개해 주신다면?
0: 네.
1: 네.
0: 이 앨범은 작년에 나왔는데요. 작년에 9월에 나왔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만든 앨범들은 뭐 한국 부제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제목은 Just Like Any Other Day인데 한국
1: 네.
0: 부제는 어느 날이거든요. 그래서
1: 아,
0: 사실은
1: 어느
0: 첼로도
1: 날.
0: 없고 악기도 없고 그냥 제가 혼자 미디로 만드는 음악인데요.
1: 네.
0: 제가 고른 곡은 Let's Walk Down the Swamp Together인데 이거는 셜록 홈즈 얘기입니다.
1: 이게 뭐 문학과
0: 제 나름 개인적인
1: 네,
0: 취향.
1: 음악과 와.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이옥경 작곡의 Let's Walk Down to the Swamp Together였죠. 이 앨범의 이름은 어느 날?
1: 네네, 어느 날.
0: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는 조금은 신비롭고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이 들어서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의 작품에도 굉장히 잘 어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1: 네네.
0: 아까 우리 옥경님께서 이거 그 셜록 홈즈를 떠올리면서 자꾸 하셨다고 해서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궁금하네요.
1: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셜록 홈즈 약간 집착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바스커빌의 사냥견인가 한국 제목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게 장편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근데 항상 거기를 보면은 늪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 지금은 번역이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80년대 나온 책에는 늪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늪이라는 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0: 네.
1: 한국엔 없는 지형이니까. 근데 사실 옛날에 늪하면은 그 악어 나오고 그런
0: 그렇죠.
1: 데였는데
0: 맞아요.
1: 그 바스커빌 그 읽으면은 늪지로 산책을 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게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막저제 나름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 늪지가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늪지에 약간 그더 약간 로맨틱한 아이디어를 제가 좀 던져가지고 어렸을 때
0: 네.
1: 생각했던 그 감성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번역이 잘못된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0: 아, 그런가요?
1: 네네. 그러니까 스완프가 아니라 사실 마쉬라는 건데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그때 늪이라고 번역이 돼서
0: 네.
1: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아 그렇구나
0: 아, 알게
1: 알았죠.
0: 되셨군요. 하지만 이렇게

0: 훌륭한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까? 네.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실험적인 사운드와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첼리스트 이옥경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 너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곡 작업하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보통 네. 어디서 영감을 받고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1: 아, 네. 영감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도 좋아하고 뭐 책 같은 책에서 읽은 귀절이라든가 단어 그런 것도 있고 뭐 미술관 가서 그림 보면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길 걸으면서 영감을 많이 받긴 해요. 네. 그래서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사람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기록 같은 거는 그때마다 조금씩 적어놓던지 아니면 어쩔 때는 그냥 제 폰에다가 노래를 합니다.
0: 노래를 한다고요?
1: 약간 멜로디 조금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0: 그 느낌을 네. 살려서.
1: 네. 그런데 거의 나중에 또 들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0: 그래도 그때 감정이 네. 소중한 거니까
1: 그래서
0: 기록을.
1: 네, 나름 적어놓고 그래서 네. 나중에 돌아오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사실 지금 들으신 그 음악도 제가 아마 그냥 심심했었을 때 할 게 없었을 때 그냥 컴퓨터에서 제가 혼자 그냥 깨작깨작 만들고 아마 조금만 만들어놨다가 계속 돌아가서 또 조금 더 덧붙이고 조금 더 고치고 그랬던 곡 중에 하나예요.
0: 네. 네. 아유, 깨작깨작 했는데 막 이런 곡이 나오고.
1: 깨작깨작 맞아요.
0: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지금 한국에 계신 지 한 3주, 2, 3주 정도 되셨나요? 네, 네. 뭐 많이 구경하시고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계절에 오셔가지고 네. 뭐 좀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느낌 이런 게 있으실까요?
1: 네, 일단은 덥네요.
0: 맞아, 갑자기 이렇게 여름이 됐죠?
1: 아, 네,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 와서 네. 진짜 요즘에 너무 좋은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993년에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네. 그다음에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 한국에서 진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있다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악 방송에 있으니까 국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제가 네. 국악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한 97년, 8년인가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약간 흥얼흥얼 무슨 소리를 내는데 막 아리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혼자.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들여다봤던 게 약간 국악, 국악이 뭐지? 그래서 내가 왜 국악을 갑자기 이 안에서 가지고 있지? 근데 사실 제가 아는 국악은 진짜 국악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국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약간 그런 것 좀 더 들여다보고 또 국악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고 네. 아, 저 친구랑 뭘 했으면 좋겠다. 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경계가 없고 뭔가 한계 짓지 않고 구분 짓지 않고 자유롭게 그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아주 확장된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즉흥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네. 그때 그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집중력이나 아니면은 뭐 날선 감각 혹은 디테일 이런 네.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즉흥 음악이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1: 네, 즉흥 음악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유롭게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기 마련인데 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즉흥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 찰나에 나오는 소리들을 내가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소리 안에서 음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잘 들음으로써 형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뭉뚱그려서 하는 소리긴 한데 음악 소리 그리고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제가 가려고 저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저한테 저 방향으로 가라고 알려줘요.
0: 이끌어요.
1: 네, 그래서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아 그래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지? 그럼 그 방법들을 제가 그 순간순간 찾아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약간 어쩔 때는 진짜 연주를 시작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좀 그렇지만 되게 비워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집중을

0: 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진짜 집중을 하고 거기서 꾸준히 선택과 그 분석을 해야 돼서.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게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거기에 대한 생각도 놓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1: 와,
0: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1: 엄청난
0: 그래서
1: 작업이네요. 예.
0: 재밌습니다.
1: 네. 매번 새로우니까.
0: 네, 근데 그게 새롭다는 게
1: 예.
0: 그 진짜 항상 뭐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강박보다는 약간 어쩔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인데 이걸 따로 다르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1: 그렇죠.
0: 있을까?
1: 방식이 다른
0: 네,
1: 거죠.
0: 약간
1: 예.
0: 그걸 찾아내면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1: 아,
0: 경험? 약간
1: 네.
0: 그런 것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고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1: 네.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한국 오신 이유가 그 즉흥음악 워크숍 때문에 예, 들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리움에서 있었던 그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오셨고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어떤 감상이 있었는지 네.
0: 아,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이번에는 제가 그 전에 워크숍에서는 12분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23분이 오셨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1: 네.
0: 그런데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덕 선생님,
1: 네.
0: 물리 선생님, 그런 분들도 계셨고, 연극에서 조연출 하시는 분도 계셨고, 되게 다양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AI 디벨롭먼트 하는 회사에서 부사장님?
1: 네.
0: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국악하는 친구들도 4명 왔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어울렸고, 생각보다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면은 사실 균형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진짜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고, 재밌어 하셨고,
1: 네.
0: 질문하신 것들도 그렇게 그, 뭐랄까, 되게, 아, 열려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실 제가 유도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만든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은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것들도 되게 자유롭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저는 하면서 되게 뭐랄까 치유라는 말은 좀 심할 수 있겠지만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
1: 네.
0: 그리고 듣는 재미가 되게 좋았어요.
1: 아,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 그 순간의 생각과 느낌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네요. 예.
0: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한뭐 여러 명이 만났을 때, 아, 저 소리와 저 소리가 만났을 때 그때 좋았어요. 라던가 그런 식의 이렇게
1: 네.
0: 정확한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신 경우도 많았고 또한 분은 그 사실은 리움에서 관련된 되신 분인데 커다란 쓰레기통을
1: 쓰레기통이요?
0: 네, 그러니까
1: 네.
0: 그분이 악기가 소리 만드는 도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1: 아.
0: 찾다가 아주 커다란 쓰레기통을
1: 네.
0: 봤는데
1: 네.
0: 보면서 이거 괜찮을까요? 그랬는데 소리를 막좀 쳐보고 쓰레기 봉지를 소리를 냈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둘이 찾아보면서 이거 하시죠.
1: 쓰레기 봉지였어요. 쓰레기통, 스테인리스 통이었, 둘 다. 와, 현장에서 그냥 악기가 되었네요.
0: 그래서 근데 소리가 진짜 괜찮았습니다.
1: 네, 아, 궁금합니다. 와, 근데 그 비전문가들도 즉흥 연주 가능할까요? 왜냐면 제가 그 즉흥 음악 워크숍 모집 안내문을 좀 읽어봤는데 비전문가 신청 대환영
0: 당연하죠.
1: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 부분
0: 당연하죠.
1: 좀 되게 유머러스하고 되게 재밌고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가셔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그런 악기가 아닌 그냥 그 순간에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소리를 낼수 있다. 뭐 이런 용기를 주신 건가요?
0: 아, 사실 그분들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해도
1: 네.
0: 제가 알아서 밀어드립니다. 제가 방법이 있어서.
1: 아, 그렇습니까? 뭐,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0: 아, 제가
1: 주신다면요.
0: 사인이 있어서, 아, 박수 치는 게 있는데요.
1: 예. 네.
0: 사람들이 이걸 해본 친구들은 약간 좀 두려워하는데 제가 박수를 칠 때마다 새로운 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수가 빠를 때는 2초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2초에 한 번씩 계속 생각을 해서 여기서 뭘 하지?
1: 네.
0: 한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10번째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10번 넘어가면은 나다 했는데? 근데 그 순간 제가 박수를 치면은 뭔가가 다른 걸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거 뭐지? 하면서 또 확장이 조금 되고 그래서
1: 와.
0: 이게 약간 보는 사람은 재밌는데 하는 사람 약간 당황스럽지만 근데 또 하고 나면은 그또 되게 만족을 하세요.
1: 그렇죠.
0: 이것도
1: 예.
0: 나오네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1: 와.
0: 재밌게 저는 사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가
1: 재미.
0: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0: 좋습니다. 아, 자, 오늘을 계기로 이제 실험 음악이나 즉흥 음악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고 호기심을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장르의 음악은 이렇게 들어보면 좋다. 이렇게 조금 뭐 팁이라면 팁 이런 걸 주신다면요.
1: 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0: 예.
1: 실험 음악은 이렇게 들어야지 보다는, 아,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0: 예.
1: 그냥 들리시는 대로 들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갔다가, 아, 이건 실험 음악이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그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좀 뭐지? 궁금하네. 약간 그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음악 교육을 어렸을 때보다 다 받잖아요. 이렇게
0: 네.
1: 음악을 전공 안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특히 좀 실험적이라든가 생소한 음악을 들어갈 때는 아,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음악. 내가
0: 아,
1: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알수 있는 음악.
0: 공부를 해야 하는 음악.
1: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가서 들어보시고 좋은 것만 취하셔도 된다.
0: 네.
1: 그걸 다 이걸 갖다 실험 음악은 뭐 소위 말하는 예술 음악이니까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좋은가? 재밌나? 그럼 재미없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
0: 네.
1: 네. 그래서 음악은 음악이다. 네. 들리는 대로.
0: 들리는 대로. 네. 팁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느끼는 대로
1: 네,
0: 들으시면
1: 그렇습니다.
0: 된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1: 네.
0: 실험적인 음악을 하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또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조금 더 다른 변이와 변주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자신의 어떤 그 독특함을 좀 지키면서도 또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뭐삶 속에 뭐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 꾸준히 자기 검열인데요.
0: 자기
1: 무섭긴
0: 검열요?
1: 하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0: 예.
1: 이게 그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0: 예.
1: 어쩔 때 바쁠 때는 그뭐몇 달씩 계속 쉬지도 않고 계속 공연을 하잖아요. 그럴 땐 어느 순간 아 이게 그냥 내가 연주자로서의 진짜 그 직업을 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때마다 항상 다행히 1년에 한번 아니면 한두 번 정도 약간 어떤 약간 강박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아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제가 뉴욕에서 아주 커다란 파크 애비뉴 아모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시티 블록 하나가 전체가 공간이거든요. 연주 공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한뭐 7층, 8층 높이에다가 그냥 뻥 뚫린 공간인데 거기서 제가 제 친구랑 같이 공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되게 지쳐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약간 이 정도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밤에 9시 넘어서 거기서 리허설을 했어요. 근데
0: 예.
1: 그 넓은 공간에 저랑 그 친구 두 명이밖에 없으니까 너무 다 색다르잖아요. 불도
0: 그렇죠.
1: 안 켜져 있고. 그래서 아, 그래, 뭐, 그래, 우리 연습하지. 근데 뭐 하지? 하다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첼로줄을 튕겼거든요, 손으로.
0: 네.
1: 근데 그 울리는 공간이
0: 예.
1: 너무 크니까 울림이 쫙 퍼지면서 들리는데, 이건 뭐야?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0: 네.
1: 한번더 쳤었는데 또
0: 예.
1: 울려서, 이건 뭐야? 그래서
0: 예.
1: 약간 그런 순간에서, 재밌잖아, 또. 약간 그런 식으로, 네.
0: 네.
1: 그런 식으로, 나름 그때마다 이게, 아, 내가 뭐더 잘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뭐지? 이 소리가 뭐지? 음악이 뭐지? 약간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 계속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근데 그런 다행스럽게도 그런 계기가
0: 자주 와요.
1: 자주는 아닌데
0: 네.
1: 그래도 꾸게
0: 꾸준히.
1: 정기적으로 와서
0: 네.
1: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주 오기를.
1: 네.
0: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는
1: 아,
0: 일정과
1: 네.
0: 또 음악가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 하고 싶은지 목표 짧게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요.
0: 네,
1: 네. 근데
0: 재밌게.
1: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 사실 제가
0: 맞아요.
1: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 당연시 안 하고, 열심히 주는, 어, 와준, 어, 받는 기회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젠 이번 가을에는 또 국악하시는 연주자 5분하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공연이 좀 있긴 한데,
0: 네.
1: 그분들하고 그 공연이 잘 되면은 앨범도 내고, 그 좀 전에 맨 처음에 들으셨던 그 박경소 씨도 같이 해주시고,
0: 네.
1: 그래서 해금, 가야금, 거문고,
0: 와.
1: 대금, 그리고 소리,
0: 첼로? 소리?
1: 첼로. 네,
0: 예.
1: 그래서 좀 색다른 작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0: 기대하겠습니다. 응원도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자, 2630번 쓰시는 분, 아까 음악 들으시고 요정의 숲에 온 느낌 들었다고 얘기해 주셨고, 글 동무님께서는 음악이 참 신비롭게 들립니다 해 주셨고, 7785번

0: 쓰시는 분 이옥경님이 즐기시는 문학과 영화 또한 궁금해진다고. 네. 네, 호기심을 오늘 충만하게 주고 가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첼리스트 이옥경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그냥 쓸데없는 것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느꼈다. 더 이상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 그것이 나의 진실한 음악이라고 느꼈다. 이옥경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옥경의 마운틴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매년 5월의 이맘때가 되면 유독 마음 한구석이 좀 먹먹하고 아련해지는 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느 특별한 봄날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제46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의 오늘, 누군가는 오늘 우리처럼 눈부신 5월의 햇살을 마주하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을 텐데요. 그날의 뜨거웠던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바탕이 됐죠. 의무감이나 교훈을 떠올리기 전에 그저 그 시절 그곳에 살았던 우리 이웃들의 평범하고도 소중했던 봄날을 조용히 마음으로 보듬어 보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전지현의 대금 연주로 매화 꽃비 흩날리던 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는 말에서 5.18 민주화 운동 이야기 했는데요.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담은 엄숙한 추모식이 먼저 열리기도 했죠. 추모사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무산됐던 내용이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게 무산된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하고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담겨 있었는데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온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았듯이 역사를 온전히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은 서두르기보다는 지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요. 조금 미뤄지더라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한때야말로 그날의 정신이 지금껏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거예요. 이름 모를 무덤가에 피어난 5월의 들꽃처럼 비록 소리 없이 사라져갔지만 오늘날 또 우리들의 일상을 아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고마운 그 마음들이잖아요. 꼭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용석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에루와 에루얼사 전해드릴게요.

이것이 5월의 함성이요. 이것이 에루와 예루 얼싸 얼씨구 대동세상 아니겠소.

최용석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에루와 에루얼사 전해드렸어요. 6642님께서 울어야 했던 5월의 그날 그리고 46년 전 그 모습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오늘 그날을 눈 감고 새겨봅니다. 라고 하시고요. 3198님께서도 5.18 정신 간절한 외침을 되새기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좋다. 얼씨구. 오늘도 국악방송 들으면서 무더위 날려보내요. 라고 하셨는데 참 우리는 유난히 아픈 역사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은 정말 DNA에 새겨져 있나 보다. 이런 생각 들죠. 힘든 역사를 써나가면서도 잃지 않는 그 용기에 우리 스스로가 응원하고 좀 용기를 스스로 더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서 3198님께서 주말 동안은 좋은 곳 다녀오셨군요.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도 걷고 작약꽃이랑 양귀비꽃이랑 사진 찍었는데 에루와 에루와 얼쑤 기분이 달달하고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점심은 임실에서 비냉이랑 물냉 남편분이랑 같이 드셨는데 배추김치가 너무 맛있었대요. 옥정호 붕어섬 이번 주에 꼭 구경 가시길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면 딱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붕어섬 들어가면 다리 건너서 출렁다리 이렇게 개통했거든요. 들어가면 정말 그 꽃이 많이 심어져 있는 섬이에요. 정말 붕어 모양 닮았다고 해서 붕어섬인데 그 섬 가서 이 봄에 꽃이 만발한 그 정취를 한번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유, 잘 다녀오셨어요. 김인설님께서도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과 또 성년의 날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러네요. 또 성년의 날이기도 하네요. 올해 성년이 된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꽃길만 물론 걸을 순 없지만 마음만은 꽃길만 걷기를 기원하고 바랄게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가득 좋은 음악과 글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정영한의 각자의 우주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때로는 스스로 이방인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만히 돌보는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함께합니다.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 오늘은 도망친 노비들을 추격하던 추세꾼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릴게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박승희의 노래로 상모 듣고 오시죠.

박승희의 노래로 상모 전해드렸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주말 잘 보내셨어요? 하시면서 영디바라기님께서 주말에 좋아하는 배우님이 공연을 해서 대학로 가서 연극을 보고 오셨대요.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잘하셨는데요. 기분 전환 되셨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3주 전에 대학로 가서 연극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실 연극을 처음 봤어요. 대학로 가서. 근데 기분 전환도 되고 그 2시간 내내 얼마나 많이 웃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정말 그냥 그 바로 객석과 무대가 좀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그 연극 공연장에서 그 배우들의 막 땀방울 다 보이고 숨소리 다 들리고 그런 현장감 느껴지니까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다녀오세요. 좀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김주리 밴드의 연주로 궤도 열차라는 곡 준비해봤어요. 반복의 노선에

에서 만나는 터널 속은 다른 채널의 궤도와 이상 세계를 만나고 다시 순환한다. 순환이 꿈꾸는 자유로운 이탈과 검은 고 리듬이 만들어가는 궤도. 그것을 타고 오르는 해금의 활은 찰나의 호흡과 무중력의 공간성을 표현한다. 작곡가 노트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 떠올리시면서 어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김주리 밴드의 연주로 궤도 열차 듣고 올게요.

한옥 찻집. 그렇게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얼굴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 타지에서 파티를 벌이며 떠나보내는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은 신기하리만큼 행복했다. 나의 한 해는 늘 잔뜩 힘을 줘 출발했다가 아쉬움과 반성으로 매듭짓는 시기였다. 그래서인지 12월 31일은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고 대체로 집에서 얌전히 재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싱겁게 보내다 다음 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애써 의지를 다지는 게 보통이었다. 여행자를 꿈꾸다 직장인이 됐다. 학창시절 진학 고민부터 궤를 같이 해 오랜 세월 바라왔던 취업. 그로부터 1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빴던 지난 시간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올랐다. 카메라와 캐리어에 먼지가 쌓이고 여권을 어디에 뒀는지조차 잊어버린 내게도 연차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성실하고 싶은 직장인과 떠돌이 여행자의 정체성은 지금도 끊임없이 충돌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를 돌보기 위해 생각보다 긴 2주의 휴가를 냈다. 주말 근무로 인한 대체 휴가가 제법 쌓여서 2주를 쓰고도 그만큼이 남았다. 휴가 갈 생각조차 못했던 막내로서는 나름 과감한 선택이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여행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퇴근 후 곧장 출발하는 항공편을 골랐다. 저

오늘부터 휴가 갑니다. 자랑이라도 하듯 주렁주렁 보부상처럼 출근했더니 선배들이 놀리듯 축하해줬다. 오랜만이라 찌걱거리던 캐리어 바퀴가 내 마음을 대변하듯 다시 매끄럽게 돌았다. 멈춰있던 여행자의 설렘도 덩달아 들끓었다.

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는 말은 꽤나 무책임하다. 지긋했던 돈 타령 역시 내 성장의 자양분이었으니까. 떠나지 못하니 여행이 싫었고 싫어한 덕분에 일탈의 대상이 됐다.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품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마음껏 여행 다닐 돈과 시간이 있었다면 여행을 업으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떠남을 망설일 때는 가격표만 보였지만 여정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숨어 있었다. 떠나고 싶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이유는 충분했다. 여행길에 쓴 백지 수표에 값을 적는 건 미래의 나다.

공명의 연주로 워커바웃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잣집, 오늘은 아나운서이자 작가인 정영한의 각자의 우주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원하던 방송사에 입사해서 치열하게 달려온 직장인으로서의 생활, 또 과감히 떠나는 여행자의 모습이 모두 다 담겨 있는데요. 성실하고 싶은 직장인과 떠돌이 여행자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죠.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문득 이 반복되는 일상에 내가 조금씩 무뎌진다고 느낄 때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긴 휴가를 꿈꾸잖아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가끔은 내 삶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스스로 이방인이 돼보는 것. 그게 내 안에 소중한 우주를 다시 깨우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오늘도 일상을 꿋꿋하게 지키고 계신 여러분.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한낮에 잠깐의 여행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행이 필요한 순간, 정영한의 각자의 우주와 함께 했고요. 가이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Is Traveling 전해드립니다.

바이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Is Traveling 전해드렸습니다. 두꺼비님께서 아이쿠 환절기라 그러는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지금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1시간 30분 동안 지금 대기 중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음악이 흐르는 말을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쯤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기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긴가 봐요. 어쨌거나 좀 많이 안 아프시고 좀 가볍게 그냥 훌훌 털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참 현대인들은 바빠요. 일상생활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아프면 안 되죠. 이어서 째깍째깍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째깍째깍 아시겠죠? 이 소리는 시계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인데요. 제주민요 이어도 사나를 소재로 해서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표현한 곡이에요. 포엠 콰르텟의 연주로 째깍째깍 듣고 오시죠.

0: 포엠 콰르텟의 연주로 째깍째깍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에서도 막 그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에 막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도 같네요. 자, 그 긴장감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자,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경로이탈의 노래와 연주로 팔자 아라리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

음악이 흐르는 하루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는 시간. 자, 오늘은 도망친 노비들을 추격하던 추세꾼 이야기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 하시면 언제든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김인설님께서 경로 이탈하지 마시고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3198님께서 아까 그 옥정호 얘기하시면서 지난 주말에 붕어섬에 관광객이 8,000명이나 다녀갔대요. 지금 아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붐비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경치 좋고 꽃 많이 펴있다 하는 곳들은 다들 이렇게 막 줄 서서 다닐 정도로. 그래서 그 유명한 관광지 뭐 축제하는 곳, 셔틀버스 운행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편하게 셔틀버스 타고 구경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면 정말 좋죠. 1178님께서 오늘은 순창 남원 진안을 가는 일정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터널을 지나가는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을 보게 되니까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순창 진안 남원 진안까지 가시는 길 아, 정말 지루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누군가 같이 타면 얘기라도 하면서 가는데 만약에 혼자 가신다. 그러면 아, 그 시간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날도 덥고 하면 졸음도 올 수 있고. 그럴 때는 뭐 재밌는 라디오를 들으셔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셔도 좋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보이는 것들 보면서 아 여기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이런 모양이었어? 이런 모습이었어? 이런 잔재미들 느끼시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도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12달의 연주 전해드릴 텐데요. 레드 탱고 듣고 오시죠.

12달의 연주로 레드 탱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김인설님께서도 성년의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인데 요즘에는 성년의 날이라고 하면 장미꽃이나 향수를 주고받는 날로 좀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른이 되는 날 치르는 관례를 아주 소중히 여겼다고 하죠. 진짜 어른의 격식을 갖추라라는 의미로 옷과 모자를 세 번 갈아입히고요. 평생 불릴 새로운 이름인 자를 지어주면서 온전한 어른으로 대우를 해준 건데요. 이런 관례를 치러야만 일터에서도 온전한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조상들이 생각한 이 성년의 무게가 새삼 깊게 다가오는 것 같죠? 가끔 그 지자체에서 전통 성년예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이 처음에는 좀 번거롭게 여겼다가 나중에는요. 어른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던데 참 그런 걸 보면 때로는 형식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물론 어른이 된다는 게 뭐 처음부터 완벽한 옷을 입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옷을 세 번 갈아입듯이 내게 맞는 삶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참 기분 좋은 시작이면서 나만의 속도로 걷겠다는 그런 다짐의 날이 될 텐데요. 주변에 성년 맞은 분들 있다면 그동안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의 모든 날을 응원한다. 이렇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이 청년들의 마음에 그 어떤 선물보다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겁니다. 청춘 비나리 전해드릴 텐데요. 박정미, 김보림의 피처링, 체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로 듣고 오시죠.

청춘 비나리 듣고 오셨어요. 박정미, 김보림의 피처링,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도 씩씩하고 굳센 기상과 또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을 담은 곡 기백 전해드릴게요. 국립국악원의 음악입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벼랑 끝에 선 자들을 쫓던 매서운 추격자 추세꾼 이야기입니다.

0: 거기 멈춰라. 더 가봐야 막다른 길이다. 당장 멈추지 못할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여기서 잡혀가면 제 자식 놈까지 평생 노비 팔자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도망친 게 죽을 죄입니까? 이보게, 나라고 좋아서 이 험한 짓을 하는 줄 아나? 나도 도망간 자네를 데려가야 보상금을 받고 내 자식들 입에 불칠이라도 한단 말이네. 순순히 가세나.
1: 아이고 나으리, 참으로 가혹합니다.

하면 긴 장발 머리에 인정사정 없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추노라는 말. 이것은 도망간 노비를 찾아내어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을 바로 추세관이라 불렀다죠. 조선시대의 노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때문에 노비가 도망치면 주인은 관청에 신고했고, 나라에서는 이들을 잡기 위해 추세관을 파견하거나 전문 추세꾼들을 고용하곤 했죠. 우리는 흔히 사극 속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갖춘 추노꾼들의 화려한 추격전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역사 속 추세꾼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팍팍하고 투박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무시무시한 추세꾼들의 정체인데요. 기록을 보면 이들 대부분은 권력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웠던 가난한 평민들이나 몰락한 양반, 혹은 신분 상승을 꿈꾸던 천민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 이들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험한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까요? 당시 추세꾼들에게는 나라에서 도망 노비를 잡을 때마다 두둑한 포상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르고 가진 것 없던 평민들에게 추노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의 일이었던 셈이죠. 이 추세꾼들이 품고 다니던 추세 표문 한 장은 도망친 노비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명부와도 같았지만, 추세꾼 자신에게는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던 거죠. 벼랑 끝에 몰려 도망친 노비와 그들을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추세꾼. 이 둘의 추격전은 조선의 가장 거칠고 차가운 밑바닥 삶들이 부딪히는 슬픈 생존 경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재범의 노래 꽃별의 해금 연주로 낙인 2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예전에 드라마 추노가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아마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내용이었죠. 잡지 못하면 내가 굶고 잡히면 내 가족이 죽는 정말 모진 운명이었다 싶은데 도망 노비가 발생하면요. 대개 주인 쪽에서 부리던 다른 노비인 호노를 먼저 보내서 사태를 파악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 해당 지역의 뭐 수령이나 또 군대 장교들에게 정식으로 협조를 구해서 도움을 받는 식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청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합법적인 추격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쫓기는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겨울 수밖에 없죠. 그 깊은 산자락을 헤매면서 쫓고 쫓기던 그 거친 발자국 소리 뒤에는 어떻게든 살아내고자 했던 그 민초들의 눈물겨운 몸부림이 섞여 있었을 테니까요. 도망친 사람들의 품에 안긴 보따리가 자유를 향한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면 그들을 쫓아야만 했던 추세꾼의 단단한 밧줄은 어쩌면 내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라는 백성들의 처절한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두운 밤, 서로 다른 이유로 밤길을 달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을 그 시절 평민들의 삶. 누구 하나 악해서가 아니라 그저 험한 세상이 만들어낸 슬픈 풍경은 그런 풍경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모두가 다 저마다의 짐을 지고 위태롭게 걷던 그 시절이죠. 잡힌 자의 슬픔과 쫓는 자의 고단함을 동시에 품었을 그 옛 길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되네요.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살기 위해 달릴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추격자 추노, 추세꾼에 대해서 얘기 전해드렸어요. 소리 취한 달의 노래와 연주로 희망가 전해드리죠.

소리 취한 달의 노래와 연주로 희망가 전해드렸어요. 4510님께서 오늘 성년의 날 맞아서 그룹홈에서 나와서 자립해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 얘기하시면서 아,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 보내주셨는데 아, 성년이 되면 또 자립을 해야 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걸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늘 힘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희가 더 든든한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긴호흡 돌고래님께서 아, 전주와 광주의 지역 캐릭터는 뭘까요?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아,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오늘 끝곡은 김진희의 소금 연주로 Have a Nice Trip 전해드릴게요.

지금 창밖은요 눈부신 햇살로 가득해요.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성큼 다가온 초여름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볕이 꽤나 강해서 잠시라도 산책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그늘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해가 지고 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제법 크게 벌어지니까요. 가벼운 외투 한 벌 챙겨서 건강도 돌봐야겠죠. 오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자 성년의 날인 만큼 평소보다

마음의 온도도 조금 더 뜨겁고 뭉클한 정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후에는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과 함께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고 싶은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도 참 좋겠죠?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과 대전 국악방송의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엔 한국 전통 관악 앙상블 때바람 소리가 함께하는데요. 때바람 소리는 대금과 퉁소, 소금 같은 전통 관악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관악 앙상블입니다. 김동근 연주자를 중심으로 윤성만, 이명훈, 차루빈 등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전통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요즘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퉁소 산조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며 전통 관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관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울림이 있어서요. 늦봄의 오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K 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우리 춤과 소리에는요. 화려한 만큼이나 쉼과 여백의 미학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통 예인들의 숨결을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보는 공연. 한국예인열전 실록편이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소리와 춤, 민속예술을 연구하고 보존해온 풀뿌리 문화연구소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오랫동안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한국예인열전 같은 공연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먼저 전승열전에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의 살풀이춤, 이봉주의 어목자료 부채산조, 그리고 이현경의 영남교방청춤 등 춤과 음악 속에 담긴 깊은 호흡과 섬세한 멋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실록열전에선 조금 더 다채롭고 상징적인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명선의 교방춤, 박상희의 무녀도, 그리고 서영님의 구고무 등 전통춤이 지닌 절제된 아름다움과 힘있는 움직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예인들의 춤과 소리, 그 깊은 멋과 호흡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한국예인열전 실록편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0

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세요.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펼치는 공연 퀭 코스믹 휴먼 심포니가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S 스테이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과 현대 사운드를 결합해 독창적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임용주 퓨처 사운드 랩의 신작인데요. 동양 철학에 담긴 질서와 조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통음악에 지닌 깊은 울림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무대입니다. 특히 편경을 중심으로 대금과 거문고, 생황 같은 전통악기, 그리고 전자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의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공연은 율, 운, 속, 쇠처럼 8개의 악장으로 이어집니다. 각 장면마다 자연을 이루는 질서와 흐름, 그리고 서로 다른 소리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통의 호흡 위에 현대적인 전자 사운드를 더해서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미래의 소리가 만나는 순간, 조금은 색다른 감각의 국악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퀭 코스믹 휴먼 심포니와 함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냐?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영국 BBC는 최근 나이가 들어서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소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길을 찾아 헤맬수록 뇌가 젊어진다고 합니다.
1: 욕 먹지 않나? 욕을 먹어서 젊어지나? 자극 받아가지고 야, 어디야? 아, 요즘은 진짜 운전할 때도 약속 장소를 찾아갈 때도 스마트폰 지도를 보고 이동을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약도 정도만 가지고 직접 길을 찾으면서 조금 헤매보는 게 뇌에 좋은 자극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뇌를 자극시키고 싶진 않네요.
2: 뭐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1: 아, 그쵸?
2: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1: 아무튼
2: 자,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1: 네.
2: 자, 오늘 성년의 날입니다. 좋은 어른,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성인으로 가는 지도는 스마트폰에 따로 없죠.
1: 아, 그렇죠.
2: 네.
1: 어쩌면 길을 찾으면서 조금 헤매는 것이 청춘의 특권이고 음흠. 이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자, 성년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출발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과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가야슬의 원더풀 듣고 왔습니다.
1: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영국인가요? 어딘가에서 연구 결과 했는데 그 문화생활을 즐길수록 더 젊게 살 수 있게 됐다. 네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상을 반복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게 결국에는 노화 속도를 뭐 늦춰주고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게.

0: 핵심인 것 같아요.
1: 그게 포인트죠.
2: 네.
1: 이제 괜히 아, 뇌 건강을 위해서 오늘 길 좀 헤매볼까?
0: 무조건 투지폰으로 막 이런 것보다는
1: 네, 이거는 아. 어쩌면 약간 방향이 네, 방법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2: 네.
1: 길 헤맸을 때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아, 내 해마가 활성화됐구나.
2: 그렇지.
1: 뇌가 건강해져서 이제 젊어지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자,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이 청년의 시간을 한번 소환해보면 어떨까
1: 네.
2: 싶은 좀 생각이 들어요.
1: 청춘의 시간이 없는 분은 없죠.
2: 그쵸.
1: 예.
2: 아, 그때가 나의 청춘이었구나. 내 청춘의 시작?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알바를 했을 때.
1: 처음으로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렇죠.
2: 아니면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1: 어허.
2: 약간 그런 이벤트 있잖아. 빅 이벤트.
1: 네. 네. 아, 드디어 이제 나도 성인이 됐고 청춘이 시작됐구나 하는 그치. 순간들.
2: 네네네네.
1: 자, 첫 성취도 좋고 실패도 좋죠.
2: 실패 재밌겠다.
1: 실패도 아니 실패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2: 아, 그럼.
1: 실패 다 하면서 이제 성공 하나씩 하나씩 맛보는 거지.
2: 네네네네.
1: 자, 실패까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청춘의 시작 혹은 첫 장면, 한 장면은 무엇인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2: 흐물정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청춘 내 추억들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좋습니다. 자, 국악방송 바투의 장사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2: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2호의 사랑도 매화 듣고 왔습니다.
1: 자, 청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성취, 첫 실패, 청년의 출발은 언제였는지.
0: 있는데.
1: 네.
0: 들어온 문자 중에 꽤 재미난 게 좀 있네요. 자, 9249님께서 친구의 오빠와 저의 선배의 고백을 동시에 받아들일 때.
1: 어허. 와우.
0: 저의 푸르름이 가득한 청춘이 시작되었구나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무용담처럼 저의 제 딸에게 말을 하면 믿지를 않아요. 엄마도 처음부터 아줌마가 아니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1: 이야.
0: 이야.
1: 왜 이렇게 감사드려요?
0: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저도
0: 되게 신기해. 이런 거 보면.
1: 그렇죠. 그 고백을 두 분에게 받았지만, 그건 사실상 수면 위에 드러난 것만 두 분이고.
0: 그치.
1: 수면 아래에. 예. 9249님을 짝사랑했던 문남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인기 많으셨네. 이야, 진짜 옛날에 진짜 살아 있었는데 이거네 진짜.
1: 에이, 그렇죠. 이런 건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또 있어. 0000님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30년 전 첫 알바는 아니지만 군 입대 전 겨울 주유소에 조금 있었어요. 이때가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애들도 꽤 아르바이트 하러 왔었거든요. 다음에 무슨 말 나올지 알고 계시죠? 크크크크. 이때 아르바이트를 온 여고생이랑 얼레리 꼴레리 중간 생략하고 지금 매일 혼나면서 살아요.
1: 그때 만나가지고?
0: 응.
1: 이야.
0: 나름 성공이라고 정신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이야. 진짜요?
0: 뭐야?
1: 이런 추억담 처음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그렇게.
0: 와.
1: 그렇게 만나셨구나.
0: 진짜요?
1: 야, 청년의 출발을 와이프랑 함께
0: 주유소에서 시작하신
1: 거잖아요.
0: 오. 이야.
1: 얼마나 재밌을까요?
0: 신기하다.
1: 이제 추억을 오랫동안 함께 나눈 거 아니에요?
0: 그치, 그치.
1: 그리고 내 아내의, 내 모습.

0: 유튜브에 가장 젊었던
1: 그치.
0: 그 시절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해주는 사람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니까 너무 특별한 메시지네요.
1: 너의 마음속에 평생 휘발유 넣어줄게.
0: 야 경유다 잘못 넣었다.
1: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거지?
0: 근데 뭐 엇비슷하게 고백하셨겠죠.
1: 아 재밌네요 진짜.
0: 6700님 청춘이라면 60년 전 옆집에 사는 이름도 잊어버려서 생각 안 나는 남자가 같이 극장을 가자고 해서
1: 오늘 뭐야?
0: 갔을 때 설레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청춘의 시작이고 성년의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1: 이야. 그러니까
0: 첫사랑.
1: 다들 살아 있으시네.
0: 아니 청춘 때야 다.
1: 그치.
0: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날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1: 또 설레기도 하고.
0: 맞아요. 설렘도 있고 또 이별의 아픔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치 그치. 아 재밌다. 7416님께서 2021년도 만학도로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첫 학기에 와.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졸업을 했습니다.
0: 오호.
1: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 진정 맞는 것 같습니다. 추다의 청춘과 신청합니다.
0: 와. 만학도로 들어가셨는데 그것도 국문학. 국문학이면 또 그 굉장히 어려운 학문
1: 않지.
0: 중에 하나인데
1: 어렵지.
0: 거기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
1: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네.
0: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셨나 봐요.
1: 근데 진짜 이 말은 만학도지만 네.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깊이
0: 그렇죠.
1: 그냥 단순히 문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이해 폭도 더 넓어져서 오히려
0: 맞아요.
1: 그러니까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더 성취감이랄지 이해력이 더 빠르다고 그렇게 맞아요. 이해하고 있거든요.
0: 우리가 물론 이제 성적은 암기를 잘했을 때 점수가 높기는 한데 공부 자체는 사실 이해력이죠. 그래서 만학도로 장학금까지 받았다.
1: 네.
0: 멋지십니다. 7416님 청춘의 시절 보내고 계신 것 같고요.
1: 네.
0: 2242님 안녕하세요. 40년이 지났어도 선명합니다. 이것도 주유소 알바인데
1: 혹시 결혼하셨나?
0: 주유소 알바의 추억인데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1: 누가?
0: 본인이겠죠. 본인.
1: 에?
0: 다음날 운전자가 와서 차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결국 저의 실수로 밝혀져서 한 달분 알바비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1: 우와
0: 왜 저 이런 거 말로만 들어봤었습니다.
1: 왜 그러셨어요?
0: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1: 물론 40년 전이니까
0: 그리고 셀프 주유소에서 본인 차인데 있어.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1: 있어요,
0: 그러더라고요.
1: 있어요.
0: 아 근데 그 엔진 다 고장
1: 한 달비 아르바이트 한 달분 못 받은 것도 싸게
0: 다행이다
1: 됐네.
0: 싸게 싶네요,
1: 됐다.
0: 예. 네.
1: 와 그러셨구나.
0: 주유소에 보험이 제발 들어져 있었어야 됐을 텐데.
1: 아무튼 지금도 놀라신 것 같은데 저희가
0: 그러니까요.
1: 유산균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네, 이럴 수 있어요.
1: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0: 그리고 우리도 가끔 셀프 주유소 넣을 때 정말 초록색인가 노란색인가
1: 맞아.
0: 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1: 제차 확인하고 넣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몇 번 확인해야 돼. 매번 넣는 건데도
1: 맞아,
0: 확인해야
1: 맞아.
0: 돼요.
1: 맞아. 6419님께서 어렸을 적에는 왕십리에 살았었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자전거 탔던 기억이 그때가 어쩌면 저의 청춘의 첫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강렬하게 남아 계신구나.
0: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1: 맨날 공부하고 뭐 도서관 가고 이거.
0: 아 학교 가는 것부터 집에 돌아오는 것까지 다 짜여져 있는 시간표인데
1: 자유롭게 이제.
0: 이제 대학 가서는 뭐야 세 번 정도 또 안 가도 F 안 맞잖아. 보험도 있고.
1: 그렇지.
0: 아 이렇게 친구들과 자전거 탈 때는 음악을 안 틀어도 음악이 흐르죠.
1: 아 그렇지.
0: 아 청춘의 첫 장면 멋있네요.
1: 좋다.
0: 떡 선물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도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5274님께서 노래 좋아요. 청춘이라 하면 이렇게 매화처럼 이쁜 시절이면 좋겠지만 저의 청춘은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른들 틈에서 눈치 보면서 일해서 그런지 조금 아픕니다.
0: 맞아요.
1: 그래도 그 시절 지나니까 힘이 좀 생겨서 어른이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일찍부터 생활전선 사회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셨군요.
0: 그럴 때 진짜 겪는 아픔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1: 그치. 네.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왜 여기 와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0: 내적 아픔도 있고
1: 솔직히 들죠.
0: 일할 때도 나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한데
1: 이제
0: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고
1: 그치.
0: 그 간극이 만들어낸 아픔들이 있어요.
1: 그래도 잘 이겨내신 것 같네요.
0: 그러니까요.
1: 자, 그 마음 아픈 마음

0: 다음 저희가 네. 유산균으로 네. 네, 보듬어 드릴게요.
1: 아, 맛있게 드시고요.
0: 네,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자, 만학도 7416님이 신청하신 네네. 추다해의 청춘가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추억, 청춘의 추억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7416님의 신청곡으로 추다예의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1: 자, 청춘의 추억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6624님께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서 처음 술을 마시고 완전 취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졸다가 정말 엉뚱한 곳에서 내렸을 때 그때부터 나의 성년은 술과 함께 시작되었다 보다.
1: 아, 그거 보셨다.
0: 했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은 분들 없을걸요.
1: 아, 그럼요.
0: 저도 있고.
1: 저는 2호선 순환을 네. 몇 바퀴 돈 적도 있었습니다.
0: 저는 6호선.
1: 아, 그래요?
0: 네.
1: 눈 떠보니 쭉 갔을 거 아니에요. 갔지. 봉화산 쪽으로.
0: 눈 떴더니 불이 꺼져 있더라고. 아. 그리고 다시 눈을 떴더니 운행을 하고 있고.
1: 아, 그래. 다시 원래 깨우는데 보통.
0: 다시 눈을 떴더니 또 꺼져 있고.
1: 아.
0: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 저는 뭐 이렇게 자다가 눈 떴더니 아직도 왕십리네. 좀 더 자야겠다. 깼더니 또 아직도 왕십리네. 이랬던 기억이 있고.
0: 네네네.
1: 순환이다 보니까 계속 돌더라고요.
0: 그것도 있고요. 네. 저 옛날에 저기.

0: 혼자 살 때 네. 집이 노량진이었잖아요. 네. 눈 떠보니 인천이더라고요.
1: 1호선 타셨구나.
0: 네.
1: 아 인천까지 가죠.
0: 인천까지.
1: 천안 아닌 게 어디예요?
0: 인천에서
1: 다시. 잘못하면 천안 갔어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택시도 다 끊겨가지고.
1: 아 네. 다행이네. 어.
0: 재밌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청춘의 추억들. 네. 7082님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으로 호프집 서빙 알바라는 걸 해봤는데 말이죠. 며칠 전에 생일이 안 지나서 쫓겨났던 여학생이 다시 오더니 신분증 보여달라니까 신분증을 테이블에 획 던지면서
0: 기분 좋으셨구나.
1: 여기요. 이러는데 웃기고 귀엽고 가소롭고 그랬습니다.
0: 기분이 좋다는 거죠.
1: 아, 예. 어. 이게 아마 그 엽기적인 그녀 영화에서 나왔던 뭐 그런 장면 비슷하게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0: 그치, 그치. 되게 왜 그때는 기분이 좋았을까? 나는 이제
1: 들어갈 수 있다.
0: 어, 성인이고 민증도 다 있는데 어.
1: 막을 테면 막아봐라. 나는 들어간다.
0: 빨리 내오시오. 나의 맥주 빨리 내오시오. 그쵸. 약간 그런 거잖아.
1: 저도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0: 아 그래요?
1: 대학 때 이제 1학년일 때 네. 친구들과 뭐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클럽인데. 네. 저 때문에 다 같이 못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진짜?
1: 저만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0: 아이고야.
1: 하여간 그럴 때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때 행복해지죠. 6625님 제 첫 아르바이트는 주차 딱지 떼는 거였습니다. 오. 원리 원칙대로 불법 주차한 차에 스티커를 발부하면 상인분들이 오셔가지고 학생 아우 학생 이러면 안 돼 하고 사정하셔도 그냥 스티커를 그냥 과감하게 발부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하셨어요.
0: 아이고 아이고.
1: 아 융통성.
0: 아. 네.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1: 우리가 법은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걸 이제 법대로 다 재단화하고 이랬을 때 난 정의로워 하는데 실제로는 안 맞는 경우들이 간혹 왕왕 있죠.
0: 그렇습니다. 자 선물 하나 드릴까요?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대학교 이제 졸업 이제 뭐야 대학교 붙어놓고 나서 네, 네. 좀 시간이 비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네. 겨울방학이 비잖아. 그래가지고 네. 뭘 해볼까 하다가 지하철에 광고를 옛날에는 붙이는 게 있었어.
1: 그렇죠.
0: 뭔지 알지? 종이로 된 거.
1: 네, 껴넣는 거.
0: 껴넣는 거. 지금은 없지만 그런 게.
1: 지금은 다 이제 화면이죠.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었어. 아침에 첫 차부터 해가지고 해야 돼.
1: 예.
0: 근데 역장님한테 딱 걸린 거야.
1: 아 그거 걸리면 안 돼요?
0: 그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1: 아.
0: 그래서 딱 여기 뒤를 잡고 이제 갔지.
1: 어허.
0: 어. 역무실에 갔어.
1: 어허.
0: 그래서 이제 벌금 매기려고 꺼내서 막 쓰시는데 다행히 아직 성인이
1: 아니어서.
0: 아니어서. 봐주시더라고.
1: 오.
0: 그날로 끊었어.
1: 촉법이네. 촉법이 살렸다.
0: 아직 어린 게 그건 좋더라고. 와,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막 무섭잖아.
1: 무섭죠 어린 나이에는.
0: 막 지금이야 에이, 뭐 네. 이러는데.
1: 아, 저 맞아요. 그래서 할 텐데.
0: 와, 그랬었던 기억이 나.
1: 아유, 아찔하네요. 5237님 내 청춘의 첫 장면은 파리의 어느 골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우리 땐 혼자 배낭여행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스펙 같은 거였는데 제가 여름방학 때 유럽으로 배낭 하나 딸랑 들고 갔었거든요. 파리로 들어가서 로마로 나오는 거였는데 처음 며칠 파리를 헤맸는데 이게 신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잘생긴 남자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아주 아주 좋았답니다. 지금 가라면 못 가겠어요 하셨어요.
0: 그 지금은 좀 무섭지.
1: 좀 무섭지 않나요?
0: 젊은 패기로 뭐든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좋은 기억에서 이 기억이었을 것 같고
1: 뇌가 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완전 젊어지지.
1: 완전히.
0: 그리고 또 잘생긴 남자들이 좀 많아. 그렇잖아.
1: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다른.
0: 그렇지 느낌이 에이, 다른
1: 유럽인들만의 느낌을 볼 수 있는 그 거리의 풍경들
0: 맞아 맞아. 자, 뭐 5237님께 떡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445님께서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청춘은 언제야? 라고 했더니 그때 너 낳았다 그러시네요.
1: 청춘은 언제일까 싶었겠네요.
0: 청춘인데 그때 너 낳았어 그러시네요.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1: 아 옛날 엄마들은 진짜 너무 빨리 애를 낳으셨어요.
0: 그러게.
1: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0: 뭐, 야, 그때 완전 청춘인데 그 청춘의 시간을 애 키우느라고 다 쓰셨구나. 그치.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1: 이 사회님께서 아 유산균 네, 아 팔 사사오님께 유산균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2242님께서 네. 그래도 하이라이트 저에게 하이라이트는 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좋으셨나 보네. 그때 정말 그냥 말뚝을 박았어야 됐었는데 철 모르게 제대해가지고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60 즈음에 그럭저럭 삽니다 하시는데
0: 그럼 직업군인이셨을 네. 거예요.
1: 그때 선택을 할 수 있잖아. 부사관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뭐 지금 주임원사 하고 계시겠네 진짜. 그러면은 관사도 나오고 괜찮지.
0: 계속 그쪽으로 가면 더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요? 이 사인이
1: 그랬을까? 근데 나도 그때 당시 좀 고민했던 것 같아. 군 제대할 때 부사관 시험을 볼래 말래 그 한번 물어보거든. 네. 그래서 할까? 나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 나가봤자 뭐 힘들 테니 그랬었었는데.
0: 상호 씨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 더 뭐야 개런티도 많이 받고 잘 나가는 아티스트잖아요.
1: 제가 개런티를 많이 받아요?
0: 그렇지 않나요?
1: 누가 그래요?
0: 그러던데. 소문에 의하면
1: 누가 그래?
0: 갑부설.
1: 내가?
0: 쟁여놓은 재산이 꽤 많다. 뭐야?
1: 어디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어디서 듣는 거야 도대체?
0: 아닌가요?
1: 갑부설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니?
0: 문짜로 커피 사라는 문자 줄려오고 있습니다.
1: 오늘요 커피를 또 봉영 씨가 샀어요. 진짜 부자는 봉영 씨예요. 진짜 부자니까 막 이렇게 막 커피도 막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0: 원래 진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지만 진짜 부자는 티 안 내요. 그렇게 잘 안 쏴.
1: 그래?
0: 저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쏘는 거야.
1: 음악 듣자.
0: 근데 제가 오늘 커피 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아티스트 한 분이 오늘 출연을 하십니다.
1: 저도 좋아해요.
0: 오픈런 초대석 오늘 2부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의 태울에서 2026 젊은 국악 단장 쇼케이스가 열리거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출연을 하시는데 피리밴드 저클, 창작 아티스트 오늘, 그리고 타악 연주자 박윤지 씨, 그리고 무용가 김성 씨, 그리고 오늘 출연하실 검은고 연주자 윤희연 씨까지 총 다섯 분이 경연을 펼칩니다.
1: 네.
0: 그분 중에 이제 희연 씨, 윤희연 씨가 오늘 단장 쇼케이스를 알릴 겸 대표해서 나와 주십니다.
1: 네.
0: 1인 검고극이래요. 연주도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면서 연기를 하는 거야.
1: 연기 보시고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네, 진짜 김혜수 씨 저리 가라며. 진짜.
0: 기대치 너무 올려놓는 거 아닐까요?
1: 또 약간 할머니 역할 네. 기가 막혀 진짜.
0: 할머니 역할 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1: 김혜자 씨.
0: 아유 이러면서 아이고 에이야 뭐 이러면서
1: 정말 좋습니다.
0: 원래 연주자분들께 이렇게 대사 주잖아요. 정말 극구
1: 싫어요.
0: 못합니다.
1: 끼가 많으셔.
0: 네. 근데 본인이 써서 본인이 연기하고 연주하는 윤희연 씨의 라이브로 오늘 조금이라도 네. 들려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1: 기대되네요.
0: 2부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자, 이번에는 올담의 흥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동물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야.
5: 아리아리랑 슬슬디랑 아라리가 난디.
6: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4: 그래.
6: 오늘은 장터에 한번 가보면 어쩔까요?
4: 장터?
6: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전통시장 방앗간 투어가 인기를 안아요.
7: 누군데 지역이 어디냐?
4: 경상도로 가냐?
6: 미안해요.
7: 너 참 희한하다. 그나저나 그 방앗간? 쌀보리 도정도 해주고 통통한 가래떡 뽑는 그 방앗간?
6: 야, 탈탈탈 고춧가루도 빻고 참기름 들기름 짜면 온 골목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앗간이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안아요.
7: 너 길을 확실히 정해라. 갈라면 밀고 가든가
6: 우리 아버지,
7: 말라면 말든가.
6: 아버지는 전라도 우리 어머니는 경상도.
7: 그래 그럼 지역적 통합을 한번 이뤄보자. 어? 그래 좋아. 너는 글로 가고. 그나저나 말이다, 저 참새가 방앗간

0: 옷 지나간다더만은 그 외국인들이 우덜 방앗간에 만난 거 많다는 걸 어찌 알았을까?
1: 그니까요. 지금이야 방앗간에도
0: 참기름 넣고 부지게 그냥 비빔밥 한 그릇 뚝딱 먹고 싶구나.
1: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장터로 가장게요.
0: 이제는 강호도까지 들어갔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니가 나네.

0: 이춘희의 미량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아, 지금 뭐 칭찬들이 많네요. 역시 이상화 씨는 사투리도 부자라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사투리도 많다.
0: 아, 제가 돈이 많대요?
1: 언어 천재 이상화 사랑해요. 하시는 아, 0000도 있고요.
0: 자, 죄송합니다. 얘가 갈 길을 지금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1: 전라도로 시작해서 경상도 들렀다가 갑자기 또 강원도까지.
0: 아,
1: 삼도 통합.
0: 통합을 해야죠.
1: 네.
0: 아, 충청도 죄송해요. 제주도 죄송합니다. 예. 네.
1: 아, 이순신 장군처럼 삼도 수군
0: 아,
1: 통제사처럼
0: 해봐야죠.
1: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RCNK에서는 방앗간 이야기 해봤고요. 지금이야 도정된 쌀을 우리가 사죠. 하지만 옛날에는 방앗간에서 도정하고 뽀얀 김 속에서 그 가래떡부터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을 짜주던 그야말로 동네 방앗간이 많았습니다. 저희
0: 네.
1: 동네도 있었고.
0: 네.
1: 근데 그게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라고 하네요.
0: 그럴 것 같아요. 진짜.
1: 신기하죠.
0: 그치.
1: 누가 봐도. 게다가 그 향기로움. 아, 지나칠 수 없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어쨌든 방앗간 이야기 해봤습니다.
0: 네. 자, 이제 똑대기 퀴즈 가야죠. 함께 가겠습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0: 주말에 이어 오늘도 이례적인 초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을 했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고요.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이것 주의보도 신경 쓰이는 날씨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되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자극성과 산화력 때문에 고농도일 때는 눈과 목, 감각기와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오메가, 2번 오존, 3번 오크. 네. 자, 세 가지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다 오로 시작하네요. 오메가, 오존, 오크.
1: 그렇습니다.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이것 주의보가 신경 쓰이는 날씨다.
0: 네.
1: 예. 자.
0: 가수 이름도 이게 있지 않나?
1: 가수? 그래? 찾아봐야겠네.
0: 있어요. 예. 네. 가수 이름 중에
1: 가수가 있어.
0: 예명으로 활동명으로 오메가냐, 오존이냐, 오크냐.
1: 있네.
0: 진짜? 있죠? 예. 네. 네. 네. 굉장히 목소리 좋으신 분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힌트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1: 제가.
0: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노는
2: 그래.
0: 스테이지.
2: 나도 그거 생각하긴 했어. 네.
0: 어른들이 네. 노는 뭐
2: 키즈
0: 쉬는, 네. 스테이지. 이런 이제 스테이지 스팟들을
1: 네.
0: 이것이라고 하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키즈 뭐 실버 뭐
0: 그쵸.
1: 이런 식으로
0: 네.
1: 이게 있고.
2: 외국인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0: 많죠.
1: 네. 자, 오는 다 동일하고 뒤에가 이제 맞춰 주시면 되는 건데.
0: 그렇죠.
1: 뭐 영어 이름 중에 메가라는 이름이 있는지.
0: 헤이, 메가.
1: 헤이, 존.
0: 헤이, 크.
1: 이 세 가지 중에
0: 하나 딱 그래도 맞는 게 네네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지. 그 우리가 빨래할 때 힌트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1: 제가.
0: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노는
2: 그래.
0: 스테이지.
2: 나도 그거 생각하긴 했어. 에,
0: 어른들이 에. 노는 뭐
2: 키즈.
0: 쉬는 에, 스테이지. 이런 이제 스테이지 스팟들을
1: 네.
0: 이것이라고 하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0: 에?
1: 키즈 뭐 실버 뭐
0: 그쵸.
1: 이런 식으로
0: 네.
1: 이게 있고.
2: 외국인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0: 많죠.
1: 네. 자, 오는 다 동일하고 뒤에가 이제 맞춰 주시면 되는 건데.
0: 그렇죠.
1: 뭐 영어 이름 중에 메가라는 이름이 있는지.
0: 헤이, 메가.
1: 헤이, 존.
0: 헤이, 크.
1: 이 세 가지 중에
0: 하나 딱 그래도 맞는 게
1: 네네네네.
0: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지. 그 우리가 빨래 할 때
1: 네.
0: 이제 빨래 다 하고 나서
1: 네.
0: 약간 이제 부드럽게 향기나라고
1: 유연제
0: 빨래엔
1: 아 그러네
0: 땡 하고 그걸 또 첨가하기도 하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섬유 유연제
1: 네.
0: 아 힌트 진짜 짜내고 있습니다 진짜.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오메가 오존 오크 중에 정답은 무엇인지 자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이것 주의보가 이제 날로 많아질 겁니다. 찾아질
1: 그렇습니다.
0: 텐데
1: 네.
0: 이것은 무엇이냐?
2: 정답 발표할까요?
0: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 2번 오존이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가수에 오존 씨 있어요.
2: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0: 라이브 되게 잘하십니다.
1: 네.
0: 자 오존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많습니다.
1: 네.
0: 그분들 중에 떡 선물의 주인공은
1: 두구
0: 8397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8397님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1: 1633님이 바투의 네. 성서대 왕팬이시라.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60대 후반 남자인데 요즘은 막 돌을 지낸 외손녀를 보고 계시다고.
0: 아하.
1: 예쁘면서도 힘들고 그러실
0: 그쵸.
1: 것 같아. 아이고.
0: 야, 돌 지날 무렵에 진짜 할 일 많죠.
1: 엄청 많지.
0: 네.
1: 손 많이 가잖아.
0: 기저귀도 진짜 가는 거 힘들었었어. 생각해 보면.
1: 아이고, 고생이십니다.
0: 고생이 많으십니다.
1: 허리랑 조심하십시오.
0: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0: 내용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김치 선물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나전칠기 양

0: 쌍주리 장인은 최근 전통 공예인 나전칠기를 세계화시켜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전칠기는 속이 빛나는 조개류를 이용한 전통 공예로 바다의 산삼이라고도 불리는 전복이 대표적인 재료로 꼽히는데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전복을 좋아하지만 전복이 사랑하는 먹이는 무엇일까요?
1: 1번 멸치, 2번 새우, 3번 다시마.
0: 자, 멸치, 새우, 다시마.
2: 전복이 사랑하는 먹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0: 그러게요.
2: 그죠?
0: 전복이 이걸 먹는구나. 저는 힌트를 라면을 드려볼까 했었는데.
2: 아, 이게 들어간 라면이 있지?
0: 딱 하나가 있죠. 오동통통.
2: 근데 멸치라면, 새우라면, 다시마라면에서
0: 네.
2: 두 가지는 사실 해당이 돼.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동통통.
2: 아,
0: 그쪽으로 갈라 그랬죠.
2: 어.
0: 뭐였죠? 오동통통.
2: 아니, 뭐였죠? 가사는 시작은 쫄깃쫄깃.
0: 아, 쫄깃으로 시작하니까. 아, 기억력 좋으시네요.
2: 오동통통이 아니라 네. 쫄깃쫄깃.
0: 아인 오동통통.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죠.
2: 그렇지.
0: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2: 그치.
0: 그 라면의 시그니처.
2: 그다음에 일요일마다 나왔던 광고가 있어. 짜라짜라짜라짜라짜짜. 이거 이것도 있었고.
0: 깜짝이야. 깜빡이도 안 켜졌네요.
2: 네.
0: 뭐 힌트
2: 저는 그냥 부자인데요.
0: 네.
2: 리피트.
0: 음를
2: 생각했습니다.
0: 네.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2: 방금 뭐예요? 방울목이요?
0: 방울목 하나 넣어봤습니다.
2: 아니면
0: 뭐 녹음하고 막 이럴 때 네. 이제 테이크를 여러 번 갈 때 네?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2: 네?
0: 프로듀서가 항상 네? 아닌 것 같아요.
2: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맞아
0: 이렇게 한번 힌트를
2: 네네.
0: 해볼까요?
2: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0: 일본의 히로 흥가 있죠?
2: 어,
0: 네.
2: 두자네요, 두자. 네. 아무튼 열심히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힌트들이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복이 사랑하는 먹이 이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할까요?
0: 네.
2: 자, 전복이 사랑하는 먹이는 바로 3번. 다시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다시마. 다시마를
0: 생태계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0: 건강에 좋은 다시마를 먹고 사는 전복 안 좋을 수가 없죠. 네. 1087님 육수 내는데 다시마가 최고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다시마도 맛있는데 다시마 먹은 전복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다.
2: 맛있죠. 7410님 네.
0: 다시마가 변비 해소에도 좋고 칼슘도 듬뿍 맛도 좋아요. 3733님
2: 오. 자, 김치 선물을 어떤 분께 드릴까요? 1633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네. 자, 1부 마무리 짓고요. 자, 2부에서는 아주 훌륭한 연주자 네. 겸 배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윤희연 씨.
2: 그렇습니다.
0: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단장 쇼케이스 대표로 오늘 나와주십니다.
2: 네.
0: 기대해 주시고요.
2: 자, 1부 끝곡 김용우 장명서의 청춘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3: 이별이 잦아서 나무 살겠는 추나 추동 사시절에 소년 행락이 얼마나 될까 청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 사네 못 사는 세월을 허송을 말아 청춘 청춘 말로만 말고

0: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고물가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일명 카공족들이 요즘은 도서관으로 몰린다네.
1: 그렇다면서 조용하던 도서관이 고물가 때문에 뜻밖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는데, 특색 있고 유명한 도서관은 특히 더 인기래.
0: 그러니까 치솟는 물가에 비교적 저렴하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쉴 때는 도서관 내 숲이나 공원 같은 자연도 즐길 수 있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더라고.
1: 맞아. 주말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북적인다는데 데이트 코스로도 도서관이 인기여서 도서관 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0: 서울 공예박물관 내 도서관은 평소 평일 방문객이 100명, 200명대였었는데 최근에는 하루 방문자가 무려 800명대로 올라갔다네.
1: 요즘은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 나들이 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잖아. 알뜰하지만 실속 있게 공부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 도서관에서 요즘 작은 공연도 많이 하던데, 도서관에서 만나는 우리 국악도 근사하지 않을까 싶다.

0: 혹은 아는경 왜 여러분의 연주로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듣고 왔습니다.
1: 네. 도서관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네요, 여러분.
0: 그러게요.
1: 지난 주말에도요. 도서관들이 그냥 북적북적 했다고 합니다.
0: 네.
1: 대개 오늘 같은 월요일에 도서관들이 휴관을 하긴 하지만 요즘에 평일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0: 네. 네,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지 않습니까? 고유가 때문에.
1: 어디는 가고 싶고.
0: 네. 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공족들, 지갑이 얇은 카공족들이 도서관이다. 여기가 최고의 선택이다 하고 이동을 했고요.
1: 실제로도 좋아.
0: 좋아요.
1: 시원하고.
0: 네. 청년들부터 자녀들과 함께 오는 부모까지. 그리고 또 도서관이 있는 데들이 자연경관도 좋아요.
1: 그렇죠. 주변에 조경을 그렇게 잘 해놓죠.
0: 예. 그리고 내부에서도 쾌적하게 또 책을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도서관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실제로 공공도서관 이용객 증가 추세는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0: 네.
1: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도 지난해 도서관 총 방문자 수는 총 2억 2,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4년 대비 무려 10.8%나 늘었다고 하네요. 네.
0: 조용한 공부 공간이었던 도서관이 이제 책도 보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1: 맞아.
0: 뭐 꼭 좋은 데를 어디 멀리까지 찾아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도서관을 애용하시는 것도 참 좋죠.
1: 그게 좋죠, 진짜. 네. 집 근처. 네.
0: 그리고 아이들과도 도서관 가서 무조건 책 읽어 이게 아니라 그냥 책이 있는 데서 같이 노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러다 보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또 책에 손이 가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1: 네.
0: 저도 도서관 아들이 한번 계획을 짜봐야겠네요.
1: 네. 네. 방금 오지명 씨 같았어.
2: 책 읽어. 이거. 아니 책 읽어 말이야. 책 읽어.
1: 이렇게. 오케이. 자, 네. 기가 막힌 연주와 또 연기 만나러 가야지요.
0: 검은고 연주자 윤희연 씨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둥그리 둥둥그리 둥둥.
1: 줄을 서시오.
0: 오픈런 조대석.
1: 바투의 상사 대회를 하면서 기분 좋고 보람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전에 출연했던 소리꾼이랄지 연주자분이 자신의 꿈대로 목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건데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오픈런 초대석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이번 주 토요일 5월 23일 서울 남산국악당의 젊은 국악 단장 쇼케이스에 진출한 5명 중 한 명인 검은고 연주자 윤희연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윤희연입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3: 네, 진짜 한 2년 3년
0: 만인 것 3년 정도 됐죠.
3: 네.
1: 잘 지내셨어요?
3: 네, 아주 잘 지냈다가 돌아왔습니다.
1: 네. 네. 그때 3년 전쯤 이맘때 진짜 출연해 주셔가지고 당시에 연기하는 뮤지션, 액터 뮤지션이 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번에 젊은 국악 단장 여기서 1인 검은고 극으로 쇼케이스 작품으로 선정되셔서 축하드립니다.
3: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 좀 소개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이번에 단장에서 IM이라는 작품으로 단장 쇼케이스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0: 네.
3: IM은 검은고를 중심으로 감정이랑 서사를 이렇게 풀어내는 작품인데
0: 네.
3: 작년에 수립문화재단의 1인극 희곡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낭독 리딩 쇼케이스를 했었어요.
0: 네.
3: 그래서 그거를 좀 무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산과학당 젊은 단장에 지원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되어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야, 검은고 1인극은 없죠? 지금까지?
3: 네, 제가 알기로는
1: 실행하신
3: 네.
1: 분이?
3: 네,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직. 검은고 병창 정도는 네네. 이제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돼가고 있는데
3: 네.
0: 검은고 극은 사실 잘 못 봤습니다.
1: 세계 최초죠. 독자 개발하죠.
0: 아, 굉장히 흡족해 하시네요. 우리
1: 세계 최초. 알고 있었잖아. 솔직히 세계 최초.
0: 아, 아 근데 이런 새로운 장르, 사실 새로운 장르를 네. 개척하는 게 네. 어려운 일입니다. 정리할 것들도 많고
3: 네.
0: 부딪히는 벽들도

0: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개척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1: 사실 제가 이제 그 솔로 활동을 해야겠다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이제 음악극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잠깐 역할을 맡게 됐고 네. 이제 대사가 주어졌을 때 대사를 하고 나서 이제 거문고 음악이 나오거나 그 서사에 맞는 거문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거나 그런 네.

0: 작년에 그 수립문화재단 그 희곡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그 자기의 공연 극을 쓰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극을 써야 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리서치도 하고 이제 워크숍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거.
1: 그 내용이 뭔지 좀 소개 좀 해. 너무 궁금하지 않아?
2: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어때요?
0: 재밌어요.
1: 어, 진짜요?
0: 네.
1: 원래 본인 작품 본인이 엄청 재밌다 말하기 쉽지 않거든. 대박인 거지. 진짜. 아, 많이 벌어들 가셔야 돼. 진짜.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그 I am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1: I
0: 그래서
1: am?
0: 네. 그래서 이게 거꾸로 하면은 AI. 어? 라고
1: AI네 진짜.
0: 네, 그래서 네. 나는 뭐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돼서 또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1: 네.
0: AI가.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수혜라는 소녀가 나오고 또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던 수혜가 이제 부모가 완전 성공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여력을 갖춘 부모의 결정으로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로 옮겨지게 돼요. 어허. 시골에서 자라다가.
3: 네.
0: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완벽한 딸의 궤도에 올라갔지만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수혜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적응을 못하는 수혜한테 AI 시스템, AI 니나를 이제 코치로 드리는 거죠.
3: 아, 부모님이?
0: 그래, 네, 부모님이. 네. 그래서 AI로부터 친구를 사귀는 법, 뭐 감정 컨트롤하는 법, 뭐 학교에서 과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코치받게 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이 수혜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또 서울에서 온 할머니와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커가면서 혼돈스러운 그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혼돈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좀 작품에 담고 싶었어요. 네.
1: 총 몇 분짜리예요, 이게?
0: 이건 지금 쇼케이스는 20분 하고 하게
3: 이번
0: 되고요.
3: 이번 쇼케이스에 이제 쇼케이스 각 팀별로 20분씩
0: 네, 20분만 네. 보여지게 돼서
3: 쇼케이스를 네. 하고 네.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0: 네, 여기서 되면 네. 되면 이제 55분
3: 작품으로
0: 네, 본공연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해설자가 있고 네. 할머니가 있고 네. 또 아까 수혜 네. 얘기하셨고 AI까지 AI. 등장을 해요.
0: 네.
3: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건 1인 극이잖아요.
0: 네.
3: 그럼 이 역할들을 다 희원 씨가 연기한다라는 거죠?
0: 네.
1: 어허. 오늘 그러면 라이브 할 때 이걸 맛보기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진짜 조금 짧게 앞에 부분을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그리고 희연 씨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희연 씨에서 할머니 연기 약간 잘 매칭이 안 될 수 있잖아요.
1: 애기도 있고 애기 네. 연기도 할 거 아니에요, 애기.
3: 예. 애기 역할은 잘하실 것 같은데 할머니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할지. 그런 건 저희가 전문이거든요, 네. 할머니는. 근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연기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실 때?
0: 이게 대사를 뱉는 거 뱉으면서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대사를 외우지 않으면은 네. 대본을 보고 할 때는 그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
3: 있죠.
0: 근데 이제 이걸 대본을 외우고 나서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이 목소리가 굳이 할머니 흉내를 내지 않아도 그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1: 이야. 항상 배우야 배우.
3: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알기가 네. 쉽지 않은 아, 건데 원래
1: 오디션도 좀 보세요. 배우 여기저기.
0: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걸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었어 가지고. 네.
3: 그리고 그러면 연주로도 어떻게 약간 할머니와
0: 네네.
3: AI 니나
0: 네.
3: 이 약간 두 개가 대치되는 느낌이 있는데.
0: 네, 네. 그래서 이게 거문고 극이다 보니까 네. 이제 거문고로는 어떤 차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거문고가 뭔가 이 극 안에서 어떤 인물로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거문고에도 인물을 투영을 시켰어요.
1: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0: 그래서 음악으로 이제 할머니를 표현할 때는 어떤 정서가 좀 전통적인 주법이 나온다든지

0: 그리고 AI가 나왔을 때는 뭔가 현대 주법, 현대적인 주법으로 뭔가 곡이 만들어져서 이 둘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은고 안에도 인물을 좀 더 입체감 있게 주고 싶어서 좀 검은고에도 검은고가 약간 BG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배경음악처럼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검은고 극이니까.
1: 검은고에게도 캐릭터가 네. 생명력을.
0: 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했는데 아까 즐겁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네. 즐겁...
2: 너무 행복하죠. 그죠?
0: 예, 네, 행복해요.
3: 네. 없을 수가 없죠, 사실. 네. 아마 단장하는 다섯 팀 다 지금 네,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을 네. 거예요.
1: 검은고는 이제 세팅이 돼 있잖아요.
0: 네.
1: 얘가 움직이기도 합니까? 검은고 자체가?
3: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대답하세요.
1: 얘기하면 안 됩니까?
0: 아니요. 그냥 검은고가 막 이게 무대를 막 움직이고 이런
3: 그럴 수는 없겠죠.
1: 희연 씨도 그러면 네. 검은고 자리에서 벗어나서 뭐 또 연기하다가 앉고 그러기도 합니까?
0: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재밌겠다.
3: 그러니까 네. 기대가 되죠.
0: 네. 네.
1: 한번 그러면 들어봅시다.
3: 네. 한번 들려주십시오.
0: 네. 잠깐. 네. 잠깐.
1: 네. 네, 커피 한 잔 하시고.
3: 네, 한 모금 네. 드시고.
1: 튜닝도 하셔야지.
3: 왜냐면 목도 가다듬어야 돼요. 연기기까지 하려면.
1: 그럼. 연기 저기 하려면은 목 그럼, 가다듬고 그럼. 컨디션 조절해야죠. 네.
3: 감정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잡아야지.
3: 저희가 방해를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1: 3초간 묵념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잡아야 돼요. 네. 네.
3: 검은 고극 I am.
1: 원래... 연기는 예, 네, 말씀하십시오.
3: 아니, 말씀하세요.
1: 아니요.
3: 원래 연주자가 이렇게 연기하면서 연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죠. 자, 과연 어떤 부분을 또 보여줄지 네. 직접 만나보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게요.
0: 그럼 또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소녀의 소중한 추억을 따라가다 보면 아득한 기억 저편에서 아주 깊고 따뜻한 가락을 만나게 돼요. 날씨를 읽고 사람의 마음을 돌봐주며 긴 소리 한 자락으로 온 동네 시름을 달래주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0: 수혜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안 되던 어느 날, 수혜는 엄마에게서 할머니에게로 들이밀어집니다. 수혜 없이 몇 년만 더 일에 집중하고 몇 년만 더 일 열심히 하면 우리 수혜 국제학교도 보내고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다면서요. 자기처럼은 절대 안 키우겠다면서. 망할련. 귀신처럼 찾으러 왔네. 그래도 뭐 나 그동안은 뭐 힘들 것도 없었다. 우리 수혜가 얼마나 잘 노는 줄 아냐. 사르르 번지는 아침 이슬, 바람은 우리 수혜를 밀어주고, 햇빛이 코끝에 닿을 때 폴립 향 맡다가 탁 요만한 굵기의 나무 짝대기는 어디서 그렇게 잘 구해와가지고는 흙바닥을 쓱쓱. 시간은 참 묘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더 빨리 흘러가 버리지. 눈을 이렇게 감았다 떴는데 우리 수혜가 벌써 9살이구나. 아이 늦겠다. 얼른 가, 내 똥강아지 데리고 얼른 가라, 얼른.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1: 웬일이야. 오세요, 다리. 와, 오묘하네요. 오묘해. 이런 구성과 이런 퍼포먼스는 처음 보다 보니까 네. 와, 멋있습니다.
0: 아, 정말요?
2: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기어원님께서 오, 확 몰입이 되네요. 연기 잘하시네요 하셨고,
1: 그러니까
2: 4125님 연기를 따로 배우셨나요? 진짜 세계 최초 검은고극 멋집니다 하셨어요. 연기를 따로 배우신 건 아니신 거죠?
0: 네, 연기를
1: 안 배운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요? 요즘 짐 싸고 집에 가야 돼. 그지?
2: 그렇죠. 네. 많이 부족하지.
1: 사실 집에 있지 사실은.
2: 네. 그렇죠, 사실상.
1: 와, 안 배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 본인 안에 있는 감각인가요? 네.
1: 화술적으로도 그렇고 호흡이랄지.
0: 네. 그 예전에 음악극 할 때 그 네. 이제 원래 연주자는 그 연습 시간 동안에 다 안 있어도 되잖아요.
2: 그렇죠, 사실 그렇죠.
0: 근데 그 시간에 그냥 계속 있었어요. 가서 봤어요.
2: 아, 그러니까 원래 그 배우들,
0: 네, 배우들이 이제
2: 장면 만들 때,
0: 네.
2: 장면 만들 때는 연주자분들 어차피 계셔봐야 그치. 음악 연습을 네, 못하니까 네, 네. 그날은 나오지 마세요. 장면 네. 연습할게요 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연 씨는 그냥 자청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연습실에?
0: 나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역할을 맡았을 때는 작은 역할이지만 어쨌든 그 연습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쵸. 가서 그냥 계속 봤어요. 오.
1: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깨 너머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게 탁 네. 이렇게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0: 너무 멋지더라고요 배우들이. 오. 네, 배우들 너무 멋져 보여요.
1: 지금 저희가 희연 씨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0: 멋지더라고요.
1: 야, 근데 검은 거를 이렇게 다 아기처럼 앉기도 하고
0: 네.
1: 또 뭐 빨리 가라, 에이 가라 하고 탁 이렇게 했을 때는 네, 네. 밀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따로 연출이 있습니까?
0: 네, 연출이 있습니다.
1: 아, 그죠?
0: 네, 네.
1: 그 누가 봐줘야 될 것 같아.
0: 네, 네.
1: 그죠?
0: 네, 워크숍도 하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네. 또 연출님이 또 계셔서.
2: 연출 누군지도 알려주세요.
0: 네, 연출님은 네, 그 지금 뮤지컬 배우 연극 하면서 배우 활동하고 있는 김준식 배우님입니다.
1: 김준식 배우님.
0: 네, 네. 국악. 쪽은 아니고요. 연극이랑 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1: AI 도움도 좀 받으시나요?
0: 네.
1: AI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2: 궁금하다. AI 작품인데 AI를 활용할까?
0: 네. 그래서

0: AI 활용할 때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장면?
1: 그림을 네. 이미지화
0: 네.
1: 해달라.
0: 네. 이미지화 해줘 했을 때 뭔가 네. 어 이건 것 같다 하면은 뭔가 그런 걸 상상하면서
2: 아 그걸 네. 띄워요?
0: 아,
2: 그런 건 아니고
1: 그래서 쓰는 이미지는 아닌데 네, 네. 내가 작품 만들 때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2: 혼자 연습할 때는 거울 보고 하십니까?
0: 네, 거울 보고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혼자 할 때는 그 이런 모습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아, 거울, 거울 보다가 또 하고 안 보다가 또 하고
1: 지금 질문이 많습니다. 뉴서님께서도 구연 동화 듣는 느낌. 국악과 함께 그런 느낌인데 너무 좋다고 하셨고
2: 그러니까 약간 음악 낭독 극 플러스 약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0: 네네네 맞아요. 그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1: 이게 이제 약간 정착화되면 장르가 네. 좀 안정화되면 네. 못할 이야기가 없겠네요.
2: 그럴 것 같아.
1: 다 가능하죠. 판소리꾼 예를 들어 판소리꾼은 그냥 그 소리로 이제 다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면. 지금 희원 씨는 소리꾼 플러스 거문고 음악 연주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는데 뭐 어떻게 작품 아이디어도 계속 이렇게 다른 작품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그 자꾸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뭘 봤을 때 막 웃기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네. 그냥 딱 봤을 때 나중에 좀 많이 오는 작품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는 햄넷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1: 햄넷?
0: 네. 네. 그래서 뭔가 작품을 보고 나서 그 거문고 극이어도 작품을 보고 나서 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지금은 IM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그래야죠 지금은
0: 네, 그래서.
1: 지금 작품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래요?
1: 할머니도 단순히 그냥 할머니가 아닌 것 같고 네. 거기에 전통 주법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직접 보시면 좋을
2: 오묘하다.
1: 것 같고 네. 질문 또 하나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직 미혼이신데 네. 아이가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소재를 가져온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에요.
0: 일단 저는 조카를 너무 이뻐하고
1: 아 조카가 네, 있어요.
0: 조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친구들이 다 아기를 갖고 네. 낳고 막 키우는 네. 거를 네. 보고 네. 주변에 이제 키우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제가 컸을 때랑 지금 아이들이 클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그냥 그 성장기 때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문제에 맞아요.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성장기 때 이게 정말 잘 단단하게 굳어져야 커서 뭔가 내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맞아요.
0: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담아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이제 희원 씨 하는 걸 보고 후배들이 나도 이제 거문고 극 한번 해볼까 혹은 뭐 가야금 극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추천해주고 싶어요?
0: 전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할 때 호흡 같은 것들을 그렇죠.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오히려 연기를
0: 네.
1: 통해서
0: 네.
1: 그래서 연주 호흡을 배울 수 있다?
0: 네.
1: 그럴 수 있겠네요.
2: 선택의 문제인 것 같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지금 이제 방금 했던 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 보고 느낀 거는 대사를 치고 그다음에 연주를 하시잖아요.
0: 네.
2: 연주를 할 때 희연 씨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선택이죠, 선택.
0: 네네.
2: 이때는 희연이로 보일 거야. 그 다음에 대사 칠 땐 할머니로 가잖아요.
0: 네네.
2: 근데 또 어떤 부분은 할머니로 계속 가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를테면 뭐 했었어 하고 연주할 때는 다시 희연 씨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때도 뭐 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아닐 때도 있고
0: 네네.
2: 길 때도 약간 그런
0: 네.
2: 선택적
0: 너무 좋은
2: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0: 네네.
2: 활 같은 거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0: 네.
2: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기대가 재밌을 것 같아.
0: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 무궁무진하네요. 이 장르는 해볼 수 있는 게 알겠습니다. 뭐 지금 성화 씨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뭐 좋은 아이디어들 막 내주고
2: 지금 거문고 다시 배워야 되나? 근데 너무 여기 아파가지고
1: 성화 씨가 해도 진짜 잘할 것 같아.

0: 엄지 손가락 여기가 너무 아프던데 여기가.
1: 아파 아파.
0: 이렇게 누르라고요.
1: 맞아 맞아. 맞아. 이 손가락도 네 번째 손가락도 아프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라이브 한 곡 더 준비를 해주셨죠?
2: 네네네. 네. 네, 신캐동류 검은 거 산조 한번 들려드릴게요. 중중머리, 자진머리, 네. 휘머리 이렇게 짧게 아주 짧게 들려드릴게요.
3: 짧게요.
1: 네.
3: 길게 하면
1: 큰일 날 거예요.
3: 길게 하면 큰일 날 거예요.
1: 그쪽도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까지.
3: 네.
1: 아 내가 잘 묻혀야지.
3: 네.
1: 아, 맞네. 아.

0: 뭐 멘트 안 해주십니까 성원 씨? 어? 조율하는 소리 듣고 있어야 돼요? 멘트 뭐 안 해주십니까?
1: 기현 씨 화이팅!
2: 아자 아자 아자!
0: 뭘 계속 보고 계셔?
2: 화이팅!
0: 바쁘시네.
1: 자 신께 동료죠? 오케이 너무 궁금했어.
0: 아 웃겼다. 자 준비되시면 네. 가보겠습니다. 어이!

0: 멋있다. 앉으십시오.
1: 사실 이제 끝났으니까는 얘기지만 라이브 중간에 그 상화 씨가 약간 잠입을 했었어요, 그죠?
0: 네,
1: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희호 씨가 안 놓더라고 집중을.
0: 그럼.
1: 오, 대단하다고.
2: 네.
1: 다 더 좋은 음질로 여러분들께 하기 위해서 상화 씨가 투입된 거고요.
0: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 이제 네. 연주하시는데 연기를 하시잖아.
1: 네.
0: 그래서 신케동 선생님이랄지
2: 네.
0: 아니면 한갑득 선생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산조를 하는 거예요.
1: 그것도 기가 막히겠다.
0: 내가 이만저만 해서 좋다. 그랬어. 그래서 하는 거지.
1: 신케동 선생님을 연기하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분의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서 이만저만한 난 이런 사연이 있다. 사연 없는 사람 없으니까.
2: 네네.
0: 그래서 약간 버스킨 같이 뭐 이래서 죽머리가 나왔어 라든지 꼭 뭘 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1: 내 서사를 기반으로 하면 더 잘 들리니까
0: 연주를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2: 긴 산조도 그렇게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0: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연주가 더 잘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갑자기 좀 드네요.
1: 중간에 또 신케동 선생님은 또 소리도 기가 막혀.
0: 그렇지.
1: 진공명상 소리까지 희원씨가
0: 진공명상 냉당 약간 이런 식으로
1: 순간 상상했네. 자, 신케동요 검은고산조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까지 유니언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희원씨는 또 땡튜브
2: 네네.
1: 채널도 운영 중이시잖아요.
2: 네네.
1: 예,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2: 꾸준히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막 꾸준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공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마다 올리는 것도 같은데 이제 유튜브는 한 5년 됐어요.
1: 땡큐.
2: 네. 근데 이제 그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처음에 그 연기하고 이제 음악극 할 때 이제 뭐 연주하는 애가 뭐 연기야 이러면서 약간 비웃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1: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2: 네,
1: 그래서 뭔 연주자가 연기까지.
2: 네, 연기하면서 웃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냥 저도 웃어 넘겼지만 이제 그런 활동을 아예 그냥 대놓고 보여주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긴 해요. 유튜브는 네. 그래서
1: 다들 그렇게 비웃으면 나는 더 열심히
2: 더
1: 할 거야.
2: 보여줄 거야.
1: 그런 느낌.
2: 네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포트폴리오처럼 잘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네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이 1인극 IM
2: 네.
0: 풀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2: 네.
0: 그건 더 언제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이게 단장에서 만약에 뽑히면 이제 풀 버전으로 본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0: 그래요?
2: 네, 그래서 네 쇼케이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0: 아 거기서 또 선정이 돼야 돼요?
2: 네. 네.
1: 쇼케이스에서 통과를 해야 이제 본 공연까지 제작이 되는 건데 사실 오늘 희원 씨 모신 건 또 이렇게 좋은 쇼케이스 자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대표해서 그래서 자리해 주셨어요. 단장 쇼케이스 또 어떤 팀들이 함께하는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단장 쇼케이스에 또 그 피리밴드 저클,
1: 피리밴드 저클.
2: 네, 그리고 또 창작 국악 그룹 오늘.
1: 네.
2: 그리고 김성은.
1: 김성 씨.
2: 네.
1: 13 페이지에 있어. 다시 갑니다.
2: 네, 다시 하겠습니다.
1: 단장 쇼케이스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출연하십니다. 그죠?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2: 피리밴드 저클, 창작 아티스트 오늘, 타악 연주자 박윤지 씨, 그리고 무용가 김성 씨의 쇼케이스 공연, 그리고 저, 유니언. 검은고극 이렇게 다섯 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어요.
1: 무료죠, 무료?
2: 네, 무료예요.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장르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장르의 공연.
1: 그러게요. 다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게
2: 맞습니다.
1: 5월 23일 토요일이죠?
2: 5월 23일 토요일 3시입니다.
1: 오후 3시.
2: 네.
1: 남산국악당.
2: 남산국악당 크라운 에테올.
0: 좋네. 여기 또 여기저기 또 구경하고 또 가서 이 공연 쇼케이스도 보시고
1: 그러게요.
0: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1: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0: 초반에 이거 보고 몰입감이 너무 있고 사람을 딱 집중시키게 하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0: 네. 3개월 전인가요? 땡튜브에 찬란했던 나의 20대. 나는 과연 어떻게 버텼을까?
2: 이거 다모인 감성인데.
0: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셨어요. 사실 오늘 성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브이로그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었는데 그동안 20대는 어떻게 버티셨는지 여기서 한번 귀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아, 근데 제가 그 제목 정한 게 아, 난 어떻게 버텼을까? 약간 이렇게 한 건데 나는 어떻게 버텼을까? 이러니까 되게
0: 찬란했던 나의 나는 과연 어떻게 버텼을까?
2: 그 다모인 감성 있잖아요. 알을 알로 쓰는 거 그런 감성.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떤 20대였습니까?
1: 20대 때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지금보다는 훨씬 자신감이 없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0: 없었다고요?
1: 네, 자신감이 그때 조금 지금처럼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2: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때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저는 그런 친구들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해봐 이러면은 뭔가 자신 있게 막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0: 되든 안 되든.
1: 한번 보세요. 약간 이런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저는 해봐 이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되게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예술가들이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맞아요. 꽤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많아요.
1: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겁먹었었는데 뭔가 그래서 조금 소극적이게 행동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움츠려들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음악극 작업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해볼까? 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뭔가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 보내준다고 한 여행사에 어디 보내준다고 뭐 꿈 펼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들 사실 아끼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거기 여행사에 지원해서 저 파리에서 버스킹 하는 게 꿈이었는데 저 PD님 됐고 저 유튜브 콘텐츠 찍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도전해서 막 최종 돼가지고 파리에서 막 곳곳에서 버스킹하고 거기에 있는 예술인 만나서 또 같이 잼에서 버스킹하고 이런 그것들을 막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아 내가 이런 것도 해볼까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누가 욕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20대 때로 땡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이제 솔직히 공연도 많이 없으니까 비수기 때는 저는 막 가만히 있는 거 못해가지고 쿠팡
2: 땡팡
1: 네. 나가고 그 뭐 상하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2: 하셨었어요?
1: 네.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한 건 아니지만 한번 나가볼까? 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막 이러고
2: 그래요?
1: 네 그리고 막 인간 현수막이라고 그런 거 있어요. 막 그 현수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단속반 때면 도망치고 그런 알바가 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친구랑 또 재미삼아
2: 단속 뜨면 또 도망가야 돼요?
1: 단속 뜨면 이제 도망가야 돼. 나 뜨고
0: 노눈이 엄불한다고
2: 하자.
1: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경험들이 엄청 느끼는 게 많거든요. 거기 나가 있으면. 근데 그게 막 내가 지금 당장에 배고프고 이런 것보다도 가만히 있느니 다른 거라도 해보자. 왜냐면 뭔가 월급처럼은 다닐 수 없잖아요.
2: 네,
1: 연주를
2: 맞아요.
1: 해야 되니까 월급을 맞아요. 받으면서 다닐 수 없으니까 회사 같은 데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알바들을 20대 때 하면서 그 30대 때 어떤 단단함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0: 맞아.
1: 들어서
0: 사실 공연 비수기에 과연 나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그 땡튜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또 이제 이런 극에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닐까.
2: 도움이 되던가요? 그런 경험들이 무대에 설 때도 실질적으로?
1: 네, 엄청.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또 엄청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수다를 떨고. 그치.

0: 외부의 시선 두려움을 약간 허무는 또 계기가 네네. 되네요.
1: 아 너는 왜 아깨언니가 여기 와 있냐 막 그 예. 아저씨들 그러시면은 예. 아 근데 막 구박한다 그러면 다 판소리 잘하는 줄 알고 창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2: 아, 지금도 그래요?
1: 아, 아니요 네.
2: 나도
1: 네.
2: 옛날에 구박한다 그러면 제비 뭘로 나간다 뭐 이랬다니까.
1: 그래서 시키시면은 또 네. 거기 트럭 울리잖아요. 네. 거기서 하면 또 진짜 잘해 보이거든요. 아 아니요 하면 막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아저씨 노래 한번 하고
0: 진짜?
1: 친해지고.
0: 아 근데 그 상하차 네. 그 남자들도 힘들다고 그러던데. 맞아.
1: 그래서 저랑 조 같이 되는 아저씨들 싫어했어요. 아.
0: 힘도 못 쓰는 애가 와가지고 아, 그냥 더 힘들게 만든다고.
1: 수다 떨으라고 그냥 수다 떨고.
0: 아 민요 부르라고. 네,
1: 어, 휴지만 올려놔 막 이렇게 하시고. 네. 그래서 또 아저씨들이랑 또 점심 시간에 뭐 급식 먹으면서 또 수다 떨고 그런 게 좀 되게.
0: 도움이 됐겠네. 네.
3: 엄청 굉장히 그럼 이런 너스레가 많이 누셨네요. 진짜.
1: 그러니까요. 제가
3: 원래
1: 또
3: 그런 분이
1: 게...
3: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1: 그러니까요. 에이. 또 가니까 현장에 가니까 또 살아 남아야 되니까 에이.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3: 어쩜 이렇게 생존력이 이렇게 강하셔.
0: 뭘 해도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하시는 유니언 씨예요. 멋집니다.
3: 많이 배웁니다 오늘 저도. 네. 사실 내가 아는 형님도 증권사 다니셔. 나보다 형님이니까 꽤 높단 말이야 직급이. 네. 그런데 집에 오시면 배달을 해. 자전거로 운동 겸.
1: 아 맞아.
3: 또 제법 설설하시대.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다 버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못할 게 없다. 네, 요즘에 맞아요. 뭐 직업에 귀천도 없고
0: 네. 맞아요.
3: 시간 나고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약간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0: 자 시간들을 아주 알차게 멋지게 내면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유니언 씨고요. 자 이번 주 젊은 국악 단장 쇼케이스 토요일에 5월 23일 오후 3시에 서울 남산국악단 크라운에테홀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 다섯 분의 다섯 팀의 멋진 무대가 있으니까 무료니까 많은 분들 가셨으면 좋겠고요.
2: 네.
0: 오늘 이제 희원 씨와 마무리하면서 끝음악으로 네. 트로이라는 곡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이 곡은 네. 어떤 곡인지 설명 직접 해주시죠.
1: 네, 이 곡은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림팀에서 환상노정기 할 때 이제 김민정 가야금 연주자 분이랑 네. 만나게 됐었는데 네. 이제 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노래하면서 할 수 있는 곡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합숙을 들어가서 만든 곡이에요.
0: 아하.
1: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트로이라는 곡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영화도 보고 리서치하고 하면서
0: 네.
1: 이제 그 음악 안에 서사를 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뭐 거기 트로이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역사가 흐르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어떤 서사를 담았어요. 네,
0: 그게
1: 계속 네 그래서 트로이라는 곡을 언니랑 이제 구음하면서 이제 연주하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0: 아 김민정 씨도 네. 가야금 엄청 잘하시는데.
1: 네, 네,
0: 좋습니다. 윤희영 씨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 네.
0: 쇼케이스까지 끝까지 집중 잘하셔서 멋진 활약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희원 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검은고의 윤희연, 가야금의 김민정의 연주로 트로이 듣겠습니다.

0: 윤희연의 검은 곡, 김민정의 가야금으로 트로이 듣고 왔습니다.
1: 끝까지 다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신관강의상 여기까지 들었고요. 네. 완곡은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서울은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네요. 내일은 더위. 내일부터는 또 살짝 주춤할 거라고 합니다.
1: 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옷 잘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0: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파투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병. 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우리 그림 중에도 판소리처럼 해학과 풍자가 담긴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민화인데요. 저는 민화하면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그림이죠. 까치와 호랑이 그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민화에서는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까치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려지곤 하죠. 권력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풍자하고 민초를 대변하는 까치는 당당하게 그렸던 것이라는데요. 부조리한 사회를 풍자하고 슬픔이나 고통을 해학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멋이고 우리가 우리를 지탱하게 해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군가에 등장하는 호랑이도 역시 용맹하진 않죠. 내려올 때에는 용맹한 모습이지만 울음소리도 홍앵앵앵이고 별주부에게 속아 주랭랑을 치는데요. 바로 그 범이 내려오는 대목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정숙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그때 별주부는 그곳을 보고 있다가 옳지, 저기는 응당 토끼가 있을 터이니 내 한번 불러보리라 하고 저기 태생원 계시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빳빳하여 토자가 살짝 늘어져 호자가 되었겠다. 저기 호생원 계시오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산중 호랭이가 생월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니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뒤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째어지고 몸은 쑥덜쑥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화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석격으로 잔디 부류한 모래를 좌르르르 흩들며 주황잎장 벌리고 황양양 허르르 소리 산척이 신동 황양양 허르르 소리 강산이 뒤덮고 땅에 툭 꺼지는 듯 자래가 까매장 놀래요 목을 움치고 가만히 굽혔을 때 호랭이가 턱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마른 쇠똥 같은 것밖에는 없겠다. 이것이 날 불렀는가? 그건 묘하게 생겼다. 두루 병판에 붙여놓은 붓거미 같다마는 고순내가 아니나니 그도 아니오. 누워 마른 쇠똥 같으면 요참 소낙비에 비 맞은 터가 있을 터인디 그도 아니오. 이리 보아도 둥글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둥글 둥글둥글 우둥구라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지. 하늘을 보고 이놈을 보더니 옳다.

0: 열시고.
1: 이거 하느님 똥인가 보다.
0: 어이.
1: 하느님 똥 먹어놓으면 약들 터이니 시장도 헌 김에 한입 가심 허여볼거나. 먹자는 통에 자네가 깜짝 놀래요. 자, 속에서 입뿌리만 개우 열어가지고 여보셔!
0: 벌써...
1: 당신이 니라셔! 오래 깜짝 놀래. 이크, 이것 봐라. 그 생긴 모양은 도리줌치 속에 배암 잡아 넣어놓은 것 같이 생긴 것이 기중의 인사성은 박네. 이것이다 하고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성은 어른이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0: 쓰고.
1: 자네가 호랑이란 말을 듣더니 겁짐에 바로 일러버렸겠다. 예, 나는 명색이 잘해 새끼야. 호랑이 듣고 좋아라고. 헐씨구나, 헐씨구. 철시구나, 철시구. 내 평생우 어느 일론 왕대탕이 원일더니 오늘날 만났구나. 마친 진미를 먹어보자. 하고 다리여더니 잘해 듣고 깜짝 놀래요. 아이고나 잘해 아니오. 얘놈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풀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해충병약이라니 내가 그저 너희를 먹으리라. 아이고 두꺼비도 아니고 남생이오.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숨게 예를 예일이라. 네 너를 산채로 먹으리라.
2: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면 비판하고 조롱하고 저항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 5월에 광주도 그러했죠.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켜냈고 또 지키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그 훨씬 이전에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하고자 나섰던 우리 선조들을 바라보면 그 중에 권력을 누렸던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나위 합주 준비했는데요. 김청만의 장단, 원장현의 대금, 한선하의 가야금, 이태백의 아쟁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가지고 틀어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는 일일이라는 일일이 만보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저희 어머니 연배쯤 되시는 분들이 일일이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양손 들고 추는 그 예전에 왜그 관광버스춤이라고 어머니들 추시는 그 버스에서 춤출 때 요즘은 이제 불법입니다만 춤출 때 나오는 음악 이러면 닐리리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닐리리아에서 닐리리라는 그 이렇게 의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소리는 관악기 소리를 예, 한 일종의 굶의 종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타령이기도 한데요. 경기민요 닐리리아 오늘은 예, 묵개월 이은주의 소리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은 낚시를 가서 횟감을 잡아서 배에서 친구랑 먹었습니다. 예, 가는 길에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인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노래가 좋다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럴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닐리리아 같은 노래입니다. 묵개월 이은주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신하위 합주 들었습니다. 김청만의 장구, 원장현의 대금, 한선하의 가야금, 이태백의 아쟁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일일이야 들어볼 텐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 일일이야 틀어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 틀어주라 그래.

0: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진국명산 안양봉이요 청천상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국립 부산국악원의 정윤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윤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그 대중가요 예. 보면 이별 사랑 노래 참 많이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0: 그 정서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네.
2: 맞아요, 맞아요.
0: 닮아 있다라고 네.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서 그런 정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끔 네. 하는 춘향가중 이별 대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보성소리 춘향가중 이별 대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별가를 이제 감상하시기 전에 이별가를 설명할 때 예. 저는 항상 김명환 명고의 약간 구술을 좀 인용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김명환 명고가 춘향가는 초두부터 사랑가까지는 그냥 저냥 예. 가는 뒤 그 이별가를 탁 들어가 불면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기가 힘든 것이요.
0: 예.
2: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많은 공력과 이 힘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여기가 보성소리는 안리가 없이 그냥 쭉 끝까지 가는 거죠?
2: 그렇죠. 그 처음에만 예. 안리가 딱 있고 예. 보통 그 오리정 이별이라고 예. 하는 그런 그 대목에서부터 딱 시작해서 행궁견월까지 마지막 이별가까지 예. 안리 없이 쭉 한
0: 이게 한 20몇 분 정도 예. 되지 않나요?
2: 20, 30분 정도
0: 그래서
2: 쭉
0: 그
2: 하죠.
0: 북 장난 이제 공부한다고 보면
2: 네.
0: 왜 안 쉬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네, 북 네, 치면서도
2: 네.
0: 힘드니까.
2: 네, 네, 네.
0: 그래서 일견 비교하기로 심청가 보성소리 네. 심청가 중에 범피중류 대목이
2: 아,
0: 또
2: 그렇죠, 그렇죠.
0: 안 쉬고 그러니까 중간에 안일 없이 쭉 계속 네, 이어지는 네, 네.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 노래들은 시작하기 전에
2: 네.
0: 뭔가 스트레칭 한 번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2: 그러니까 심청가도 마찬가지고 춘향가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성소리 춘향가 심청가를 대표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0: 네.
2: 그 극적인 부분을 정말 끝까지 끌어올려서 그 뒤에 완벽한 전환을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0: 사실 이제 이별 대목 그러니까 내용상의 이별이라고 하면 사실 이별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도령이
2: 춘향집 찾아가는
0: 예, 춘향집 찾아가 큰일 났다 어떡하지
2: 네.
0: 야 이거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데리고 갈 수도
2: 네,
0: 없고
2: 네, 네.
0: 데리고 간다 하면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날
2: 예,
0: 거고
2: 그렇죠.
0: 안 데리고 간다면 우리 춘향이 성격에 가만히 있지 네, 않을 텐데 네, 뭐 이런 네. 고민을 하는 대목부터 그렇죠. 시작이잖아요.
2: 네.
0: 오늘은 어느 대목부터 들어볼까요?
2: 오늘은 이제 흔히들 이제 오리정 이별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대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0: 네.
2: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0: 네.
2: 보성소리 춘향가에는 오리정 이별이라는 대목이 없어요.
0: 예.
2: 예. 왜냐하면 이제 첫 안일이에서
0: 예.
2: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허였으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0: 다른 노래에는 그렇게 있지만
2: 그렇죠.
0: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2: 네. 그러니까 거죠? 춘향이의 그 절개와 체면으로 과연
0: 예,
2: 춘향이의
0: 예.
2: 그 성격이 그렇게 했을까?
0: 예, 예.
2: 라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담장 안에서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제 이별 대목 또는 이별가라고 하는데
0: 예.
2: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조상현,
0: 예.
2: 이제 성우양 정곤진 명창의 소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2: 그래서 조상현 명창은 이제 12살 무렵부터 정민 명창께 들어가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성호양 명창은 20살 무렵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죠. 또 정곤진 명창은 또 이제 뱃속에서부터
0: 네.
2: 태교를 보성소리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상현 명창 소리에는 동창, 여창, 남창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또 성호양 명창은 여창과 남창이 골고루 들어가 있지만
0: 예, 예, 예.
2: 이 와상우 이 이별 대목에서는 그 여창의 굉장히 절절함이 굉장히 잘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소리끼리 확연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예전에 이제 같이 그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하면서 네. 이 대목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절절하기도 유명.

0: 하고
1: 네네네.
0: 그래서 누가 헤어졌다 그러면 헤어진 본인한테 시킬 때도 있고
1: 네네네.
0: 그 친구 앞에서 이제 이 대목을 네네네. 일부러 할 때도 있어서 막 눈물 콧물 짰던 네, 그런 기억도 있고
1: 네.
0: 그 완상우 자리를 펴 이렇게 해야 네네. 되는데 청을 잘못 잡으면 음을 첫 음을 잘못 잡으면 자리를 펴
1: 그렇죠
0: 저주파 소리라고 저희가
1: 너무 낮게 잡아버리는 네,
0: 총파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낮은 음을 낼 때도 네. 기준치 이하의 낮은 음을 네네. 낼 때도 공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1: 그렇죠 이게 하청과 상청 이 두 개를 특히 낼 때
0: 네.
1: 보통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힘을 빼야지 더 잘 나온다라고
0: 네.
1: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힘을 빼야죠.
0: 예.
1: 몸에 힘을 빼야 되고 단전에는 더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자리를 펴고 원래 이렇게 된다면 더 아래의 음미를 낼 때면 자리를 펴고 더 아래를 더 조아서 내야 되는 거죠.
0: 청취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청 질러내는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탁드리지 않아도
1: 네네.
0: 추임새가 절로 탁탁탁 나오는데
1: 그렇죠.
0: 이게 하청이 힘들다는 생각을 잘 못하니까 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하청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 광대하게
1: 네네.
0: 이렇게 탁
1: 네네.
0: 나올 때 추임새 탁 나오면 기분 참 좋잖아요.
1: 그게 말 그거야말로 김영창 네. 분들이
0: 맞아요,
1: 그렇게
0: 맞아요.
1: 추임새를 하시지 않을까
0: 그래서,
1: 싶은데
0: 오늘은 무서운 자리군 이런 네네, 생각이 딱 드는
1: 네네.
0: 그래서 노래 들으시면서 이 하청을 잘 귀를 기울여서 또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먼저 들어볼 텐데 참 이 조상현 명창 같은 경우에도
1: 예.
0: 뭐라고 해야 돼? 헐크 같은 느낌? 영화로 치면
1: 그렇죠.
0: 힘이 정말 좋으시잖아요.
1: 예, 상남자
0: 네. 요 어떤 그 거친 야성미라고 해야 될까요?
1: 네네.
0: 이런 것들을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이별가 보내드립니다.
2: 그때의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어디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양시의 육방관속이 오리정이가 늘어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이별을 한다 하고 오리정 삼노 네거리찔에 퍼버리고 앉아 울 리가 있겠느냐. 꼼짝달싹도 못 오고 탐안해서 이별을 하는디 완성!

이제

우리 이술 한양다을 잡수시오 한양을 가시다가

0: 조상의 명창의 소리로 이별가 들었습니다. 북장단은 역시 김명환 명고가 잡으셨는데 예. 조상의 명창의 이별가 뭐 다양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다양한 장소에서의 그게 있습니다만 그렇죠. 오늘 들은 음원은 만약에 1부터 100이면 예. 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네, 한 네. 그래도 7, 80 정도 좀 평소에 비해서 많이 드러내시는 맞아요. 것 같은 예, 그런 예. 느낌 듭니다.
1: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나무 음원을 들어보면 예, 예. 조상현 선생님이 굉장히 그 감정화를 많이 시킨 음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러 가지 음원들 중에서.
1: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적지도 넘치지도 않은 이제 감정선과 또 정말 태토남 같은 소리를 예. 이제 그 둘 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0: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짧은 부분을 축약해서 들었습니다만 뒤에 이제 중무리로 네네. 길게 노래가 이어지는데 저는 놀랬던 게 김명환 명고가 네. 진짜 그야말로 듣고 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른 가락을 한 번도 안 넣으시고 추임새만 하시는 거 보고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정서를 해치지 않기 위한 그 고수의 의도 네네. 이런 것들이 또 잘 느껴져서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공부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음반이기도 한데
1: 맞습니다.
0: 조상의 명창의 소리 이 음반으로 들으면 완창을 들으면 서울에서 통영 갈 때 참 좋습니다. 시간이 참 알맞게 이렇게 도착하면 그렇죠. 끝나서
1: 그렇죠.
0: 네. 이번에는 성우양 명창의 소리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1: 네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별가 보면 강수 청청 푸르거든 원암정을 이렇게 그 징계맨이 나오는 대목들
1: 네네네.
0: 이런 데는 소리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역시나 춘향의 입장으로 보면 이 여성 소리꾼들의 어떤 그 음성,
1: 네네
0: 이것들이 잘 나왔을 때 얻는 그 도파민
1: 있죠, 있죠.
0: 그게 당연하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럼요.
0: 실제로 좀 어떠세요, 느끼기에?
1: 그러니까 저 제가 소리를 할 때도 네. 이 그 뭐 한양을 가시라 이런 아구성들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게 한번 탁 막히기 시작하면은.

0: 지금은 앞에가 안 막히니까 뒤도 예. 그냥 쭉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양을 가시다가가 딱 막혀버리면
1: 아,
0: 아 뒤에 그러니까 이미 호흡이 다 예. 떠 있는 상태에서 강수청청을 냈을 때와 예. 이게 호흡이 탁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강수청청을 예. 냈을 때와 이 약간 소리꾼들도 이 그려나가는 방식이
1: 예, 맞아요.
0: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1: 막히면 웅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 여창의 그 감정과 색깔과 그거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게 나타나요.
1: 예.
0: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정말 춘향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저는 그 김현수 명창, 네, 동초 네, 김현수 네. 명창의 춘향가 들으면서 네. 이게 참 그냥 일반 만약에 일반인의 네. 입장으로 들으면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잖아요, 사실.

0: 그렇죠. 걸걸한 할아버지 네, 목소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춘향가 하시면서 춘향이 역을 딱 네, 하는데 네. 그게 너무 이상하리만치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1: 네네.
0: 실제 뭐 이 소리꾼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 혹은 또 여러 가지 성별 여러 가지 성별은 아니죠. 남자 여자니까 성별을 분해가면서 네네. 바꿔가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1: 네네.
0: 이게 어떻게 저렇게 안 이상할 수 있지? 이건 어떤 힘인 걸까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현수 명창 같은 경우는 연극적으로 너무 뛰어나신 분이기 네. 때문에. 그 배역을 못 해내시는 배역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정관이 명창의 그 중화성 섞인 심청이의 목소리도 네네. 이상하지 않고,
1: 네네네.
0: 박봉술 명창의 그 향단이도 이상하지 않고,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명창들이 그려내는
0: 네.
1: 능력치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기운을 네. 잃지 않고. 그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리에서.
0: 네.
1: 근데 그 기운이 풀어져 버리면 그냥 그 명창으로 보이는 거죠. 춘향이와 심청이가 아닌. 근데 그 기운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그거를 잡고 그 정신줄을
0: 네.
1: 놓지 않고 그 기운을 계속 잡고 가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를 그렇게 들여서 그렇습니다만 뭐 오정숙 명창이 그 소리하는
1: 네네.
0: 뭐 예를 들면 장비나
1: 네네.
0: 조자룡도 네네. 같은 경우고요.
1: 아, 그럼요. 예. 예.
0: 송혜영 명창의 소리로 듣는 이몽룡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1: 그렇죠.
0: 사실.
1: 그렇죠.
0: 예. 이 노래가 주는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특히 판소리의 어떤 힘이라는 예.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혜영 명창의 소리로 이별과 함께 듣겠습니다.
2: 그때요. 춘향이가 우리 동으로 나가 이별을 하였다 그래. 염치 있고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오고 우리 동 삼로 내거리에 퍼뜨리고 앉아 올 수 있겠느냐. 꼼짝 딸싹 못 오고 은근히 저희 집 반장 안에 이별을 하는데 반장

0: 송양 명창의 소리로 이별가 들었습니다. 역시 김명환 명고가 북장단을 잡았는데, 네. 오, 들었던 이별가 중에 그 어떤 역대급이라고 그쵸. 할 정도로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딱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별의 장면. 춘향이 어떤 표정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음원은 약간 네. 뭐 실황 음원이니까 네, 네, 네.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처럼 선명하지는 않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노래는 판소리는 대단히 선명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네. 드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1: 그 감정선을 정확하게 내가 어떤 감정선을 가져갈 거야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게 내가 원래는 남창도 가지고 있고 여창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여창으로 진수를 보여줄게 라는 이런 그 본인의 확정을 지은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고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신 거죠.
0: 예를 들면 이 술 한 잔을 잡수 이렇게 갈 수도 네, 있고 네. 이 술 한 잔 이렇게 갈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 술 한 잔 네.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1: 예.
0: 나는 오늘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울리고 말리라 그렇죠.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판소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예. 이 입으로도 이 술 이걸 할 수 있지만 예. 발림도 가능하잖아요. 이 술 한 잔가 원래는 남창도 가지고 있고 여창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여창으로 진수를 보여줄게 라는 이런 그 본인의 확정을 지은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고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신 거죠.
0: 예를 들면 이 술 한 잔을 잡수 이렇게 갈 수도 네, 있고 네. 이 술 한 잔 이렇게 갈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 술 한 잔 네.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1: 예.
0: 나는 오늘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울리고 말리라 그렇죠.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판소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예. 이 입으로도 이 술 이걸 할 수 있지만
0: 예.
1: 발림도 가능하잖아요. 이 술 한 잔을 손을 탁 내밀면서 그거를 현장에서 그걸 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0: 예전 술자리에서 네, 네. 다 같이 이렇게 먹다가
1: 네.
0: 누가 한 명 나 먼저 가야 되겠어 이러면 기왕 그 다시 되면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술이 한 잔 잡수시오 이 노래를 막 서로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럴 때 보통 보면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잡수시면 뭐 이렇게 나와서 노래가 탁 끝났을 때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지식 그로만 봤을 때 추임새를 그렇지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제 완벽한 어떤 합의를 됐을 때는 좋다라는 추임새가 이 슬픈 장면에도 나오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좋다라는 감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난다와 좋다는 그렇죠.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1: 그렇죠.
0: 네. 네. 보통 우리 신날 때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슬퍼도 좋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런 대목들이 증명하는 게 아닌가.
1: 아 너무 좋아.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소리가 있고
0: 예, 예.
1: 또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목이 있다고 생각을 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도
0: 예.
1: 특징에 맞게

0: 이제 교육을 해야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 중간에 김명환 선생님 추임새가 약간 약간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잖아요. 좋다 이 글을.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영이 잘하네? 약간 좀 하네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1: 너무 잘해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0: 네. 얼씨구. 잘한다. 네.
1: 그 김명환 명고의 신나는 추임새를 사실 그 지금처럼 어떤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추임새를 듣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0: 굉장히 어렵죠.
1: 예. 윤형 씨는 이제 여러 고수들을 만나보셨을 테니까 어떤 추임새를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뭐 잘하십니다 이런 거. 보통 이제 연배가 높으실 때 이렇게 배우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1: 예. 어떤 추임새 들을 때 가장 기분 좋으세요?
0: 와.
1: 와.
0: 그냥 그러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연습하다가 그냥 느닷없이 고수가 와 이런 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좀 잘했나 보다 약간 그런
1: 장착을 해야겠는데? 집에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와, 이거 한번, 예. 마지막으로는 앞에 또그 명창들 소리 들으니까 이분 소리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또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관지 명창의 이별가 들어볼 텐데요.
0: 그래서 뭔가 잘 들어보시면 소리길은 비슷해요, 가는 길은. 근데 갑자기 중간에 처음 듣는, 생전 처음 듣는 길로 빠졌다가 다시 계면으로 돌아와서 이어가시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진 명창의 기량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소리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어느 부분인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
0: 술한 잔을
1: 예.
0: 부어들고를 원래 술한 잔을 부어들고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1: 예.
0: 근데 다른 길로 가시고, 그러니까 뭐 권군갱진 일배유 헌일이 간대.
1: 예.
0: 그러니까 그 뒤를 쫙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도대체 오늘은 또 어떻게 다르게 하실까? 궁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진 명창의 소리고요. 김명환 명인의 북장단으로 춘향가중 이별가 대목 보내드립니다.
2: 이때요, 춘향이 올전에 나가서 이별을 했단 말이 있으나 그럴 법이 있겠느냐? 이젠 짓고 체면했는 춘향이가 오리정 나가 삼노네그리 쩍버려진 데서 울음물리겠느냐? 꼼짝달싹 아니하고 저 집 단장에서 둘둥오리게 은근히 이별을 하는디 환상구 자리로 올 별.

0: 명.
1: 자, 시공.
0: 윤조허리 뉘에쓰리.
1: 다을시공
0: 이술 한잔을 잡수시고
1: 다시공
0: 한양을 간시

0: 머리 생각하고
1: 하이 잠시만
0: 아 상그 되고 허여 병이 날까 윤유 언니 행야 수십어요 부대 평안지 행차를
2: 정관님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인의 북창단으로 춘향가중 이별가 대목 들었습니다. 다른 노래네요. 같은 반인데.
3: 그렇죠.
2: 너무 심하게 다른 노래 아닌가요?
3: 그러니까 그 술 한 잔을 부어들고 네. 이 부분을 요즘 소리에서 이렇게 표현한 소리꾼이 누가 있을지.
2: 예.
3: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걸지. 저는 정말 들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2: 개인적으로는. 예. 앞서서 이제 오리정에서 이별을 하였다고 하였으되 네. 체면 있는 춘향이가 그랬을 리가 있겠느냐 해서 네. 그 춘향이의 체면
3: 네, 네, 네.
2: 늘 중시하는 방식의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
3: 맞아요.
2: 앞선 노래보다는 훨씬 좀 덜 우는
3: 네.
2: 한데 기술은 다 들어가 있는
3: 그렇죠. 그래서 이 음원을 들어보면
2: 네.
3: 뒤에서 아예 그냥 퍼버리고 울어버려요.
2: 아 앞에를 이렇게 해놓고 네.
3: 그러니까 보통 이별할 때 네. 그래 가 빨리 가
2: 네.
3: 이제 가고 나서 그러잖아요.
2: 그렇군요.
3: 딱 그래요. 맞네요. 소리가
2: 오.
3: 딱 소리가
2: 요거 저희 피디님 저희가 뒷부분을 예, 요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네. 끝곡으로 붙여서 그 우는 대목을
3: 네, 네, 네.
2: 예, 한번 붙여서 청취자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그 윤영 씨가 지금 그 표현한 상황, 예, 크래카, 우와, 이거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영 씨와 함께 춘향가중 이별가 대목 보내드리는데 그냥 마냥 슬프기만 한 대목이군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3: 그렇죠.
2: 이게 참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네.
3: 네네네, 맞습니다.
2: 이 판소리의 매력 다시 한번 더 이면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예. 달려 있다.
3: 네.
2: 예, 이걸 또 한번 더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앞서서 저희가 설명해드린 그 상황 생각해 보시면서 정권진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인의 북장단으로 춘향가중 이별가 이어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영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박예영님이 할이 없어 아무도 몰랐지면 춘향아 잘 있거라 장모도 평안히 계시오 향단이도 잘 있거라 춘향이 고동보소 우르르르르르 단전으로 한 손으로 나구정막 쥐어잡고 또 한 손으로 등잔이 든 토정님 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0: 사줘도 싫고 턱줘도 내 사실 쏟아들 밝고 반보단 채워서 어디로 추렁청 날라가오 나를 가져야 내 꿈을 지른 뒤 이원 꼭 붙들고 아니 좋네 당겨 달려들어 타고
1: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만세 만만세 승전고 울리며 돌아오리라. 아리아리 스리스리

0: 차병걸의 소리로 독립군 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문자 사연 주셨고요. 그리고 8833님께서 앞서 1부 들으시고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두 분의 소리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밝을 때 날씨가 날이 밝을 때 마시는 맥주 왠지 실제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리차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씨지 않나. 날씨가 좀 더워서 맥주 생각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도친 붉은장미님께서 갈까보다 신청해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춘향가 중에서 갈까보다 이 대목은 참 유명하죠. 이 한양에 간 이도령을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대목이고요. 뒤에 돈타령이 붙어있는데 흥보가가 아니라 춘향가에도 돈타령이 있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면서 이 갈까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동안 동원해서 이제 춘향이를 잡아오라는 임무를 맡은 굴로사령 이제 이른바 이 바디에서는 성이 어떤 성씨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김번수야 예 박번수야 이렇게 굴로사령이 짝을 지어서 춘향이를 체포하러 옵니다. 근데 춘향이가 뇌물을 주죠. 예. 그래서, 넣지 마라, 넣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돈을 받아서 둘이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돈타령이 있습니다.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오랜만에 또 김수연 명창의 목소리로, 소리로 듣는 춘향가입니다.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 그때 춘향이는 사령이

갈까 두다 바람도 수렁고 구름도 수여 없는 수진지 달진이 해동 청포람매 다 수여던 동서령 고개라도 임 따러 갈까 보다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도 보려는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간디 이다 지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시부리

만나 만난 정패를

0: 하겠나?
1: 하겠지.
0: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고 이러를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살리우나. 이렇듯 울고 있는 뒤 향단이가 들어서며 아이고 아씨 큰일 났소. 장방청 사령들이 동동이 늘어서서 오느냐 가느냐 야단 났소. 춘향이 그제야 깜짝 놀래 나오는 뒤 아차 아차 아차 늦었네. 오나리 제3일 점고날이라더니 무슨 야단이 났나 보다. 아, 네.

사령을 돌이러 나가는구나. 허허 박본수와 계시오. 아, 네.

들어가세. 춘향이 손이 몸에 오니 두 사령의 마음이 낙수 친빙의 얼음 녹듯이 스르르르르 풀렸구나. 노아 누소 들어감세. 춘향이가 술상을 차려내어 놓으니 술 한 잔씩 잘 먹고 사령들 하는 말이 여보소 춘향각시 사토께서 분을 내어 육방이 손동되었으니 자네가 아니가고 보면 우리 사령들 신세가 말이 아닐세. 춘향이 이 말 듣고 돈 성냥씩 내어주며 내가 가기는 갈 터이니 잠시 주체나어사이다. 박번수가 돈을 보더니 여보소 이 돈이 웬

어른 예 그래도 이건이와 자네와 우리와 한문간 후지럽며 유전이라니 왜 나

춘향가 중 갈까보다부터 돈타령까지 김수현의 소리 김청만의 북창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창부타령 준비했는데요. 1805님께서 국악을 들으니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하시는데요. 아마 이 보내드리는 박일 심명창의 음성 들으면 또 어머니 생각들 많이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박일심, 전태용 두 분의 소리로 창부타령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여기로 오구나. 에이 진짜 그렇지 가야 저거 사려 그냥 얼씨가 얼씨가 대화자들 아닌 얼씨가 사려.

박일심, 전태용 두 분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도로에 차가 엄청 많이 막힙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기차를 자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기차 타고 가다 보니까 논에 물이 이제 찰랑찰랑 차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미 모내기를 끝낸 논도 벌써 보이던데요. 요즘에야 기계로 모를 심지만 예전에는 일렬로 줄을 서서 모를 심었고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노래였습니다. 이맘때면 들판에 가득했을 소리, 바로 그 모 심는 소리를 오늘 이 음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민요 농부가가 전라도 지방에서 모 심는 소리인 상사 소리에서 시작된 노래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모 심는 소리, 이 상사 소리는 거의 민요 농부가와 비슷하고요. 늦은 상사 소리와 잦은 상사 소리가 있는데 주로 넓은 평야지대에서 잦은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논이 넓으니까 빠른 소리를 해야 얼른 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역시 가성비의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해보게 됩니다. 호남 지방의 모 심는 소리 중에는 고흥의 등 달어라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를 다 심은 뒤 저녁에 논두렁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행진곡입니다. 논을 메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는 많지만 모를 심고 돌아오면서 하던 노래는 이것뿐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등 달어라는 모심기 철에 부르는 아주 특별한 노래죠. 하루의 고된 작업을 마치고 어둑어둑한 논두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면

하면서 부르던 노래. 아, 어떤 노래일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런 노래들로 하루를 마치는 분들도 있었고, 요즘도 퇴근하면 자기만의 퇴근송, 예, 이렇게 만들어서 혹은 이렇게 그 음원별로 선곡을 해서 자기만의 음악 리스트 만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전라도 지역의 모 심는 소리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순창의 모 심는 소리, 상사 소리는 최진규 어르신의 앞소리로 들어보시고, 이어서 전남 고흥의 모 심고 오는 소리 등 달어라는 김양심 할머님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전라도 순창의 상사 소리는 최진규의 여러분의 소리였고요. 전라도 고흥의 등 다뤄라. 최근 들었던 토속 노래들 중에서도 상당히 귀여운 편에 속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김양심의 여러분의 소리로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전라도 순창의 노래 들으시고 6186님께서 순창하면 강천산이죠. 황민왕님도 가보세요. 강천산, 산 이름인 것 같은데. 예. 강천산이 유명한가 보군요. 순창은 저희는 보통 이제 고추장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 예. 강천산 꼭 기억에 담아두겠습니다. 서도민요 야월선유가 보내드릴 텐데요. 유지숙의 소리입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야월 선유가 함께 들었습니다. 나 홍천 집 나온 남자. 오랜만에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린 건 이제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모내기철인데 비가 안 와서 큰 걱정드립니다. 개울물이 다 말라가는데 이 타들어가는 작물들을 보고만 있네요. 농민들 마음도 같이 타들어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비 소식이 잠깐 있다가 그죠. 날씨도 갑자기 온도가 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아마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시원한 비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당분간 뭔가 그 해갈을 할 만한 예,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예. 이게 좀 비가 와서 예. 단 한 해라도 좀 이렇게 날씨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도 작가 화초 사거리 보내드릴 텐데요.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입니다.

남도잡과 화초사거리 함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소리가 상당히 거의 음양, 양음 이 수준으로 서로 개성이 뚜렷한 두 분인데요. 성창순, 전정민 두 분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비가 안 와서 큰 걱정이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음악 나가는 동안 날씨를 살펴봤더니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 오후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는데 뭐 강수량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좀 바람대로 좀 빨리빨리 예. 저희가 필요할 때 날씨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라지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1968년에 나온 음원이네요. 김옥심, 묵개월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옥심, 묵개월 두 분의 소리로 도라지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1968년 음원인데 상당히 음원이 깨끗하고요. 소리도 듣기가 참 좋습니다. 도라지 뭐 먹기도 좋고 무침도 좋고 약으로도 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꽃말은 성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우리를 위해서 또 피디님이 선곡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요, 사람도 바람처럼 가벼워지고 또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비의 움직임을 통해 삶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무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제19회 정기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마련된 무대인데요. 춤추는 인간은 곧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춤 속에 담긴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전통의 의미와 삶의 철학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나비물을 시작으로 신명과 해악이 살아있는 탈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과 강강술래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바라무와 법고무 같은 불교 의식춤도 더해지며 장엄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영산제 전승교육사 동희스님과 아랫역 수륙제보존회 이사장 석봉스님, 그리고 감내계 줄당기기 보유자 이용만 명인과 이수자 신명숙 선생도 함께 참여해 전통 문화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전통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삶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 첩 삶이 춤이로다. 5월 30일 토요일 국립 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젊은 연주자들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국악의 다음 시간이 조금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마련한 전국 제22회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음악회가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푸른 음악회는요, 차세대 국악 인재들을 발굴하고 또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해마다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연주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아쟁의 강명신, 해금의 이하솜, 가야금의 조성아 등 아직은 학생이지만 무대 위에선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풀어내는 젊은 연주자들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깊은데요. 푸른 꿈과 열정으로 채워질 국악 무대, 푸른 음악회와 함께 우리 국악의 밝은 내일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용궁으로 떠난 토끼 이야기,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국립극장이 제천을 찾아 선보이는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 가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제천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의 지역문화거점 공연으로 마련된 작품인데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국립극장의 수준 높은 창극 무대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공연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작품은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인 수군가를 바탕으로 약 4시간에 이르는 원전을 80분 정도로 압축해 조금 더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든 용왕을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해진 용궁에서 시작됩니다. 자라는 토끼를 꿰어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는 재치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동물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인간 세상을 향한 풍자와 해악도 담겨 있어서 웃으며 보다 보면 묘하게 공감되는 장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의 창극을 제천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토선생 용궁가다와 함께 판소리의 해악과 흥겨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성년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으로 법적 성년의 문턱을 넘던 날을 돌아보면 술, 담배, 또 일부 영화 등 미성년자에겐 금지되어 있던 모든 걸 이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국어사전에서도 성년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로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법적인 권리라는 게 사소한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권리란 한마디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일 텐데요. 혹여 누군가 그 주권을 빼앗으려 든다면 강력하게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진짜 어른이란 얘기겠죠.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벌써 8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를 동안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희생한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 대한민국 주권을 지닌 성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모던 가곡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가 어른 들으면서 5월 18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면서 성년의 날이기도 한데요. 성년이란 말이 일단은 민법에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법률 용어라는 걸 생각하면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의 주권이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일이야말로 성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던 거죠. 벌써 46년 전이 된 1980년 5월엔 아직 채 성년도 되지 못한 10대 청소년들까지 그 용감한 항쟁의 가담에 무참히 희생되기도 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날짜에 새겨진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성년의 날을 맞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이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어른의 자격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언제나 저녁시간에 함께하고 싶은 맛있는 라디오 좋은 방송이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둥이 네 만나입니다.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관엽식물 크로톤 꽃입니다. 잎 색깔이 다양하여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꽃입니다. 기르는 사람 따로 있고 꽃 구경하는 사람, 이파리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하나를 보더라도 저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느낌이 다를 텐데 저는 꽃이 먼저 보인답니다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요. 이 이파리는 저도 종종 봤었던 네, 그런 식물인 것 같은데 저도 꽃은 처음 봤네요. 아우 덕분에 보내주신 사진 정말 작은 꽃이지만 정교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보내주신 사진 덕분에 저도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뜹니다. 감사합니다. 3033님께서요. 보미누님, 지난주 금요일 날에 면접이 합격이 되어서 와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실습 예정이지만 보건증 발급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로 실습이 연기되었습니다. 3주 동안 실습 끝나고서 본격적인 입사는 6월 18일 이후로 예상됩니다 하셨어요. 아우 우리 3033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짜 이 3033

부모님의 취업을 우리 아마 만나 청취자 모든 분들 다 같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또 합격 소식 들으니 아우 제가 다 기쁘네요. 김인설님께서요. 오늘 성년의 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날이네요. 성년도 듣고 남녀노소 다 듣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진짜 이 성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뜻깊게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한 주 시작 월요일이 되었네요. 보미님 늘 따뜻한 마음으로 애청자님에게 사랑 주시는 봄디님 고맙습니다. 난리곳에 꽃밥을 지어라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제가 보내드리는 사랑 꼬박꼬박 다 챙겨서 받고 계시죠. 네. 자 5493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환영합니다. 어량거무님께서요. 에휴 그나저나 저는 걱정이네요. 성인식을 매년마다 치러야 할 정도로 아직 철들려면 멀었으니 말이에요. 달력을 보아하니 이번 주말도 황금 연휴인 셈인데 이렇게 노는 날만 좋아하고 있잖아요. 아휴 대체 저는 언제나 철이 드는 걸까요? 해주셨는데 우리 월양 거무님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노는 날 좋습니다. 네, 이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모두가 좋아하죠. 드들강님께서요. 주권은 남이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갖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여름의 더위가 털을 잡아가는 요즘 날씨 즐겁고 행복한 만나가 있어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요. 아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여러분 건강 괜찮으시죠? 네, 혹여라도 더위를 먹지 않으실까? 네, 좀 걱정도 되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영기님의 신청곡입니다. 전병훈의 노래로 탑돌이.

전병훈의 노래로 탑돌이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9249님께서요.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그날의 불의에 맞서 싸우던 어른다운 어른들의 모습들 되새겨보며 저는 어른답게 살고 있나 반문하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옛날에 참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때 어른들은 참 정말 진정한 어른들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그리고 3033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은 힘든 일을 부모한테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몰라도 성인일 경우에 본인 혼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부모가 도와준다는 말이 이상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네, 해바라기님께서도요. 저는 어른의 자격은 적어도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주위에 보면 자기를 남한테 미루는 사람 많더라고요. 해주셨어요. 많죠. 아직도 많고요. 아직 이제 성인이 됐음에도 그 아이의 어떤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진짜 3033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드네요. 자, 1967님께서요. 곱게 늙어야 하는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이 말과 행동에 이제 성인이 되면 책임이 생기는 거죠.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사진관계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피어있는 로즈 꽃보다요. 만나 방송실에 피어있는 보미님 미소꽃이 더 좋구만요. 장미 사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정말 5월의 장미는 참 아름답죠. 네. 화려하게 핀 장미 네,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734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척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어른이 되기 어려운 거겠죠. 진짜 어른은 나이를 숫자로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실수를 넘겨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는 덕목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게 정말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도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여유. 아, 멋지네요. 멋진 어른이네요. 그쵸? 김인설님께서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 직접 일해서 돈벌때 생겨요. 어려서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썼거든요. 성인이 돼서는 내가 직접 일해서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해서, 네, 이렇게 또 밥벌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할수 있는 게또 성인이기도 하죠. 7426님께서요, 보미님,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고, 저의 결혼 23주년 기념일이기도 해요. 저녁은 남편 만나서 맛난 밥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저녁 시간, 오붓하게 행복하게 남편분과 함께 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6759님께서요, 오늘도 하천변에 운동 나왔다가 나비를 만나서 만라에 보냅니다 하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내주신 것 같았는데 동영상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 6759님 정말 센스. 사진도 한장 보내주시면서 동영상이 안 갔을까 봐 사진으로도 보냅니다 하시면서 나비 만나셨다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나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날개가 주황색 날개 한자 그리고 흰색 날개 한자 그렇게 예쁜 날개를 가진 나비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1319님께서는요. 어른이 된다는 건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거. 지금 못 챙긴 한 끼는 평생 못 챙길 터이니 오늘은 일 끝내고 와서 짜장밥 해먹고 있어요. 그나저나 비가 안 와서 걱정이네요. 텃밭에 작물들이 말라가는 뒤 계곡물도 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빨래도 쌓이고. 아, 그렇군요. 그래요. 좀 비가 좀 시원하게 네,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좀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내주세요.

0: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음식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 양념을 한 밥을 손으로 주물러 뭉쳐놓은 형태의 음식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예로부터 먼 길을 갈 때나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간편한 휴대식으로서 한국인의 밥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온 음식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고립당한 광주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음식의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복이 나갑니다. 1번 국밥, 2번 공깃밥, 3번 개구리밥, 4번 주먹밥.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입니다. 창작판 소리 5월 광주 중 이날 새벽부터 대목 들으실 텐데요. 임진택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1: 이날 새벽부터 시외 통화가 완전히 끊기고 고속버스 열차도 통행이 막히고 방송과 신문의 편집도 중단이 되었는데 이날사 계엄사는 광주에 폭동이 일어났다 하고 발표를 했거든. 허나 광주시는 이미 계엄군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있었으니 아침부터 주민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위 차량 지나가면 한 함지씩 실어주고 양동시장, 대인시장, 학동시장, 산수시장, 서방시장 아줌마들 길목마다 조를 짜서 김밥에다가 주먹밥, 김치에다 계란에다 음료수에 빵에다가 갖가지 음식을 길바닥에 늘어놓으니 한 청년 주먹밥을 두 손에 받아들고 한 입에 먹더니만 아줌씨 고맙소잉. 내가 그냥 계엄군 놈들 싹 몰아낼 텐게 염려 놓으셔잉. 다짐허니 한 솥밥에 한 식구라.
0: 창작 판소리 5월 광주 중 이날 새벽부터 대목을 임진택의 소리가
1: 주먹밥, 김치에다 계란에다 음료수에 빵에다가 갖가지 음식을

0: 길바닥에 늘어놓으니 한 청년 주먹밥을 두 손에 받아들고 한 입에 먹더니만 아줌씨 고맙소잉. 내가 그냥 개엄군 놈들 싹 몰아낼 텐게 염려 놓으셔잉. 다짐허니 한 솥밥에 한 식구라.
1: 창작 판소리 5월 광주 중 이날 새벽부터 대목을 임진택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의 정답이 정확하게 네, 들렸죠, 여러분.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6759님께서요, 보기를 드리기도 전에 네, 문제 드릴 때 가장 첫 번째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790님도 정답 주셨고요. 1319님, 송구라 까딱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자, 5745님도, 그리고 8078님도 네, 정답 주셨고요. 3033님께서 이거에다가 매실장아찌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셨네요. 5493님도 정답 주셨고요. 8888님께서 손으로 주물러서 만든 이것이 그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 뭐 집에서 사실은 뚝딱뚝딱 밥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간단한 특식이 또 될 수가 있지요. 4370님께서도요, 정말 맛나죠. 배가 고프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만들어서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도요, 이것은 간단하고 먹기 좋지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0734님께서요, 저희 아버지도 돌멩이가 있던 말던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전쟁통에 드셨어서 지금은 어떤 맛있는 이것도 입에 안 드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아픈 또 네,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네. 3309님께서요, 얼씨구 떠먹여줘서 맛나게 낼름 받아 먹어요. 이것이요. 겁나 맛있는디요. 해주셨어요. 자, 그래요. 그리고 0289님께서도 네,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자, 룰루랄라님께서도요. 이것 김밥, 유부초밥 이거 다 맛있죠.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이지요. 라고 네, 또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9249님께서요. 이것에 소금간도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자, 2379님께서는요. 오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아기들 어려서 밥 잘 안 먹을 때 요것저것 채소 잘게 다져서 볶아서 김에 입혀주면 잘 먹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로요. 아이들 밥 안 먹을 때 요렇게 저렇게 손으로 뭉쳐가지고 요거 많이들 네 먹이죠. 4856님께서도요.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어른은 자기 밥 자기가 차려 먹고 자기 똥 자기가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요. 오늘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양념을 한 밥을 손으로 주물러 뭉쳐놓은 음식을 총칭하는 이름, 네, 그거 맞춰주시는 겁니다. 1번 국밥, 2번 공깃밥, 3번 개구리밥, 4번 주먹밥.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마치 사람들의 끈끈한 정처럼 끈기 있는 밥알을 뭉쳐서 만드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서도 이 음식이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었기에 광주의 5월 정신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번 국밥, 2번 공깃밥, 3번 개구리밥, 4번 주먹밥 중에 정답 보내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또 대놓고 알려드리는 힌트곡 나갑니다. 정미나의 노래와 갈금 연주로 오늘의 정답 네, 제목으로 한 노래 만나보시죠.

정민아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로 오늘의 정답, 네, 제목으로 한, 네, 요거 노래 듣고 왔습니다. 7426님께서요, 정민아의 울지 말아요 이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떠먹기에 힌트곡으로 정민아님의 음악이 선곡된 바람에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꼭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남영님께서요, 작년 여름 5.18 기념관에서 꽁보리밥으로 만든 이것을 나눠주는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경례에서 묵념할 때 참으로 경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은 위치와 상황에 맞게 따라 역할을 잘 해내는 거라고 봅니다. 일상을 살아내며 그 많은 이름과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제일 편한 방법을 택하는 게 저만의 어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자기가 맡은 역할만 잘해도 세상이 아마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7527님께서요. 5월에 광주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4802님께서도 정답 주셨어요.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5.18 민주운동 기념일 운동하는 사람의 한맺힌 주먹밥이 아니라 저도 옛날 사방 다니면서 많이 먹었답니다 해주셨는데 우리의 음식이죠. 그렇죠? 네. 1415님께서요. 현재 사회의 내용을 예전부터 듣던 소리로 듣다 보니 정말 새롭네요. 이것도 국악방송을 듣는 재미랍니다. 다들 맛있는 저녁 시간 되세요. 해주셨고요. 윤혜성님께서도 이것 이야기하는군요. 라고 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7426님께서요. 어제 국악방송 라디오 듣다가 증언판소리 5월 광주 처음 들었는데 만나에서 들으니 더 반가워요.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5.18 기념식의 공연을 종종 네, 갔었어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그 광장 무대에서 이렇게 옛날 그 구시청 건물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총탄으로 벽이 이렇게 벽

0: 역의 총탄에 맞은 자국들, 그런 자국들을 이제 보면서 공연을 하고 또 연출을 하면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그때 그 사람들 참그 광주 시민들 정말 대단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7416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0750님 정답 보내주셨고 5205님 네, 정답 잘 주셨습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네, 오늘의 정답은 4번 주먹밥이었죠. 주먹밥은 끈기 있는 품종의 쌀을 주식으로 먹는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대중적으로 발달한 음식이죠. 일본식 주먹밥인 오니기리는 밥을 삼각형 모양으로 뭉쳐서 만들지만요. 우리 한국의 주먹밥은 주먹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서 주먹밥으로 불려왔는데요. 이 주먹밥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요. 조선시대 문학작품에 나무꾼들이 콩과 깨가 들어간 주먹밥을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싸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콩을 삶아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전남 광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 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5.18 당시 최후 항쟁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이죠. 최근 1980년 항쟁 당시 모습으로 복원을 마치고 오늘 오후 2시 기념식과 함께 공식 개관했는데요. 본관은 열흘간의 항쟁 서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전시 공간으로 조성된 가운데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특별 기획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이 8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46년 전에도 5월 볕이 이렇게 뜨거웠을까 싶을 만큼 오늘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요. 내일도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도는 고온이 이어지겠지만 그나마 구름이 많아지면서 중부지방의 기온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낮 기온 27도, 청주 29도가 예상되고요. 광주 30도, 대구 33도 등 남부지방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0: 김현무의 작곡과 연주로 기억의 방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요, 광주국악방송 남도마실의 진행자이기도 한 지정남 배우의 5월 1인극 내복의 엔딩 음악으로 만들어진 곡이었는데요. 내복은 5.18을 겪으며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1인극이고요. 이 극을 마무리하는 음악으로 특별하거나 화려한 연주보다는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담담해졌을 남겨진 분들의 슬픔을 이야기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연주는 3분 40여 초에 끝이 나지만요. 그 뒤에 풍경 소리가 5분 18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들려드리지 못했지만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선 5분 18초까지 이어지는 풍경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청곡 한 곡 듣고 올게요. 6750님께서 청해 주신 곡인데요. 절대가인의 나비야 청산가자.
1: 나비야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야 너도 가자.

0: 6750님의 신청곡 절대가인의 연주와 노래로 나비야 청산가자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최용석의 노래로 에루와 에루월사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1: 좋다! 헐시고!

이리도 거대한 행렬이 되지 않았겠소. 이것이 범죄의 외침이요, 이것이 오월의 함성이요, 이것이 에루와 에루 얼싸 얼씨구.

0: 위여 눈물 밝혀보세.
1: 헤루와 헤루와사
0: 헤루와 헤루와사
1: 헤루와 헤루와사
2: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정마리의 노래로 5월의 노래 1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합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룰루랄라님께서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가 성년의 날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줬던 일 생각나네요. 레디핑, 여백,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어른의 자격이지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침묵의 지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닐까 싶네요. 9249님께서요. 어제는? 생애 처음으로 국악 공연을 관람했어요. 오페라, 발레, 뮤지컬, 연극 콘서트에는 가봤는데 우리 애것 국악 공연은 처음 접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를 위해 제가 가고 싶은 공연에 동반하기도 하는데 졸기도 해서 은근 걱정을 했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어요. 제가 사는 구미에도 21일 국악 공연이 있는데 그날이 작은 아이 생일이라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겠어요. 국악에 관심을 가지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공연 일정도 알게 돼요. 어제 구미에서 대전까지 함께 해준 옆집이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어떤 공연을 보셨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국악 공연이요. 실제로 가서 이 국악기 소리를 실제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또 라이브로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뭐 라디오에서 이제 국악 방송 통해서 듣는 소리들도 참 좋겠지만요. 꼭 기회가 되신다면 네, 직접 공연장 발로 찾으셔서 실제로 악기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음률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6759님께서요.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겠죠. 다양하게 올리신 어른이 된다는 사연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이곳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년예 행사가 있어요. 마침 행사 영상 촬영 간답니다. 편집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지요. 지역 홍보로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멋진 추억들, 네, 성년 되시는 분들께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은 품행도 단정, 존경받는 인품,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인성, 위아래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말씀해주신 이것들만 갖고 있어도 멋진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7426님께서요. 어른의 자격이란 부모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성인인데도 끊임없이 부모 도움을 바라더군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요즘에 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의 성인의 나이를 조금 더 높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요즘에는 정말 그 대학생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학교에 전화를 거는 거시는 네,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해야 어른이라고 우리 7416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도록. 네. 자,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홍순관의 노래, 그리고 박찬윤의 검은고 연주로 새 노야 함께 합니다.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가 소독 작업을 위해 18일 모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당국은 혼디우스호 입항과 함께 선박에 남아있는 승무원 25명과 의료진 2명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고위험 접촉자에 대해 노출 이후 42일간 격리와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혼디우스호는 지난 2일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처음 보고될 당시 23개국 출신 승객과 승무원 약 150명을 태우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네덜란드인 부부와 독일 국적자 1명 등 총 3명이 숨졌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지만 드물게 장기간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복기는 약 6주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집계한 이번 발병 사례는 지난 15일 기준 총 10건인데요. 이 가운데 8건은 확진 사례이며 2건은 의심 사례입니다. 다만 캐나다인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집계는 11건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상황은 코로나19와 전혀 다르며 팬데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창작판 소리 그날이여 영원하라 중 승리의 노래 안숙선의 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한타바이러스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우리 모두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기 보냈잖아요. 잠복기가 길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문진호의 노래, 한충훈의 소금, 손병희의 기타 연주로 목련이 진들.

몬지노의 노래 한충훈의 소금, 손병희의 기타 연주로 목련이 진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6759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3309님께 드립니다. 강재원 팜스 숙행복 한우떡갈비는 5212님께 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7527님께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18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신날세 해금 연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룰루랄라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를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8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인어공주가 다른 공주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유 알고 계신가요? 다른 공주들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다면 인어공주는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목소리까지 내어주면서 말이죠. 비록 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그녀에겐 분명 살아 움직이는 열망이 있었고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할 준비가 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년의 날인 오늘 조금은 무모하더라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뜨거운 용기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심흥문이 쓴 시에 김경향이 곡을 붙인 내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테너 이재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올해는 만 19세가 되는 2007년생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거창한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과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성년의 날은 성년이 되는 친구들을 축하하며 1년에 하루쯤은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어른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주어진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현재명 씨, 현재명 작곡, 고향 생각, 소프라노 김영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우리 고려 가요죠. 임준희가 작곡한 가시리, 테너 이영화의 목소리와 정마리의 정가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영미가 부른 고향 생각, 테너 이영화와 정마리의 정가로 보내드린 가시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광섭 시 저녁에에서 뽑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바리톤 양준모가 부른 김광섭 씨 강택구 작곡 저녁에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김남조 씨 우동희 작곡 저무는 날에 소프라노 이하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소월 씨 이용조 작곡 엄마야 누나야 첼로 정명화 피아노 정명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이 부른 저무는 날에 첼로 정명화와 피아노 정명훈의 연주로 엄마야 누나야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일일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 흔들려도 괜찮지만 그럼에도 다시 나를 다잡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가는 어른 아닐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편거 반넘어입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지난 4월 7일과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잊고 있다라는 제목이 붙은 공연인데요. 젊은 음악가들이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전통음악이 새롭게 역에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1959년에 창설되었는데요. 1961년부터 매년 국악과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학하고 있는 학사, 석사 과정의 학생들의 기량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변화하고 있는

이들만의 트렌드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공연 실황 함께 하시는데요. 이날 공연에서는 대치타를 시작으로 뒤풍류, 박대성류, 아쟁 허튼가라, 피리독주 상령산, 적벽가중 장판교 싸움, 서도시나이 이렇게 총 6개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이날 공연의 문을 열 곡은 대치타입니다. 과거의 왕의 행차나 군대 출청 혹은 개성과 같은 국가적 의식에서 연주되었던 대표적인 궁중 군악 중 하나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1993년에 정재국 피리 독주에서 연주되었던 대치타 선율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정재국 명인이 이 공연에서는 태평소를 중심으로 대치타를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나발, 나각, 용고, 징, 바라 같은 타악기들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 첫 번째 무대에서는 용고와 징만을 편성하여 태평소 가락을 보다 뚜렷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태평소를 연주할 홍윤식은 현재 국악과의 재학생으로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전국 난개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난 4월 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의 제68회 정기연주회 그 첫 번째 문을 대치타로 열어보겠습니다. 태평소의 홍윤식, 용고 김민교, 진 김지원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지난 4월 7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 그 첫 번째 무대로 홍윤식이 연주하는 태평소로 대치타 만나봤고요. 용고 김민규, 진 김지원이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현악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풍류, 국거리 이렇게 흐르는 뒷풍류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전승된 일명 국악원 풍류와 또 각 악기에 능통한 민속악 명인들에 의해서 전승된 향제 줄풍류가락을 섞어서 연주합니다. 특히 명인들의 여러 가락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김죽파의 가야금 풍류를 비롯하여 임석윤의 검고 풍류, 전용선의 대금 풍류, 김천은과 전용선의 해금 풍류, 또 국립국악원의 피리 풍류가락이 한자리에 어우러집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2026학번 신입생들의 연주로 무대가 채워졌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세피리, 해금, 아쟁, 타악이 함께하는 뒷풍류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26학번,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들이 함께한 뒤풍류,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로 만나봤습니다. 허준민이 연주하는 박대성류 아쟁 허튼가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음원이 1979년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녹음된 산조라고 하는데요. 당시 박대성 명인이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넘는 긴 산조를 이때 처음 세상에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또 거침없는 선율 진행이 아주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1979년 녹음본을 바탕으로 재현했고요. 또 박대성 명인이 구현하고자 했던 초기 산조에 그러한 형태를 잘 반영했다고 합니다. 아쟁산조를 들려줄 허준민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 동아국악콩쿠르에서 아쟁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들려줄 박대성류 아쟁산조 보존의 전수장학생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구장단을 맞출 김은혁 역시 서울대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허준민의 아쟁 연주로 박대성류 아쟁 허튼가락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은혁이 함께합니다.

허준민의 아쟁 연주로 박대성류 아쟁 허튼가락 들었고요. 장구장단에는 김은혁이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정기연주에는 기존에 통용되던 레퍼토리보다는 학술적인 시선과 시각을 덧붙여 새롭게 발굴하고 재구성해서 올린 레퍼토리들이 이날 양일간 이어졌습니다. 다음 들어보실 피리독주 상영산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락을 바탕으로 연주자가 가락 사이사이마다 섬세한 장가락을 넣어서 독주곡의 묘미를 한껏 더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공연에서 상영산을 연주한 임지우가 전승한 가락과 또 임지우가 즉흥적으로 구성한 가락, 그 능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피리독주를 맡은 임지우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동아국악 콩쿠르 피리 부분 동상을 수상했고 강원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0: 임지우의 연주로 피리독주 상영산 들어봤습니다. 앞서 현악기, 관악기를 만나봤다면은 이제 성악 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소리꾼 오지은의 무대입니다. 적벽가 중 장판교 싸움을 들려주었던 무대인데요. 강릉으로 피난하던 유비군과 이를 추격하는 조조의 백만대군이 장판교에서 벌이는 전투의 장면을 그린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조자룡이 길을 잃은 유비의 두 아내, 또 간부인과 미부인을 찾기 위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지만 끝내 미부인을 구하지는 못하고 그녀의 어린아들 유선을 품에 안은 채 탄식하는 대목을 선보입니다. 소리를 들려줄 오지은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동아국악 콩쿠르 판소리 일반부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팜스 교류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북가락을 맡은 김은혁 역시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를 비롯하여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지은의 소리로 적벽가 중 장판교 싸움 대목 듣겠습니다. 북장단의 김은혁이 함께합니다.
1: 익덕이가 늦지 않고 수십 개를 건날이고 장판교 당도허여 한계교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말 한 장에 꿰어 달고 왕래 치빙 허여도니 번개가 좌우하여 의병의 사문 위에 말을 다리 위에 세워놓고 사무장창을 비껴들고 고리 눈을 부릅뜨고 서편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때 조자룡은 밤새도록 싸우다가 문득 뒤를 돌아오니 따르는 군사 3,40기라 기런 덕에 한 사람이 누워나니 자세히 살펴보니 이는 분명 간웅이다. 양주모를 보았느냐. 간웅이 어쩌오대 내가 주모를

어디로 가신 줄 모르네다. 자령이가 넘어서 바람피를 얻었네요. 간웅을 태워보내고 한 곳에 당두원이 어떠한 사람이 개가는 게 조장문 아니오.

하였자오되 아까 강부인께서 머리를 풀어 산바르시고 발을 벗고

자정인 그 농부소 말을 날려 한 곳을 바라보니 과연 백성 수백명이 서로 부르난디 아내는 남편을 찾고 어미는 자식을 찾고 곡성이 남겨오네. 자정에 그게 왜요? 거피난 백성 중에 간부인이 계시니까. 밝게 내려 부의 두루 허연난을 감쾌하는 것은 차중의 죄로소에다 미부인과 눈을 떠게 가셨소이까. 미부인과 같이 도망을 허더니만은 척권을 받나 시사로는 통해 어디로 가시는 모르는다. 말을 먹고 있는 사이 한 사람을 결박지어 오던지 이런 대장이 결박지어 오는 장수를 바라보니 이는 축이 분명하고 결박을 씌은 자는 순우도가 분명하구나. 자중에 분이 나서 잘못 패들 꼽을 못 같이 맑게 올라 순우도 취하여 약에 목을 뒹그럭을 베고 맥축을 구한 후에 말도 빌러던 감히 축을 태워보내고 장판 결어 당도하니 쟁배 크게 외여 여와라 조자룡아 너는 어찌 우리 형장을 배반하느냐. 이런 소리에 지른 이 조자룡이 하는 말이 안대가 언제 찬영을 배반했는가. 어? 잠시 나 그대여 내가 주모를 찾느라고 내가 나 그대여 난지 어째 나를 배반한다 하느냐. 쟁비가 하는 말이 가능해 와서 내게 먼저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를 어찌 성태들이야. 주공이 어디 계시냐. 천년 멀지 않은 곳에 계신구나. 차중님이 죽을 보고 하는

땅두원이 어떤이론 대장이 길을 막은 이는 허은이로구나. 자룡의 분이 나서 창으로 찔러주는구. 다시 가를 내 선창이 이는 종감이로다. 또한구 땅두원이 어떤 군사 묻는 말이 도장군은 어디로 가요? 너 누구

방망이 딸을 몰아 찾아보니 화연 부인께 서움을 곁에 앉아우시는니 유혈이 당자허구나 자중에 기가 막혀 땅에 꿇어앉아 울며 허는 마딘 춤으로 허연 딸을 탐케 하던 것은 모두 차종의 죄로 소이다. 어서 말을 다시 오면 소장이 걸어서 조조 50만 대권중할 대차사 나가랬다. 부인이 그 말 듣고 내가 살아 장군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두의 공복이라 장군은 이 아이를 잘 보준다예.

신보야 수고다

오지연의 소리, 김은혁의 북장단이 함께한 적벽가 중 장판교 싸움 들어봤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난 4월 7일과 8일에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차려입고 자주 웃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박노해 시인의 시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법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꼬박꼬박 밥을 잘 먹는 일, 잘 웃고 또 잘 울기. 거기서부터 잘 살아가는 일은 시작되는 거겠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보시길.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황지영과 루덴스키가 함께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박노해 시인의 시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법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다시 꿋꿋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웃고 잘 울어야만 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동시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시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길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중앙 컬처 밴드 원의 너영 나영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중앙 컬처 밴드 원의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부채춤 반주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한철의 대금, 김규자의 가야금, 이경섭의 장구연주가 함께합니다.

네, 원한철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한 부채춤 반주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친소와 함께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념일입니다. 그렇게 5.18을 아주 처절하게 노래했던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김남주 시인인데요. 1946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시인은 대학 시절부터 유신체제에 저항하며 살아왔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고는 최초의 반유신, 반파쇼 활동을 이어오기도 했죠. 그 탓에 시인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귀농하여 지내며 시인으로서 활동하던 시인은 사회과학서점 카프카를 운영하며 공산주의 조직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이유로 다시 체포되어 15년형을 받으며 긴 투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9년간의 투옥 생활 동안 시인은 우유감이나 낙엽 등의 손톱과 이쑤시개 등으로 눌러 쓴 시를 발표하며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갔고 이러한 작업을 거쳐 모아 1984년 발간한 시집 진혼가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인의 시가 워낙에 강렬한 목소리와 선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 또한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가 이렇게나 강력한 목소리를 전하는 매체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봤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김남주 시인은 옥살이와 지병으로 40대에 이르게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참여시와 민중시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인의 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시인의 시에 변계원이 곡을 붙였고요. 안치환과 자유가 함께합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안치환과 자유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김남주 시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여시와 민중시의 대표 주자인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대표작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쑤셔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에 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학살 1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5.18 당시에 참담한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인데요.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참상을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80년대 당시 여전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5월 18일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해 이토록 강렬한 시를 써야만 했던 거죠. 오늘날까지도 김남주 시인이 그려낸 이 압도적인 이미지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순간

습관으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문학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일이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마주보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잘 돌아보고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0: 이제는 아무도 짓밟을 수 없는 광주여, 만세! 만세! 만만세!
1: 창작판 소리 그날이여 영원하라 중 진혼가였습니다. 안숙선 은희진의 소리, 정철우의 북반주, 윤윤석의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언모리 축원을 박병천의 소리와 진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래지신이 하가무사야 소원성지발원인가 당산악발량 진일랑오동남 우상상기 보가 같이 존지

북방에는 적재지신, 서방에는 백재지신, 북방에는 흑재지신, 중앙에는 황제지시. 열애지신이 하감못사 소원 속치바로니요 탕산악발 양치은일라. 오동나무 상상지 봉황같이 자정질호고 슬하자 소래만세 여이라우세 목숨독군나라 천반세 청지를 시겨주옵실정. 이대카 중에 금년 신수가 대통월쯤 1년은 12달 과한년은 6설달 365일이 번개같이 지나나도 험한 놈의 입성수며 기성수며 월에과 화재관제 구설삼재 팔랑일랑 철지멀니로 방송을 제겨주고 허리안내 한순둥가 순죽천 만매두가 쑤시고 아픈 간세없이 안울복을 제겨주고 파들뽕 챙겨서

천사. 지금 현재 이 노래 듣고 있는 여러분들 허리 안 내야 숨든 가슴 6천만 매두가 쑤시고 아픈 간세 없이 둘로 매로 산으로 둘로 다 다녀도 어둔 도로 둥도르고 밝은 대로 앞을 누려 상간둔에나 친구간에 번님 내덜 꽃으로 밀로 상급을 시켜서 1등급 상등급으로 전지시결을 주옵시고 나무 타지 탁관에서 나무 부모 주인 사와가지고 공부차로 났습니다. 말책명 눈에 안고 굴책명은 소

하게 하노. 문저 간풀을 도와서 석구 천리 구원 호사 뜰

박병천의 소리와 진연주로 엄몰이 주건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2026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서 마련한 정원책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쇼를 소개합니다. 정원책은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요. 정원과 책을 의미합니다. 식물이 가득한 정원과 우리 삶을 주제로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도서 작가들과 함께 북토크를 펼치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엔 일상 속 정원, 도시를 바꾸는 초록의 시선과 풀과 정원의 철학, 작지만 깊은 세계를 주제로 신지선, 이준규, 김장후, 황주영 작가의 북토크가 있었고요. 오는 6월엔 나만의 작은 정원, 식물과 함께 사는 삶에 관해 박원순, 이소영 작가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작가는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 실장이면서 국내외 여러 정원에서 활동한 가드너입니다. 작년엔 일간지에 쓴 내용을 정리한 에세이 인간은 손바닥만한 정원이라도 가져야 한다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북토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세 정원부터 도심 속 자투리 정원과 수목원, 식물원까지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 진화해가는 정원의 모습과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지속 가능성의 지혜를 정원을 통해 탐구한다고 해요. 이소영 작가는 식물 세밀화가로 2019년에 발간한 식물의 책을 통해 세밀화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 식물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북토크는 6월 11일 서울숲 커뮤니티 센터 1층에서 펼쳐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재일의 리멤버런스 가운데 일부 듣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2026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서 마련한 정원책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서울숲과 성수 일대 15만 평 부지에서 10월 27일까지 펼쳐집니다. 70여 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테마와 체험 요소를 결합한 입체적인 정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죠. 모두 167개의 정원이 새로 조성됐는데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된 포켓몬 정원도 정원 박람회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구이임의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감상하시겠습니다.

구이임의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식물의 책의 저자 이소영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볼 때마다 식물의 개화를 도왔을 원예가의 손길, 그리고 날씨와 그간의 시간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다 헤아리다 보면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소중해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게 피워낸 오늘 이 시간, 저는 여기서 끝곡 프로젝트 그룹 나루와 모리스 콰르텟이 함께한 시간의 정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식물이 잘 자라는 계절입니다.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눈에 띄는 꽃, 풀이 참 많은데요. 이름을 아는 몇 개 외에는 그냥 잡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누가 잡초래? 식물 도감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풀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혹독한 계절을 견디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 우리 기준으로 잘 모른다고 이름 모를 잡초라니 그동안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던데,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과 상관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지나쳐왔던 것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각자의 가치와 의미가 다 있을 텐데 말이죠. 내 기준 밖의 세상을 상상해보는 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자, 악뮤의 노래 소문의 낙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식물 이름 뭐 우리가 사실 이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겠죠. 그래서 아주 좀 특별하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냥 다 잡초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식물학자들이 참 오랫동안 연구해온 족보 있는 식물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라고 얘기해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요즘 그나저나 농사 짓는 분들은 잡초 뽑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던데 예, 그런 잡초는 진짜 잡초죠. 뭐 쑥쑥 뽑히길 바랍니다. 그거 뽑으면서도 다 이름 생각하면 피곤해서 못 산다. 안잘레나 졸려님, 이름 모를 화초 꽃들 참 많죠. 쭌디 이름은 이세준, 쭌디는 제 이름 모르죠? 궁금하세요 하는데 예,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안잘레나 졸려님 이름이 뭔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규님, 집에서 큰 화면으로 봐야 하는데 근무 중이라 핸폰으로 만납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평소에는 큰 화면으로 보시는군요. 제가 오늘 동작을 좀 크게 해야지 보이시겠구나.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148님, 저는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 꽃들이 있으면 사진을 바로 찍어서 AI에게 물어보고 배운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하루하루 모르는 게 있음 배우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밤엔 이음밤에서 배울게요 하셨는데 과연 저희 프로그램에서 뭐 배울 게 있을는지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오늘 이미 배우고 시작을 하네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자, 월요일이죠. 오늘 월간 그 남자 있는 날인데요. 오늘의 그 남자는 바로 박창근 씨죠. 우리 또 박창근 씨의 팬분들 포근이님들께서 이미 많이들 오셔서 같이 채팅창을 달궈주고 계신데요. 박창근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2부 K클래식 한장에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아, 6367님께서 월간 그 남자 박창근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두근두근, 오늘도 두 분 케미 기대할게요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모시죠. 예, 화사의 So Cute 들려드리고 박창근 씨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노래하는 남자, 그림 그리는 남자에 이어 책 읽어주는 남자로도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가수 박창근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1: 반갑습니다.
0: 라방에서 책을 읽어주고 계셔요. 네. 어떻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아니요, 이제 그 밤 시간대에 네. 라방이란 게 그냥 제 방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하고 노래 불러주는 그런 컨셉인데 네. 좀 재우고 싶더라고. 12시 정도에 끝나는데 이제 예. 이분들이 다 이렇게 좀 서르르 좀 잠들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
0: 중요하죠. 나

0: 예, 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푹 재워주는 큰
1: 그,
0: 선물이죠.
1: 그래서 댓글창이 이렇게 어떤 정지가 될 정도로, 그치?
0: 예.
1: 그렇게 하기를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0: 이
1: 이야기를 합니다.
0: 듣다가 진짜 다 잠들어가지고 채팅도 못할 정도로
1: 그냥
0: 조용하게.
1: 말했는데,
0: 예.
1: 뭐 아직은 잘 되진 않지만, 등창이, 예.
0: 어,
1: 하여튼
0: 약간
1: 열심히, 예.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제가
0: 어, 어
1: 첫.
0: 그러게.

0: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예. 책 읽어주잖아요. 이제
1: 아,
0: 재우려고
1: 예.
0: 책 읽어주면
1: 딱 글짝이 아니 딱 그 방법입니다. 그 꼴,
0: 아니 뭐지? 근데 이거 이게 다 읽어주다가 이제
1: 맞아요.
0: 혹시 자나?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요? 뭐 이랬잖아, 안 자잖아.
1: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라요, 맞아요.
0: 어, 야 아, 예쁘다.
1: 예, 예. 예.
0: 배수빈님께서 치리즈 케미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꽃마루 원동님, 어 세준님과 근희님 많이 닮으셨어요 하셨는데 혹시 아. 기분 나쁘십니까?
1: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0: 표정으로
1: 나쁠 수가 없잖아요.
0: 아, 네. 고맙습니다.
1: 그렇죠. 나쁠 수가 없지.
0: 예, 옥토끼님께서는 두 분은 감성도 외모도 닮은 듯하다고.
1: 진짜요?
0: 예.
1: 아닌데 저는 좀 그 좀 그건데 약간 이중 인격자인데
0: 네?
1: 성격이 말이죠.
0: 어 정말요?
1: 막 불 같다가
0: 예.
1: 어떨 때는 막 너무 나긋하다가 막.
0: 저도 그래요. 아, 누구나 진짜? 다 그렇지.
1: 똑같네. 네,
0: 똑같지.
1: 똑같네.
0: 똑같네. 그것도 닮았네. 이중 성격도 예. 닮았습니다.
1: 이상하긴 한데.
0: 자, 남자 두 명 성격 네 성격들
1: 네.
0: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0: 6월 공연 일정이 나왔어요.
1: 아,
0: 기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그럼 날짜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지역만
1: 네.
0: 맞춰보실래요?
1: 네.
0: 6월 13일.
1: 저기 대구입니다.
0: 오, 딩동댕. 네. 6월 21일.
1: 용인입니다.
0: 딩동댕.
1: 예.
0: 서울은 며칠?
1: 이게 그 이제 27, 28일 이렇게.
0: 예. 바쁘다.
1: 아니요. 안 바쁩니다.
0: 뜨거운 여름을 아주 그냥. 관통하는 이 예. 시기에
1: 이제는 투어가
0: 예.
1: 이제는 아마 계속 그 매년 하기에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0: 왜 이제 힘들어요?
1: 제가 힘들다기보다
0: 삭신이?
1: 아니요. 아니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아 기왕지사 오는 거 조금 더 돈을 더 얹어내더라도
0: 예?
1: 약간 앞자리를 이렇게 선호하시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소극장을 횟수를 늘리는 게 좋은가 생각도 들고
0: 그것도 좋죠. 예. 예.
1: 이제 큰 공연이 큰 의미가 있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더라고.
0: 뭐가 됐든 다 좋아하실 텐데요.
1: 예.
0: 저는 개인적으로 소극장에서 여러 번 하는 거 추천.
1: 예쁠 것 같아요.
0: 예예.
1: 예.
0: 예, 물론 이제 사람마다 소극장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1: 아 아니에요. 또 비슷한.
0: 박창근 씨가 소극장이라고 하는 공연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공연장이 아니더라고.
1: 아,
0: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뭐.
1: 이제 곧 그리로 갑니다. 이제 저는 그 예.
0: 그런
1: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그런 말씀 마시고요. 우리 그 포크 가수들의 자랑이에요.
1: 아유.
0: 박창근 씨
1: 아유,
0: 아직도 그 혼자서 막 옛날에 광석이 형 이후로 혼자서 그렇게 아. 많은 관객분들을 동원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1: 유리 상자도 그렇고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는 저의 선배님 격들이죠. 제가 뭐 데뷔를 뭐 했다 치지만 사실 그 약간 숨겨져 있던
0: 대중들에게
1: 사람이었고.
0: 알려진 시점은 유리
1: 네,
0: 상자가
1: 네,
0: 좀
1: 네.
0: 빠를 수 있죠. 예.
1: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의 어떤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이 뭐랄까요 그 빛 쌓아놓은 어떤 그 성과물
0: 아 성과물 아.
1: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사하게 근데 진짜 우리 밑에도 약간 이런 뭐랄까요 모던한 모던 포크
0: 예.
1: 이런 쪽의 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
0: 그러게요. 예, 뭔가 있는 듯도 한데 또 딱 꼽아보려면 너무 이제 색깔이 이제 좀 너무 강한 이렇게
1: 음악의 욕심이 또 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기타 한 대로
0: 네
1: 그냥 정말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수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고 계시고요.
1: 가능할까?
0: 아 예. 예. 뭐 게스트 필요하시면 또 얘기하세요.
1: 예. 예. 제작사 전화하면 예. 제작자한테.
0: 자 이세준의 음악이 예.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박창근 한표합니다. 한표 부탁드립니다. 투표식이
1: 네.
0: 하도 요즘 그 정치 관련된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1: 생각이 많으시구나.
0: 그러다 보니까 또 표로 나오네. 예.
1: 예. 해볼까요?
0: 해봅시다.
1: 예.
0: 참여 안내.
1: 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 라이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준비해온 노래와 잘 어울리는 분을 위해 정성껏 불러드리겠습니다.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흥 앱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라이브 먼저 들려드립니다. 첫 라이브 선물은 미리 사연 주신 분 가운데 한 분.
0: 아, 예.
1: 일단 어떤 분이십니까?
0: 아, 슬프던데요, 제가. 이거. 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초코님입니다.
1: 아, 나 하초코 예.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0: 아, 진짜 하초코. 우리 가게 하초코 있다.
1: 있나?
0: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1: 네, 물어 예, 가야죠.
0: 진짜 맛있습니다. 예,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50대 아빠입니다. 28살 아들이 3년째 연애 중인데요. 저희 부부 없을 때 여자친구를 불러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놉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 편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음식을 시켜 먹고 깔끔하게 치우지도 않아서 별로예요. 하지만 아내는 우리가 치우면 된다면서 아들에게 잔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아무 말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들이랑 1분 이상 대화하면 무조건 싸운다면서요. 요거는 맞는 것 같긴. 아니 제가 제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1: 네 명인데.
0: 그거 모른대. 요즘 몰라요. 몰라요. 예. 이런 상황이 어이없고 화나고 답답하지만 오늘도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꼭 참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노래 있을까요? 창근님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니, 안 되는데 이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격세지감이다 진짜.
0: 그러니까 이저 아닙니다. 이 28이면 이런 얘기 해도 나 아드님은 된다. 나 뭐라고 당할지 모르는데
1: 어쨌든 할말 하세요. 뭐
0: 물론 아드님이 네. 되게 멋진 분이실 것 같아요.
1: 그렇겠지 당연히.
0: 근데 28이잖아 인간적으로. 그럼 뭐 아니 자기가 먹은 거는 좀 이렇게 그저 애인분들도 마찬가지네.
1: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
0: 그게 조금 아쉽네. 네. 그리고 아니 왜 부모님들 눈치를 봅니까? 왜 자기 집인데.
1: 두 분 중에 한 분 명일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아들 명인가?
1: 아들 명인가?
0: 그 아들 명이 잘못해 놓으셨어요. 지금 너무 빨리 해 놓으신 것
1: 미리
0: 같아요.
1: 미리 증여해놔가지고.
0: 아 이건 정 아니라고 봐요.
1: 그러진 않을 것 같고.
0: 이건 아닙니다.
1: 제가 제 집에서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저는.
0: 그러니까 아 그러면 맞네요. 네, 네. 그 저기 혹시라도 그 두 분, 두 우리 아드님과 여자친구분이 네. 약간 그 이렇게 두 분이서 데이트를 이 집에서 하는 거잖아.
1: 그러니까.
0: 예. 괜히 눈치 보이니까 확 들어가지도 못해.
1: 들어갔는데 저것들이 아우
0: 모르지.
1: 뭐라도 또 아우 그럼.
0: 근데 속 타신다네 진짜 이게. 아니 이거 아니죠. 아마 이분들 내 하초코님 아무래도 한 30분 전에 이렇게 나 가도 되나 이렇게 문자 하실 수도 있어.
1: 맞아.
0: 나 들어갈까 이렇게.
1: 안 읽어 이것들.
0: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쟁취하셔야 됩니다.
1: 그러다가 이건, 그냥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뺏깁니다. 집 뺏겨요.
0: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안 그렇습니까 세준 씨?
1: 그럼요.
0: 한 좀 해주세요. 좀 한 마디 좀 해주세요.
1: 나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예. 50대 아빠인데 28살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은 8살이야.
0: 아무 말도 마세요.
1: 그럼. 너무 훅 예. 들어와가지고.
0: 아, 너무 옛날 얘기라서 지금 내가 한 제가 말 좀 해야 돼 진짜.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아내분도 네. 이 아닙니다. 오. 이 아들 편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1: 맞습니다.
0: 나중에 누구랑 살 겁니까? 아들이랑 평생 살 겁니까? 아니면 저 남편밖에 없잖아요. 아들은 이미 지금 다른 거시기 해서
1: 벌써 뺏겼어.
0: 28이면 다 남이잖아요.
1: 맞아요.
0: 남편 챙기세요.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분 좀 어디고 있노 진짜. 진짜 안 보겠지만서도 참. 아 자기가 먹은 저 좀 챙겨줘.
1: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 딴 건 다 그래도 그냥 뭐 배달 음식은 정리는 하고 가야지.
0: 당연 그죠. 그건 아니, 맞죠.
1: 아마 근데 하려 그래도 이 아들이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냥
0: 우리 엄마 보다 하니까 걱정 마 이런다고.
1: 이러니.
0: 내레이. 오늘 그만해 진짜.
1: 아무 소용 없네. 나 우리 나 화나네 갑자기 우리 아들.
0: 조심하셔야 돼요.
1: 2년 후에 요 따위로 하자만 해봐 아주 그냥.
0: 아 근데 세준이 성격으로는 또 그렇게 안 키우실 것 같아.
1: 예. 저, 나는 그냥 능력 되면 빨리 그냥 보내버리겠다.
0: 그래서 뭐 우리가 웃자고 한 거지만 아 진짜 서로의 어떤.

0: 그 아무리 그 가까워도 네. 어떤 그 도리 네. 예우는 우리 해는 게 우리 또 미성년자도 아니잖아. 미성년자도 사실 그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예, 미성년자는 좀... 여기 와서 놀지도 않겠지. 예. 자, 하초코님.
0: 예, 힘내시고.
1: 힘내시고.
0: 쟁취합시다.
1: 쟁취합시다. 우리. 예, 집은 지키셔야 됩니다.
0: 지킵시다.
1: 절대 뭐 미리 증여하고 그러지 마세요.
0: 나 큰일 났다.
1: 다 소용없어요. 그래봤자.
0: 아, 좀 약간 겁되긴 한데 등장이 좀 쎄야 하는데요. 어쨌든, 예, 어쨌든 저는 소신있게 제 할 얘기를 했는데.
1: 알겠어요.
0: 예. 아, 빨리 넘어가야겠다.
1: 하나 더
0: 부럽다. 아니, 무, 무섭다.
1: 예. 덥자, 딴 걸.
0: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제가 뽑았는데요.
1: 아, 예.
0: 아, 이 두 분, 두 번째, 이, 이 저 안 읽어드리면 제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1: 어, 그러면 요거는 제가,
0: 예.
1: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중간에 예. 뭐 연기가 있네.
0: 좀 있네요.
1: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예.
1: 권인재아님의 사연입니다.
0: 네.
1: 처음엔 남편이 박창근님 방청도 같이 가지고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지인들과 공유하던 사람이었어요. 아, 근데요. 요즘 제가 점점 더 깊게 빠져들자 완전 체념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가요 무대에 다녀왔다고 했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0: 가요 무대는 그거 왜 간 거야? 거기 뭐 박창근이라도 나와서?
1: 어. 순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왜? 거기 나오는 노래 나 다 알겠던데? 어, 더 이상 엄마 아빠만 보는 프로가 아니라고. 나 완전 신나게 놀다 왔어. 그랬더니 남편 말.
0: 그래 좋겠다. 그 나이 말무서 좋겠네.
1: 아니 덕질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 곳. 거기가 제 천국이라고요. 사연을 주셨습니다.
0: 와. 남편 눈치 보지 말고 더 열심히 응원하라고 응원곡 한 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저 진짜 마음 아프다.
1: 이게 진짜 가수 입장에서 참 이럴 때 곤란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죠.
0: 근데 우리 남편분한테 얘기 드릴 게
1: 네.
0: 사실 이 권인자님이
1: 네.
0: 가수를 좋아하는 게
1: 네.
0: 그 남편을 좋아하는 그 온몸 바쳐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
1: 그렇죠. 가족하고 가수는 또 좀 다르지.
0: 어떤 음악에 대한 부분 어떤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어떤 그 동질성과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1: 어, 예.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질투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 그렇죠.
0: 어,
1: 네.
0: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1: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온통 신경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으면 좀 섭섭해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만 너무 챙겨도 남편이 섭섭하기도 하잖아. 아들을 질투하기도 하는데 더구나 이제 가수 저렇게 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가 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0: 우주 쓰레기입니다. 혜성이 아닙니다. 남편도 저는 우주 쓰레기. 또는 우주 쓰레기.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고
1: 우주 쓰레기인데 이렇게 가져가면 막 수억에 팔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운석 덩어리 뭐 이러면서
0: 그건 뭐 예 전 믿고 있습니다만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1: 걱정 안 하셔도 네. 되죠. 뭐 이분이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권인자님께는 생활의 활력소고 예 갱년기를 예방하는 퇴치하는 그런 치료제고 이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0: 콘서트나 이런 것 때. 우리 인자님을 모시고 우리 남편분이 한번
1: 네.
0: 큰맘 먹고 야 가자 응원하러 가자 한번 어, 예. 한번 딱 해주시면
1: 예.
0: 그날부터 뭐
1: 그날부터 그, 같이 그래
0: 그 다 달라진다니까
1: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팬분들 중에
0: 이제 좀 생기세요
1: 어,
0: 처음에는 이렇게 예. 아내분을 이렇게 들여놓고
1: 네.
0: 밖에서 기다리시거나
1: 예.
0: 이런 경우가 많으셨는데 이제 네. 서서히 좀 스며드신 분들.
1: 어, 그거 그게 좋아.
0: 남 그게 남자분들 많으시죠.
1: 안정적이야. 나 이번에 그 상자는 소극장에서 이제 가정의 달 특집을 했는데 그래서 부부분 부부들끼리 많이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그 마음이 이렇게 더 편해.
0: 그래.
1: 네, 공연하는데. 예.
0: 맞아. 아 네. 맞아. 진짜 아름답다.
1: 예, 권인자님, 예, 박창근 씨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고 남편분들도
0: 어,
1: 남편분도 알아주시면 좋겠네.
0: 어떻게 해야 돼?
1: 노래로.
0: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그 애교 뭐 이런 거 좀 더 하시면 좋아지는
1: 그러니까 그 뒤늦게 덕질 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더 충실하셔야지만 그 덕질의 명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1: 솔직히 남편

0: 게 지금 콘서트 예. 오면 날에도 그렇잖아. 예,
1: 그렇긴 하죠. 예,
0: 가정을 또 잘.
1: 예,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어르신, 아니 어르신들의 그 남편분.
0: 남편분. 예. 예. 예.
1: 하여튼 뭐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네. 권 인자님이시죠?
0: 네. 예. 권 인자님께 어떤 노래 불러 주실래요?
1: 같이 할게요. 우리 아까 그 저 하 아초코님 저 좋아하실 것 같은
0: 네. 노래
1: 바람의 기억을 아. 기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박찬민 씨의 노래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예. 곁들인 바람의 예. 기억.

0: 바람의 기억이었습니다.
1: 바람의 기억. 예. 이 노래 콘서트 때 막 같이 떼창하시는 곡이죠?
0: 이 노래는 막 막 뛰어다니면서 막 팬분들로 스탠딩.
1: 예예. 아이고 막 그 열광적인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3329님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순삭이 됩니다. 송엘리자벳님 자동으로 떼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가가 된 노래를 할 수 있죠. 아, 너무 신나고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또 오늘 사연 주인공이었던 하스초코님도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0: 아 그래요. 좋아하시는 건 좋은데 자 쟁취합시다.
1: 자 뭐였지?
0: 내 집을 사서 합시다.
1: 아, 내 집을 사서 합시다.
0: 밀릴 수 없다. 진짜.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하초코님과 또 한 분 권인자님.
0: 권인자님.
1: 두 분께 이 방에서 예. 선물 챙겨드릴게요.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샵030입니다. 샵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고 샵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네. 네, 다음 사연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변진섭 씨의 저 하늘을 날아서

0: 변진섭 씨의 저 하늘을 날아서 들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작년인가 벌써? 작년 가을에 한강에서 공개 방송할 때 진섭이 형이랑 우리 같이 떼창하던 그때 기억 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0: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예. 그때도 뭐 제가 감사 인사했겠지만 사실 본인 순서 끝났는데도 안 가시고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이 뭐 뒤에 할 일이 잘로 할 일도
0: 뭐 딱히 그런 거 같기도
1: 농담이죠. 농담이면 저는 제가 있고 싶어서.
0: 아 예.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고. 아주
1: 왜 안 가?
0: 안 가? 이러면서.
1: 나 원래 잘 가.
0: 그러진 않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노래 주인공은 어떤 분이 될지 네. 내 노래 할 거예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많으신데요.
1: 네, 읽어볼까요?
0: 네.
1: 1257님 결혼 32년 차인데 나이 60이 넘은 남편이 사소한 일로 자꾸 삐져서 요즘 스트레스로 힘듭니다. 갱년기는 아닌 듯한데 남자도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건가?

0: 스트레스 확 날려줄 노래 부탁드립니다. 뭐 그게 나이가 들수록 예. 예.
1: 애가 되죠.
0: 이게 원래 이게 그 남자를 그렇습니다.
1: 남자는 뭐 나이 먹어도 애예요.
0: 그래서 이제 저기 더 나이가 드시잖아요. 예. 그럼 완전 유치원생처럼 변합니다.
1: 맞아요.
0: 예, 진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사이클인 것 같아요. 아기에서 요람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다시 갈 때는
1: 아기가 되는
0: 다시
1: 거죠.
0: 아기가 돼요.
1: 아기가 어떤 영화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되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
0: 맞습니다.
1: 예.
0: 그럼 뭐 어쩌겠어요. 버리겠어요 그럼?
1: 그럴 순 없으니
0: 달래가면서
1: 애기 키운다 생각할
0: 맞아요. 뭐 되게 밉고 뭐 그렇지만 않으면 데리고 사세요.
1: 누가 그러더라고. 나이 먹으면 소주잔 안 돌아오는 것도 섭섭하대. 요즘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돌리고 그랬잖아요 잔을. 근데 여기서 돌리다가 나한테 누가 안 돌리고 넘어가잖아.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섭섭한데.
0: 야, 그렇겠네. 예, 좀 해보진 않아도 아, 그 심정 알겠어요.
1: 예. 자, 예, 참 좀 헤아려 주십시오.
0: 예. 예, 예. 자, 익명인데.
1: 익명님이십니다.
0: 장기 연애를 했었습니다. 이 장기관의 연애가 오래
1: 오랜 또 오랜 기간. 예, 뭐 까투리하고 장기하고 같이 연애를 한 것도 아닐 테고. 바둑둘까 장기둘까 하다가요 장기판에서 연애한 것도 아닐 거예요.
0: 그 바둑 연애를 했었으면 이런 게
1: 아니겠죠.
0: 너무 재밌고 나 써먹을
1: 때 장기 자랑하면서 연기
0: 그만하세요. 너무 웃기잖아. 어디 갔어? 이제 뭐 잠깐만. 장기, 야 여기 있습니다. 예. 오래 만나다 보니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확신이 생기지 않아 결혼하는 게 겁이 났습니다. 뭔 얘기야? 아 너무 오래 만나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확신이 안 생긴다고?
1: 너무 다 아니까 이게 괜찮을까?
0: 이게 맞나? 예. 그러다 보니 저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걸까요?
1: 어머나, 세상에.
0: 위로의 곡 부탁합니다. 위로의 곡은
1: 무슨 얘기야 이거 뭐 어떡하니?
0: 어쩔 수 없지. 너무 계산하고 재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내가 제가 좀 너무 시크하나?
1: 예 화가 네. 많이 났어요 이렇게.
0: 그러니까
1: 아니 근데 아니 이거 그 7년간의 사랑이란 노래 있죠? 7년을 만났죠 하다가 나 이제 결혼해 그의 말 듣고 뭐 이렇게 끝난 노래가 있는데 그거 좀 가슴이 아픈데?
0: 그 얘기구나.
1: 너무 재인 거지.
0: 뭐 확신이 뭐지? 아, 뭐 있겠지 확신.
1: 뭐 그러게요 확신을
0: 평생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거잖아요.
1: 네.
0: 내가 이제 평생 몸을 맡겨야 되나 이런 거.
1: 그렇죠.
0: 요즘 너무 확신 그런 거 없이 하고 안 되면 좀 이렇게 다시 또 떨어지다고 넘어가겠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결론이
0: 제가 뭐 할 말은 아니라서.
1: 아니 이제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놓쳐버린 거야. 그 눈물이 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0: 죽고 나니까 아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네. 아 오늘 좀 이상하다.
1: 현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뭐
0: 맞습니다.
1: 예, 위로곡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 내 가슴이 아프긴 하네. 자, 5299님.
0: 예, 5299님. 오늘이 성년의 날이라고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올해 20살이 되었거든요. 좀 특별한 아이라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엄마는 늘 너의 건강과 행복을 빈단다. 미나 성년이 된 걸 축하하고 엄마가 많이 사랑해. 미소가 예쁜 우리 아들에게 박창근 가수님의 축하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축하합니다.
0: 아 네. 내용 참 좋은데 아 노래
1: 자, 아 그러면 일단 사연 여기까지만 보고 시간이 네, 많이 네, 흘렀으니까
0: 네. 아, 예, 예, 예.
1: 한 사연을 골라주세요.
0: 아, 큰일 났네.
1: 노래의 주인공. 노래가 뭐예요?
0: 노래가 야 이거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1: 왜?
0: When I Dream이라는 옛날 그
1: 캐롤 키드에
0: 불러서 유명해진 곡인데.
1: 예예. 예.
0: 원곡자가 있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
1: 아 그래요? 몰라.
0: 어릴 때 50년대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예. 샌디 메이슨이라고요.
1: 아 맞다.
0: 그죠. 싱어송라이터.
1: 이 노래를 어떤 분께
0: 뭐가 어울릴까?
1: 60 먹은 남편이 삐진다.
0: 자, 삐진다. 자. 아, 오케이. 그럼 이거 합시다.
1: 아, 이분한테
0: 삐진다.

0: 왜냐하면 이게 저기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현실과 이상에 대한
1: 네.
0: 꿈에 대한 꿈 꿀 때는 내가 원하던 어떤 누군가와 같이 꿈을 꾼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1: 아 그래요?
0: 예. 서로 꿈은 다르게 꾸세요. 이거 괜찮나?
1: 아니 그래요. 아니 뭐 예. 꿈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지.
0: 네. 그렇지만 현실은 그냥 이렇게 사세요.
1: 그래요. 자 현실이 중요합니다. 예. 1257님께 박창근 씨가 드리는 노래 선물 When I Dream입니다.

0: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진짜.
1: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은 네. 두 분이 그냥 계속 사시고
0: 계속 사시고 예.
1: 주무실 때는 이제 다른 꿈도 한번 꿔보시고 슬프다. 예.
0: 병아리 코알라님께서 아 맥주 한잔 했는데 가수님 노래에 눈 감길까 걱정요. 예. 와.
1: 맥주 한잔 하시고 우리 하, 저와 이세준 씨에게 달콤한 목소리에 한번 져주셔서 깊은 잠을 좀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0: 아, 들렸어요? 제가 하는 거? 아, 거슬리진 않으셨네.
1: 진짜 그 뭐랄까 솜사탕.
0: 아, 예.
1: 옛날 그 공원에 가면
0: 말아주시던.
1: 요즘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죠? 옛날에 이만했어요.
0: 우리가 작았던 거 아닐까?
1: 아, 일리가 있네. 진짜 아니, 나 머리 통보다 더 컸었거든요.
0: 우리가 우리 머리가 큰 거지.
1: 아 그렇구나.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0: 아 3398 아, 예. 아, 잘 들리셨구나. 화음이 잘 어울린다고 너무 잘 들렸습니다. 예. 금빛 노을님 When I Dream을 창근님 라이브로 들을 줄이야. 제일 점수는요 별 5개입니다.
1: 오, 감사합니다. 예, 이세준 씨 덕분에 이제.
0: 아니 아닙니다. 황호몽님 자장가 같아요. 잠이 와요. 318 하나님 막대사탕 같은 노래. 보리보리님 영화 쉬리가 생각난다고. 예. 4526님 창근님 영원히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예. 코너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가시기 전에 참여 안내 네. 부탁드립니다.
1: 예. 그 저를 포함해서 멋진 4명의 남자가 라이브를 들려드립니다. 라이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세요.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엔 박시환 씨와 함께하세요.
0: 네. 자 최유리 씨의 잘 지내자 우리 예, 들려드리면서 1부 마칠게요. 다음 만날 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공연 준비 잘 하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종서 형님의 별이 빛나는 밤 들려드렸어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창문이 하나 있긴 있는데 되게 불투명한 유리가 되어 있어서 밖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늘에 별이 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이 총총총 빛나는 밤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예쁜 노래였습니다. 아, 2923님, 오늘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느닷없이 명품 이야기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났네요. 친구들이 신나서 명품 가방과 신상 라인업을 읊어대는데 저는 그 순간 대화창에서 튕겨나간 기분이었어요. 혹시 저처럼 명품의 명자도 모르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미 뭐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명품의 명자도 모르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시다고요. 예. 사람 자체가 명품이면 예. 내 몸에 걸치는 날 치장하는 그 무엇이 명품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고요.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를 들었네 어쩌고저쩌고 예. 아무리 좋은 걸 들었어도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나지 않으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진정한 패셔니스타들은 뭐야 그 뭐 어디 종묘시장? GD가 거기서 옷을 사서 입는다며 막 그런 데서 그냥 그 재래시장 이런 데서 1,000원짜리 저 한번 가봤거든요. 난 거기 가서 옷 사 입으면 나도 GD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와 진짜 내가 입으면 그냥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몸빼든데 안 되겠던데 근데 그래도 여기 와서 내가 뭘 하나 사겠다 싶어가지고 가방을 20,000원짜리 가방을 하나 딱 보고서 한 바퀴만 돌고 와서 저거 다른 별거 없으면 저거 사야지 하고 한 바퀴 돌아와 돌고 왔더니 문 닫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왔던 2923님, 예, 저보다 나으시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주말에 찍은 사진으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깨끗하게 대청소하고 뿌듯해서 찍어놓은 사진. 여행 가려고 호텔 예약하고 캡처한 사진. 반려동물이랑 놀다가 찍은 사진 뭐든 좋습니다. 주말에 찍은 사진 샵 0302로 받을게요.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아주 지인의 이제 부고를 듣고 예, 좀 지방이어가지고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집안 딱 들어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집 그 베란다 문 바깥 문 바로 밖에 처마에 말벌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말벌이 돌아다닌다고 큰 아들이 보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작은 아들이 엄마 저기 벌 집이 있어요. 진짜로 말벌이 어느 틈인가 거기다 치는 거지. 애는 작은 애는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었대요.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나타난 거죠. 다 비켜! 이래가지고 원래는 벌집이 큰 게 있으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 아내가 먼저 검색을 해봤는데 119에 이제 요청을 해도 그 벌집의 크기를 먼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주먹보다 작은 크기면은 그분들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살충제 있죠? 우리

F 뭐 이거 그걸로 뿌려서 먼저 벌을 쫓고 난 다음에 에 그거를 쳐서 떨어뜨리고 그거는 잘 싸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버리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큰애가 자기가 그 킬라 그거 사오겠다고 자기가 뛰어갔대. 엄마 카드 두고 가가지고 이거 말벌도 죽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사왔다고. 그거 거의 반통을 다 뿌리고 근데 그 세상에 밤이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말벌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어우 약간 그건 좀 무섭더라. 그래가지고 맹큼 열어가지고 나갔나 나갔나 이렇게 보다가 다 나간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더 하고서 툭 치니까 저 밑에 화단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두기 그래가지고 장갑 끼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프레시 켜가지고 한참 찾아가지고 요만한 게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귀엽던데 담아가지고 콱콱 눌러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싸가지고 버리고 왔다고. 와이프가 오빠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벌집 왈 벌집 치운 남자야. 예, 스위스어로의 노래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스윗소로우의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그리고 우효의 민들레, 이렇게 두 곡 왔습니다. 3398님 오늘 선곡은 저는 왜 이다지도 쓸쓸한 걸까요? 준디님 하셨는데 지금 노래들은 쓸쓸한 노래가 아니었는데 그러셨군요. 예, 그러시죠. 그런 날이 있죠. 근데 저는 쓸쓸함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울함까지 가지 않은 약간 평상시보다 조금 딥해진, 우리가 흔히 뭐 멜랑콜리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감정들은 뭔가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 딱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더 가서 우울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6161님 주말에 꿀 많이 채취했어요. 야생화 꿀. 우와, 제가 말벌집과 사투를 버리는 동안 6161님은 꿀을 채취하셨군요. 와, 엄청 규모가 큰데요. 저기는 꿀벌 진짜 많다.

벌이 오늘 벌이 많이 등장하네. 말벌이 저런 데 가서 꿀벌들 괴롭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죠, 저는. 꿀도 먹음직스럽다. 달콤한 사연입니다. 아니, 사진입니다. 3496님, 주말에 회사에 사는 길고양이 밥 챙겨주면서 같이 놀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의견도 뭐 충분히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예, 일단 생명이 뭘 먹을 게 없다라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예, 3496님 잘하신 것 같아요. 0116님 잠원공원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린 집은 예, 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해와 함께 놀아야 하는 건 함정이에요. 아유 많이 더우셨구나. 앞에서 라이브 버스킹도 하고 아주 좋았어요. 요즘 그 에어바운스라고 하죠. 예, 저런 것들을 이제 놀이시설에 많이들 준비를 해놓고 어린이들을 초대하던데 얼마 전에 어린이날 큰애 학교에 가서 뭐 이런저런 행사를 했었는데 저런 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 줄을 한참 서야 되는데도 다 서가지고 즐기고 잘하셨네요. 예, 좀 해가 뜨거웠겠지만 또 이렇게 좀 해를 맞아줘야죠 우리가. 그래야지 비타민 D인가? 또 괜히 모르는 얘기 시작했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몸에 좋대잖아요. 멜라토닌인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잠도 잘 오고. 자, 노래는요. 예, 6473님이 청해 주신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프의 유치해.

타편 씨의 노래 T의 연애까지 듣고 왔네요.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99님, 저는 제가 태어난 저희 동네를 많이 좋아해요. 작은 시골 동네지만 어릴 적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 우리 동네가 참 좋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저희 동네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레기를 주웠어요. 수고한다며 인사 건네주시는 주민분들 덕분에 기분 또한 좋아졌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저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다 채우셨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 뭔가 이렇게 두건처럼 햇빛 제 얼굴 타지 말라고 이렇게 쓰시는 저 두건, 제가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랑 패션 코드가 비슷하시네. 저 모자 탐난다. 저거 착 넓은 거. 절대 얼굴 안 탈 것 같은 거. 저거 어디서 구하지? 예, 잘하셨어요. 예, 동네도 깨끗해지고 우리 5299님의 마음도 훨씬 더 많이 깨끗해졌을 것 같네요. 7548님 새싹 사연입니다. 가족들과 찜질방 다녀왔어요. 맥반석 계란과 식혜 그리고 라면으로 마무리. 만화책 잔뜩 들고 가서 뒹굴뒹굴하고 찜질하고 아이스방 가서 땀 식히는 것까지 무한반복. 아, 주차 시간 보니 7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알찬 시간이었어요 하셨는데, 와, 진짜 너무 너무 좋았겠다. 응? 하루에 나에게 7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걸 택하겠는데요. 네, 맥반석 계란이랑 식혜랑 라면, 만화책, 아이스방, 찜질. 제대로다, 제대로. 아, 우리 애들도 찜질방이라는 걸 이제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빨리 되면 한번 데리고 가봐야 될 텐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거기, 거기서 파는 그 계란, 맥반석 계란, 걔네 둘이 다 먹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2089님. 어머니랑 마이클 영화 봤습니다. 마이클 이 영화 봤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 저도 저거 너무 보고 싶은데. 예,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죠. 예전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이제 광고를 하던데,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노래도 예전에 참 많이 따라 부르고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저 6학년 때 마이클 잭슨이란 존재가 이제 저에게 훅 다가온 거예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고전에 그래미 어워드, 그래미 상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지. 거기서 8개 상을 받았다는데, 그래미 상이 뭔지, 8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황제 복장 비슷하게 입고 선글라스를 딱 쓰고 와가지고 그 상을 계속 8번을 받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멋있어? 노래를 딱 듣는데 들어봤던 노래더라고요. 근데 내가 노래 들으면서 어렸을 때 이건 여자 노래라고 생각했던 건데, 예, 알고 보니 그 흑인 남자가 불렀던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인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집

근데 그 마이클 잭슨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이클 잭슨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그때 노래는 아니고 조금 있다가 나왔던 노래긴 한데, 여러분 참 좋아하실 노래 같아서 한번 골라봤네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한 두 분 정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4458님, 주말에 지인들과 만이산 등산 다녀왔어요. 길 치인 제가 먼저 앞장섰다가 지인들과 길이 엇갈려 한참 뒤에 겨우 만났어요. 정상에서 본 멋진 풍경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힐링 제대로 하고 왔는데 오늘은 근육통과 싸우는 중이에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어떻게 그 길치인 분을 맨 앞에 세웠을까? 신기하네. 야, 우리 밴드 하자. 네가 박치니까 네가 드럼 쳐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잘 다녀오셨다니 너무 다행이고. 와, 사진 진짜 멋지다. 만이산 전 못 가봤는데 강화도에 있는 거죠?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그 단군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던 참성단이 있는 곳. 옛날에 진짜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백두산에서부터 만이산까지 거리하고 만이산에서 한라산까지 거리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되게 의미가 깊은 산인데 잘, 예.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만이산 역사의 현장 속으로. 2096님 주말에 시골 형님네 포도밭에 가서 포도순 따지고 왔어요. 그리고 키우는 오리랑 놀았어요. 포도밭에서 포도순 따준 것도 재밌는데 키우는 오리하고 논 거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어머, 오리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머리 목까지는 하얗고 그 뒤로는 까맣고 날개 쪽에 좀 하얀 점이 있고 뭐 귀하다. 에이, 예쁘네요. 요즘 한강이래. 청계천에 그 오리 가족들이 굉장히 화제던데. 저기도 멋진 오리가 살고 있었네. 예, 좋은 시간 보내셨겠네요. 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 풍경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7548님, 5299님, 6161님, 5989님, 0336님 이상 다섯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비틀즈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신라 경덕왕 때 백제에는 아사달과 아사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달은 아주 뛰어난 석공이었는데요. 신라에서 불국사를 지을 때 백제 석공 아사달을 데려와 탑을 세우도록 했죠. 아사녀는 남편 아사달이 보고 싶어 설아벌까지 찾아갔지만 불국사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스님이 말하길 탑을 다 세우면 그 그림자가 영지라는 연못에 비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사달을 만날 수 있을 거요 라고요. 하지만 탑 그림자는 끝내 비치지 않았고 아사녀는 기다리다 지쳐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의 내용이죠. 실제로 백제 석공이 석가탑을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담은 검은고 독주곡이 있습니다. 정대석이 작곡한 무영탑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그중 3악장 석공의 열정 들어볼게요. 검은고 연주의 정대석입니다.

좀 슬픈 사연이었죠? 아사달과 아사녀의 무영탑 이야기가 담긴 곡이었습니다. 검은고 명인 정대석 선생이 작곡하고 연주했는데요. 정대석 선생은 검은고의 현대적 감성을 입힌 창작곡을 많이 발표하셨죠. 오늘 소개한 검은고 독주곡 무영탑은요. 1악장 전설, 2악장 설아볼로 향하여, 3악장 석공의 열정,

4악장 영지와 무용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7호삼 하나님, 크, 역시 검은 거는 너무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K클래식 한 장, 정대석의 검은 고 연주곡 무용탑 가운데 3악장 들어봤습니다. 나미님께서 삼둥이 손주 육아를 돕고 있는 할머니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육아에 온 마음과 사랑을 쏟으며 올 1년 채우려고 합니다. 아가들 깰까봐 이불 덮고 이 음반 보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우리 삼둥이 복도 많네. 이런 할머니를 만나, 세상에. 세상에, 니들이 빨리 자라가지고 할머니한테 효도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나미님 감사합니다. 김계희의 생황 연주곡 들려드릴게요. 아이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는.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는 예. 듣고 왔는데요. 누구셨더라? 예, 나단님께서 생황은 자꾸 풀빌이 소리 같아요 해주셨는데 야 예리하신데요. 사실은 이제 생황 연주자인 김계희 씨가 이 앨범에서는 피리로 이 곡에서는 피리로 연주를 한 건데 제가 소개를 잘못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막 채팅창에 생황 소리 너무 좋아요. 제가 생황 소리 좋아요. 이런 걸 올랄까 봐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럼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이 민망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나 했는데 와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다 풀피리 느낌이 많이 나요. 야, 이음 가족들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일단 제가 실수한 거 죄송하고요. 피리 소리가 맞아요. 야, 풀피리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같은 피리지 뭐. 그게 그거지 뭐. 자, 이번에는 어떤 악기인지 말씀 안 드리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혜진의 연주입니다. 노스텔지아.

가야금 연주였죠. 한혜진 씨의 연주로 노스텔지아 듣고 왔습니다. 콩콩이 순이님께서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그냥 끄고서 다시 잠들어 버렸지 뭐예요. 30분이나 더 자는 바람에 아침을 엄청 급하게 시작했답니다. 준지도 알람 소리 끄고 다시 깜빡 잠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많죠. 저는 딱 알람 소리 듣고 한 번에 일어나면 좀 정 없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냉정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한 번 끄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을 휴대폰에 알람이 울릴 때 옆에 버튼을 누르면 멈췄다가 5분 있다 다시 소리가 나고 화면에서 이렇게 뭐 해제 이걸 하면 이제 거기 완전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옆에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 그래서 5분 정도 뭐 더 자든 아니면 누워 있든 하다가 두 번째 울리면 일어나는데 이게 잠결에 옆에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문질러 버린 거지. 그래갖고 난리 나가지고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허리. 깜짝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다가 삐끗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조심조심 일어나는데. 콩콩이 순우님 허리 괜찮으세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3398님께서 역시나 국악방송의 K클래식이 제격이에요. 많은 생각도 지우고 감정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 오늘 곡, 예, 또 많이 괜찮았던 것 같죠? 그렇죠? 방금 들었던 피아노 연주곡도 좋았고, 아, 피아노래, 가야금 연주곡도 좋았고, 자꾸 여기 11시 한 50분쯤 되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단어하고 입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매칭이 안될 때가 있어요. 저번에 언제는 머릿속에서는 명도를 생각했는데 입 밖으로는 채도가 나왔더라고. 나중에 그 모니터 하다가 다 됐다 싶더라고요, 진짜. 8399님, 새벽부터 일어나 종일 바빴더니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요. 준디 끝인사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들으셨어요? 빨리 주무세요, 이제. 통잠 잡시다. 알렉스의 화분 들려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 예, 푹 쉬시고 멋진 하루 보내시고 다시 와주세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문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지구온난화나 지구적 자본 같은 악몽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에 대한 꿈 때문에도 변했고 우리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들 때문에도 변했다. 우린 변화를 저울질해보지 않은 채 그 변화에 적응하고 문화가 얼마나 변했는지 잊어버린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역사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리베카 솔릿이 자신의 책 어둠 속의 희망에 쓴 글입니다. 46년 전에 광주 땅의 현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오늘의 산책길은 그날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음악 만파정식지곡 듣겠습니다. 조창훈의 대금독주입니다.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음악이란 뜻의 만파 정식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오늘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그때의 기억을 아물지 않는 기억이라 표현한 바 있는데요. 당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이들이 실제로 겪은 현장을 생각한다면 작가의 말대로 그 기억은 그야말로 아물지 않는 기억임에 분명합니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지금의 이 땅,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역사가이자 인권운동가 리베카 솔릿이 어둠 속의 희망에서 그 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의 말을 잠시 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지구온난화나 지구적 자본 같은 악몽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에 대한 꿈 때문에도 변했고 우리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들 때문에도 변했다. 우린 변화를 저울질해보지 않은 채 그 변화에 적응하고 문화가 얼마나 변했는지 잊어버린다 하는 글이 인상적이라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은 다른 것이겠죠. 변하기 위해 특별히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46년 전의 일, 아물지 않는 기억이지만 반복이 되지 않아야겠기에 지금도 우린 다시 기억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긴장을 풀고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애호하던 음악이고요. 즐겨 연주했던 곡인데요.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첫 번째 곡 상령산입니다. 이두원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날이라서 한강 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흐려지지만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던 그 이야기를 상기하게 됩니다. 아침밥을 함께 나눈 가족이 저녁에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한강 작가의 아물지 않는 기억이란 말이 실감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고른 음악 여차한 가곡 우조 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인데요. 이 노래에서는 이미 보고 싶어 꿈속에 임의 집 앞 돌길을 수도 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라서 수없이 길을 다닌다 해도 그 길이 다를 수 없겠죠. 다닌 자취가 없으니 그것이 슬프다 하고 노래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이해되실 분도 많으실 겁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해곤 나량이면 임의 집 참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마는 꿈길이 자취해 없으니 그를 쓰러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듣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20박 한 장단의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음악,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음악이죠.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의 곳 나량이면 임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 많은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스루어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향악정제 무산향 반주음악입니다. 무산향은 데모반이라고 하는 좁은 무대 위에서 혼자 춘 독무입니다. 무산향이란 이름은 소동파의 이도자라는 시에 나오는 용어를 가져온 건데요. 당 현종과 관련된 고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악왕모를 쓰고 무산향 한 곡을 연주할까 하는 내용의 시가 제목의 근거입니다. 이 곡에서 부르는 창사는 1828년에 효명세자가 직접 지은 건데요. 7언으로 된 시입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첫 번째 구 중에 넉자만 노래합니다. 중중편득 근왕소, 여러 무리 중에 홀로 왕이 미소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곡에서는 중중편득 네 글자만 노래할 겁니다. 이 춤이 처음 공연된 건 1828년 효명세자 모친 순원왕후 사순 때 일인데요. 오늘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효명세자의 모친 순원 왕후의 사순 때 만들어진 춤, 대모반 위에서 혼자 추는 동무, 무산향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 후기의 여러 기록들을 들추어 보면 실제 무산향을 당시에 추었던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도홀기 기록을 보면 정제 여령의로서 의녀 난희와 비취란 이의 이름이 보이고요. 정제 무동으로는 오수산이란 이름이 명단에 보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무산향 정제에는 여성, 남성이 모두 추는 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하는 멋진 제목의 음악, 여밀락 합주 골랐습니다.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더욱 풍요로운 음악이죠. 여밀락 합주를 양주 풍류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밀라 갑주 들으셨는데요.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 풍류학회는 지난달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정기 연주회를 한 바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6월에도 첫째 주 목요일에 정기 연주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서도 작가 공명가입니다. 공명가의 공명은 바로 제갈공명인데요. 이 곡은 제갈공명의 여러 사적을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제갈공명이 남병산에 올라와서 칠성단을 높이 쌓고 동남풍을 비는 이야기, 이 삼국지 연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상세한데요. 이 공명가에서 이 부분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단을 쌓을 때 동서남북 사면에 여러 깃발을 늘어놓습니다. 동쪽에는 청룡기, 서쪽에 백호기, 남쪽에 주작기, 북쪽에 현무기, 그리고 중앙에는 황기를 꽂는데요. 그와 함께 사방에 의장을 버려놓습니다. 공명은 머리를 풀고 학창의를 입고 흑대를 띤 차림으로 단 위에 올라가서 동남풍을 빕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풍도 빌게 되겠죠. 그와 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 대목은 음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도 작가 공명가 김광숙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돌아갈 때 주유노 숙다려

훈이 되자 하며 동남.

하루 춤추나려가 항구를 점점 당도하니 항구에 인적은 고요한데 다만 남은 건 좌우강 지킨 사공뿐이라 사공다려 묻는 말이 선생이 어디로 가시드냐 사공 여자 오네

성큼 나서 어?

점점점 따르다가 선두에 성큼 나서 하는 말이 앞에 가는 배는 공명선생이 타셨거든 잠깐 놓고 다 주워 배 머무르소서 우리 도덕전에 신신부터

없은 길을 따르지 말고 어? 빨리 돌아가 내 말 갖다 도덕전에 전하고 너희 국사나 도려무나 어? 저성이들은 제안이 하고 따를 적에

머리를 본국으로 돌리며 자타나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래 끝부분에서 제갈공명을 잡으러 갔던 장수 서성의 탄식 내용도 들을 수 있었죠. 한종실 유황숙은 덕이 두터워 저런 명장을 두었다 하는 이야기 있었죠. 그 명장은 바로 조자룡을 말하죠. 조자룡이 공명이 기도를 마치면 바로 모셔가려고 배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사하게 떠날 수 있게 했잖아요. 바로 그 조자룡을 명장이라 했습니다. 한종실 유황숙은 덕이 두터워 저런 명장을 두었건만 오왕 손구원은 다만 인자뿐이라 천의를 거역치 못하여 나는 돌아만 가노라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부러운 반 안타까운 반이 아닐까 했습니다. 초한가와 함께 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좌창의 하나 공명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보유자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아쟁과 철연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허튼가락입니다. 허튼가락이란 제목 바로 산조를 말하는데요. 이 곡에서 다스름 부분을 중모리와 언모리로 아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다소 빠른 언모리를 마치고 산조의 진양부터 연주가 시작되는데요.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그리고 마무리가락으로 마무리한 음악 허튼가락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유경화의 철연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쟁과 철연금이 함께하는 허튼 가락, 이태백의 아쟁 유경화의 철연금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사물놀이와 동해안 별신굿 음악의 만남, 별신 준비했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의 음악은 타악장단이 특별하게 발달한 음악이라서 타악기로 연주하는 최고봉의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음악인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이 동해안 지역의 타악장단을 사물놀이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이번에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별신굿의 김정희가 구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태평소가 가세해서 화려한 타악과 구음, 태평소 선율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입체적인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별신 듣겠는데요. 김덕수의 장구와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구음,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양한 동해안 별신 곳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장단을 사물악기 연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김덕수의 장구,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사물, 또 김정희의 구음,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심청가 중에 한 대목 골랐습니다. 범피 중류 대목입니다. 심청이가 인재수가 돼서 인당수를 향해 가는 비장한 장면이죠. 범피 중류는 뜰범자, 저피자, 가운데중자, 흐를 류자를 쓰는데요. 배가 떠서 저쪽으로 흘러간다 하는 뜻이죠. 저쪽이란 바로 심청이가 뛰어들어야 할 인당수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심청이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지만 또 한편 그 가는 노정이 아름다운 곳, 또 순경으로 알려져 있는 곳, 역사 속에 사연이 있는 곳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잠시 그런 전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역사 속에 여러 유명한 장소, 명나수, 황항루, 봉황대, 적벽강 이런 노정을 지나서 인당수까지 가는 장면 만날 수 있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범피중류, 성창순의 소리, 김동준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니라 한구 당도 허니인 한구 딤당 소리

전머리 탕탕 사웅영야이하 황황급 그만 하고서 기세를 차릴게 솜살로 밥 짓고 온수 잡고 동술 오색 당수 삼색 시골로 방이 차라 갈라이고 산도 잡아 큰 깔고 자 흐르는 새 맞춰놓고 두 사웅 그 동반

연루에 후생의 뿐을 받아다 갖기 위함은 일박득한 목이 아니냐. 하고 19년 지수 배를 타고 타살일을 쪄 오구 거창한 홍수 구주로 돌아들고 어자서 분노할 때 누가를 건네주고 해상업 해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그산 대지 건네주고 공병의 탈출가는

그래. 내가 르지고 본지라 장한우 강동거요 임솔지 터치거라 소동판도라 입고 치곡 총총무서와 허지고요 성무정거라 어부질검이요 해도 난 화장뿐한 부이월요 재련조연 하고 발사 하고 보니 성무선이 아니냐 가자 두리둥둥 우리 선유 24명 상구로 이어퍼여 경세우 경려로 포박선함을 다니다가 오늘날 임당수에 인재숙을 들이오니 통해신 안맹이며 서해신 거성이며 통해신 옹강이며 강한지장과 전태지군이

시도 오시고 백천만 금태를 내어 덧대우에 번져 범유여 나밖에 점유여 주옵소서. 구사를 다

심청이가 물에 뛰어들기 전에 부친을 향해 절을 하고 또 기원하는 내용, 70 생남하시기 기원한 그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 범피 중류 들으셨는데요. 성창순의 소리, 김동준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배틀가 기악으로 들려드립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배틀가 들으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역사 속의 사건을 기억한다는 건 단지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만이 아닐 겁니다. 아픈 시간을 떠올려서 증오하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눈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겠죠. 기억되지 않는 건 세상에서 두번 사라지는 거라 하니 망각 앞에서 역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5월 18일의 일도 그래서 기억하게 됩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어이.

춘향이가 이별 말을 듣더니만은 사생 결단을 하기로 드는디 분가 드원 고개는 저절로 숙여이고 구름 같은 머리가당 시사 그려지고 새별 같은 두 눈은 통튼 듯이

0: 언니.
1: 좋다.
0: 도지 언니 겁이 나서 춘향의 목을 부여안고 춘향아 정신 차려라.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지금 하신 그 말씀이 단말이요 농담이요 이별말이 은말이요 답답한 이 말을 허우.

주냥 나르근 여기 앉아 천치로 맹속하고

왕년이 되도록 너가 사지 마자더니 말균 그 가슴을 떼나 떼어 팔이신지 이 팔이 청춘 젊은

생 결단.

들어라. 걷는 방 춘향 모치는 아무런 줄도 모르고 세간살이 궁리하느라고 초저녁잠 실컷 자고 담배 피어 물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할 적에 안방에서 아이고지고 울음을 소리가 나니 사랑 쌈 난 줄 알고 쌈 말기로 나오겄다. 춘향거 문인다 온다. 춘향거 문인다 와.

정청 방구 가만히 선뜻 놀라서 뒤를 대고 들으니 정녕한 이별이로구나. 춘향 어머니의 개감의 경 어간 마로 선뜻 놀라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지금이가 별일 나 상창 문 열다리고 주먹 쥐어 딴져 누며 모요년 썩 죽어라. 시체라도 저녁 먹으니 치우하게 내가 일상지로 이길

아버지 그러더냐. 오해 두기가 숙꺾이고 태과 금만 먹지 말고 유몰희아리요 지체돈도 아깝고 인불돈도 아깝듯 꽃이 어쩌고지 요래는 아프스러우느냐 내 생존을 두고 보았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마음에 넘어도 또 허준 담화비를도 다르더니 그 잘되고 잘되었다 꾸짖어내어놓고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보 여보 도련님 나하고 말 좀 하여 보세 따로는 주년기를 퍼르고 갔나거니 무슨 일로 그러시오 야숙녀 파리는 보질거지야 이 범찬은 파리란 그법 난줄 도련님은 모르시오 내 딸들인 주냥이가 도련님 근직을 받은지 주니를 여건이 되었으리 얼굴이 밉든가 행실이 그러든가 아놈 보고서 그러기 여건이 겨우겠지 그러며 내 딸 주냥 사랑하실 듯 앉고 서고 눕고 자기 1년 360일 100년 3만 6천일을 떠난 사지 맞아고 주의 청처가 어루다 말을 연구하실지 떼어버리신지 대항유천만 선들 가난 춘풍을 야보매며 낙화호노여비든들 어른아구가 돌아봐 대딸호 같은 화용신 부득 창준절 로드르고 홍안이 백수된 걸 시오시오 푸제내라 다시 좀돈 묻었느니 도련님 가신 후 내 딸 춘향 임그릴제

담배 피어 물고 지리저리 그녀 다 불꽃 같은 시로

나의 처음 겨우 따가허는 인교이나 방으로 우르르 들어와 껍떡 내탕탕

고치들 못하고 원통이에 죽게 되면 육십 당년 늙은 년이 딸 욕에 온 사위일 콕 지리산 칼과 안마구 깃발 목으로 따돌인 다시 혈육을 단신 니네 몸이 누구 믿고 살으라고 부더지 못여 양구바르고 차시오고 몇 사람을 죽이라는가 춘향이가 여자고고 아이고 마우지 말고 그 눈방으로 가시오 도련님 대이론 부득 부를 가시오.

보낼라요. 기가 막혀 어떠지 못하니야 내 맘대로는 못하니야 천양반가시

하지 늘고 놈이는 쏠릴 때가 없으니 너 소망을 따로 가거라. 나는 모른다 너의 둘이 죽든지 사든지 그런 모른다는 몰라. 춘향 어묵헌도 간지 후 춘향이가 새로 룸을 내요. 아이고요.

0: 오나라 정부라도 각분동성님 그리워 교동신천을 걷고 홍문난간 전례해야 강산화리 덮어내 철향 추억으로 강산지 청와건니 너를 캐묘상사오니 너구나고 깊은 정원상봉 헐날이 있을 테니 쇠끝같이 모진 마음 홍노라도 녹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철행 이간 아루고 기바거든 기다려라 우리 서로 뻣뻣들고 방성통곡소리 울지 동반기 희원이 발가오니
1: 방자 충충 들었으며 아 여보시오 도련님 아니 사또께서 지금 도련님 찾느라고 동원이 발깍 뒤집어져서 어서 좀 가십시다

나에도 평소 행차는 다녀오고 강남 천리가 멀다 해도 3월 3주에 봄이 되면 연자는 짝을 지어 예주에

산도 할례롭고 기계세도 쓸데없네. 평생에 사랑하던 우미인을 남겨놓고 정금산에다 복을 바쳐 연결 중증 고운되니 그들 아닌 원이 금일령가 좋은 신은 그런 원신의 본을 받아 한번 가시배 못 마시고 생황금 들어가 인도 완생하옵소서. 다

대왕에 맺혔나요 제3절이 송제 한수지옥에 배였으니 현급천불대원으로 이 지옥을 면해가서 원앙서 원앙생 서방중도 극락세계 왕생

사요사생이상가 대어로 대왕이 맺혀나요 제륙전에 편성되어 토산지옥에 매였으니 대세지 보살대원으로 이 지옥을 면해가 오랑성 오랑생 소방종도 극락세계 왕세 극락가 없어서 나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사람을 데려가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의 앞날을 빌 때 우리는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죠. 그 말 속엔 그이가 가는 길이 너무 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또 넘어져도 덜 아팠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운 풍경을 많이 만나며 살았으면 하는 다정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전통 신발을 만드는 장인을 화예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통 신발 한 켤레를 만들기까지 무려 72번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였을까요? 아마도 그 신을 신는 사람이 거친 길보다는 고운 길을 걷기를, 힘든 길보다는 평탄한 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길 위에 작은 기원 하나 얹어보는 마음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 잡가 가진 박물관입니다. 노래의 전병훈입니다.

오늘의 첫 곡, 경기 잡가 가진 박물가였습니다. 노래의 전병훈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버선 위에 신던 전통 신발은 버선 코의 선을 따라 신발 코의 끝도 우뚝하게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그 곡선 하나를 살리기 위해 가죽을 다루고 비단을 살피고 멧돼지 털을 실에 꿰어 정성껏 바느질했다고 합니다. 한 켤레의 공정이 7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든 빠르고 간편한 것이 좋다는 세상이 왔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래 들인 정성이 사람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죠. 신발 한 켤레에도 고운 길을 걸으라라는 그러한 바람을 담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그 길이 너무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꽃길만 걸으라라는 기원의 마음을 가만히 건넬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합니다. 자, 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저와 함께 우리 음악 속을 걸어 보시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이어서 건강 더하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하는 풍경 소리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 매주 화요일 코너, 옛 기록에서 찾아낸 조상들의 일상을 조선 겸록에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 곡은 교방 국거리입니다. 연주의 이생강 한국 전통무용 음악 연주단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음악에서는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천년음악 시리즈 앨범 가운데 보석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음악은 사설시조 창회 3경입니다. 이 곡은 가객 이준하의 시조집 앨범 옛시 그 향기 속으로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준하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가사예능보유자로 우리 정가의 맥을 잇고 있는 소중한 예인입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큰 아들을 납북으로 잃은 할아버지는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시조방을 찾으셨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던 어린 손녀를 예인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났다라는 칭찬을 자양분 삼아 7살 때부터 시조창을 익힌 그녀는 이후 가사의 거목인 이양교 선생을 만나 열두 가사의 명맥을 잇는 독보적인 가객으로 성장했는데요. 노래가 나를 지탱했다라는 그녀의 말처럼 이준하의 소리에는 삶의 굴곡을 고요하게 정화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창회의 삼경은 그 제목부터 한 폭의 수묵화 같습니다. 창밖 깊은 밤 삼경에 가는 비가 내릴 때 이런 뜻인데요. 비 내리는 깊은 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미래를 약속하던 속삭임이 어찌하여 이별이 되었는지를 탄식하는 애절한 영가입니다. 수백 년 전의 시조가 오늘날 우리의 감성과도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곡인데요. 이준하의 단아한 목소리에 이양교의 장구,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그리고 윤문숙의

상회 삼경 듣고 오셨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토록 고운 말들로 자신의 아픔을 갈무리했나 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들볕 우리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은 칫솔이 거령산 듣겠습니다. 소리의 법현입니다.

칫솔이 거령산이었습니다. 소리의 버편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아침 식사 먹자니 부담스럽고 그냥 건너뛰자니 속 쓰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챙기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출근길 편의점에 들러 삶은 달걀 하나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집에서는 두부나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아침 식탁에 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달걀과 두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백질 식품이죠. 부드럽고 포만감도 있어서 가벼운 한 끼로 참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먹고 나서 명치가 더부룩하거나 오른쪽 윗배가 뻐근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노른자의 지방이 부담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두부 같은 그 콩식품을 약과 바로 이어서 먹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시간과 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아침에 쫓기듯 삼키게 되면 속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커피까지 함께 들어간다면 위장에서는요, 아, 나 불편해요. 왜 음식을, 좋은 음식을 이렇게밖에 못 주시나요? 이렇게 불편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나서 트림, 속쓰림, 더부룩함이 자주 생긴다면 양을 조금 줄이거나 먹는 속도를 늦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식단을 쫓기보다는

그럼요. 내 속이 편안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능계 타령, 자진 능계 타령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입니다.

능개타령, 자진능개타령이었습니다.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부 마무리곡 들려드릴 텐데요. 산조, 삼중주, 진양에서 자진몰이까지입니다. 가야금의 정경옥, 아쟁의 김일구, 해금의 김성아, 장구의 김청만이고요. 19분의 긴 호흡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산조 삼중주 진양에서 자진몰이까지였습니다. 가야금의 정경옥, 아쟁의 김일구, 해금의 김성아,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봄 개편을 맞이해 신선한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견문록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요즘 장미꽃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 중랑구에서는 중랑천을 따라 활짝 핀 장미와 함께하는 제18회 중랑 서부 2부 첫 곡 화류동풍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창작 국악그룹 그림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요즘 장미꽃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 중랑구에서는 중랑천을 따라 활짝 핀 장미와 함께하는 제18회 중랑 서울 장미축제를 오는 23일까지 연다고 합니다. 장소는 중랑 장미공원 일대인데요. 무려 32만 그루의 장미가 물결처럼 이어져 있어서 해마다 많은 분이 찾는 봄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의 테마는 낭랑 18세입니다. 18번째 축제를 맞았다는 의미도 담았고 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의 마음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어린이들은 장미요정 나라랑 체험을, 또 청소년과 청년들은 장미소

작품을 꾸미는 장미봉 꾸며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장년층을 위한 장미 화분 심기 프로그램 중랑장미 퍼자랑, 네, 이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또 축제장 곳곳에서 즐길 거리가 이어지는데요. 수림대 장미정원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다문화 공연이 열립니다. 중랑 장미 카페에서는 새롭게 만든 장미빵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올봄 서울 중랑천 장미길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음악 듣겠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준비합니다. 연주의 이해랑입니다.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연주의 예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해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전해드립니다. 해금병창의 신현석, 북의 이봉근입니다.

0: 예, 준영아.
1: 예.
0: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지?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그리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놓아 노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들으신 곡은 해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였습니다. 해금병창의 신현석, 북의 이봉근이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장구 검은고 이중주 공감 준비했는데요. 장구의 이석종, 검은고의 허익수입니다. 이 곡은요, 사물놀이의 다스름장단, 별신굿의 푸너리, 또 드렁갱이 등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검은고는 산조가락과 창작곡에 사용되는 주법으로 연주됐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극장가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600여 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벌어졌던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서슬퍼런 어명 속에서도 홀로 지게를 치고 나섰던 영월 호장 엄흥도. 당시 그의 속마음을 담은 일기가 있었다면 그곳엔 이렇게 쓰여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서강 너머 청령포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다. 한때 만백성의 어버이였던 그분이 이제는 세 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편은 험준한 절벽인 이곳에 갇히게 됐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홀로 앉아계신 뒷모습을 지켜보자니 영월의 찬 강바람이 유독 매섭게 느껴진다. 17 어린 상전의 맑은 눈망울과 마주친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분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이 가야 할 길임을. 위선 피화 오소감심.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단종과 엄흥도의 만남,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에서는 촌장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 속 엄흥도는 영월 관하에서 행정실무를 총괄하던 호장이었습니다. 당시 영월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는데요. 1457년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노산군 단종이 이곳 청령포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음악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해금과 25현 계량 가야금을 위한 세한도 일부 전해드립니다. 연주에 변종혁 외 여러분입니다.

해금과 25현 계량가야금을 위한 세한도 일부였습니다. 연주의 변정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조선 겸문록 오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이야기 강원도 영월로 유배온 단종을 성심을 다해 돌봐주었던 엄흥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엄흥도와 단종의 첫 만남은 결코 따스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머물던 청령포는 배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이었고 엄흥도는 그를 감시하고 수발 들어야 하는 관아의 관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엄흥도는 권력의 서슬 아래 떨고 있던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유배 생활 내내 단종을 남몰래 보필하며 충심을 다했던 그는 단종이 승하한 뒤 강물에 버려진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않을 때 굳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라는 세조의 엄포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그가 눈물로 시신을 수습하며 산속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에 급히 묘를 썼으니

있으니 그것이 지금의 영월 장릉입니다. 우리 역사는 엄흥도를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 충이가 해와 별처럼 빛나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영웅이 되려 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저 눈앞에 어린 임금이 겪는 부당함에 눈 감지 않으면서 인간의 도리를 지켰던 거겠죠. 훗날 영조 임금은 엄흥도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병역과 세금을 면제해주는 완문을 내렸고 그 충절을 공식적으로 기렸습니다. 600년 전에 그 위험했던 선택이 결국 대대손손 가문의 자부심이 된 셈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보다 이것이 옳은 길인가를 먼저 고민했던 그때 엄흥도의 그 꼿꼿한 마음가짐을 한 번쯤 되새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듣겠습니다. 노래의 안정아와 내손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연주의 정혜심 외 여러분입니다.

들으신 곡은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었습니다. 노래에 안정아와 내손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었고요. 연주에 정혜심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영화 속 엄흥도는 청량포가 유배지로 선정되면 금맥이 터질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금맥은 황금이 아니라 50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후손들의 존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선 견문록,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 다섯 악기를 위한 몽금포 타령입니다. 연주에 주미하외 여러분입니다.

다섯 악기를 위한 몽금포 타령이었습니다. 연주의 주미하웨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힘나는 주문 함께 외치면서 하루를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어제 많이들 더우셨죠? 경북 김천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랐고 경주, 구미, 의성 같은 지역도 5월 중순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을 새로 썼다고 하죠. 이례적인 5월 더위는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맑은 하늘에 햇볕도 쨍쨍한데 따뜻한 남서풍까지 가세하면서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거라고요. 아직 여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더운데 날씨는 벌써 한 계절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서두르면 우리도 조금 일찍 몸을 챙겨야겠죠. 오늘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김나리의 노래 어부사시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 5월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더웠습니다. 5월 중순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쓴 지역도 많았는데요. 어떻게 건강 잘 지키면서 하루 잘 보내셨죠? 오늘도 더울 예정입니다. 최고 기온 30도 인 지역, 광주, 안동, 포항, 뭐 울산, 대구, 전주까지 다 최고 기온 30도 정도 되고요.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인천 26도, 제주 26도 정도가 낮은 편이니까요. 오늘도 무더울 예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잘 쉬기 꼭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5월 무더위에 등장한 나의 첫 여름 아이템 이런 거 한번 나눠볼까요? 선풍기 꺼냈다. 에어컨 켜려고 했는데요. 리모컨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 반팔 티셔츠, 양산, 샌들. 요즘 마트에 이제 막 수박도 막 나오던데요. 5월 무더위에 꺼내든 여러분의 첫 여름템 무엇인지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대구, 전주까지 다 최고 기온 30도 정도 되고요.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인천 26도, 제주 26도 정도가 낮은 편이니까요. 오늘도 무더울 예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잘 쉬기 꼭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5월 무더위에 등장한 나의 첫 여름 아이템 이런 거 한번 나눠볼까요? 선풍기 꺼냈다. 에어컨 켜려고 했는데요. 리모컨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 반팔 티셔츠, 양산, 샌들. 요즘 마트에 이제 막 수박도 막 나오던데요. 5월 무더위에 꺼내든 여러분의 첫 여름템 무엇인지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최재구의 노래 듣습니다. 내 님의 아픔.

최재구의 내님의 아픔에 이어서 송소희의 창작민요 아리라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5월 무더위에 등장한 나의 첫 여름템 어떤 거 꺼내셨는지 그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8327님 오늘 첫 사연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요 여름에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바로 인견 이불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특히 우리나라 여름은 습하기 때문에 뭔가 좀 바스락바스락한 이런 것들로 덮고 자야 예, 밤 좀 깊게 잘 수 있죠. 봉봉님 여기 파주입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바람도 불고 날도 좀 흐려요 라고 하시면서 주말에 저희 집에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 여름맞이 에어컨 청소했습니다. 아직은 가동 전이지만 주말에 아주 뿌듯할 제 모습이 상상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부모님이 오시면 야 너희 집 시원하다 하실 것 같네요. 그죠? 오랜만에 또 에어컨 켜시는 거니까 처음에 켜실 때는 창문 좀 열고 환기하면서 켜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수연님, 아하, 저 원래 6월 말이나 7월 돼야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요, 5월부터 개시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더불어 사무실 얼음 트레이도 강나게 닦아서 말려뒀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잘하셨네요. 보통 냉동실에 뭘 두게 되면 걔는 뭔가 꽝꽝 얼어 있으니까 건강에 아무 지장 없을 것이다. 위생 상태 항상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올여름 얼음 트레이 다들 한번 깨끗이 씻고 닦고 말린 다음에 얼음 얼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연님 덕분에 또 이런 것도 하나 챙길 수 있네요. 자, 계속해서 김준수, 고영렬 두 사람이 소리하고요. 두 번째 다리 연주합니다. 브루의 명곡 실황으로 듣죠. 여름입니다.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맑은 바람도 좋고 사름사름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여름 노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달 김준수, 고영렬이 함께한 여름에 이어서 백아영의 피아노 연주, 황혜리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이었고 팀 이름은 오주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5월 무더위에 등장한 나의 첫 여름템 어떤 거 있는지 사연 나누고 있는데요. 황성희 님이 5월에 등장한 나의 첫 여름 아이템, 대나무 왕골 방석이요. 지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인증샷을 찍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뭐하노? 경상도 분이시네요. 진짜 남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침 7시 20분에 잘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앉아있던 그 엉덩이에 체온을 머금고 있는 방석 사진을 덜컥 찍노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풍기 꺼냈다 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종훈

님, 저희 집 창고에 있는 선풍기 3대 어르고 달래서 방마다 하나씩 제자리에 놔뒀습니다라고 하셨고, 또 백수경님, 주방에 미니 선풍기 꺼내놨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요리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그죠? 한여름 무더운데 불 앞에서 뭔가를 하려면 진짜 덥죠. 아, 이거 바람 쐴것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또 강수자님도 양산 챙기고 미니 선풍기 챙겼습니다. 여름이 든든합니다라고 하셨고, 또 이영미님도 여름엔 목걸이형 휴대용 선풍기, 또선 선풍기 없으면 외출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사진 딱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목에 하나 걸고 손에 하나 들고 쿵쿵 따리 쿵쿵 따. 좋은데요? 2948님, 저는요, 냉감 패드를 장롱에서 꺼냈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침대에 냉감 패드 깔아야 숙면할 수 있어요. 잠이 보약이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아직 습기가 없어서 이만하면 또 살만하다? 예, 갑자기 더워가지고 뭐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한여름 끈적끈적함 그건 없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출전했던 팀 조이의 연주와 노래로 건드렁 듣습니다.

여기 무대 위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보여주기엔 이 노래 흥이 자꾸 나를 건들거려서 이번엔 제대로 건드렁거리게 절뚝

조이의 노래 건드렁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환의 자기계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7분께 책 선물 드리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이렇게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 시작됐는데요.
1: 네.
0: 아, 몇천 원 차이로 탈락했다. 뭐 이런 반응도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1: 네, 이번 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70%, 한 3,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0: 예.
1: 기준이 건강보험료잖아요.
0: 그렇죠.
1: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가 월 13만 원 이하, 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0: 예.
1: 이 정도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0: 오, 맞아요.
1: 물론 여기에 뭐 재산세도 조금씩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어제부터 신청이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희비가
0: 예.
1: 엇갈리고 있어요.
0: 아, 대상자가 아니면 뭐 아무개님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메시지 딱 뜨는 거죠.
1: 네. 근데 그 특히나 이제 건보료를 딱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어쨌든 간 기준선이 어딘가에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0: 예.
1: 그럼 뭐 13만 5천 원,
0: 아,
1: 13만 2천 원.
0: 13만 500원.
1: 네. 그래도 못 받는 거죠.
0: 아,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못 받는 분들은 출퇴근할 때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몸으로 느끼는데 몇천 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게 너무 허탈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막상 그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이 뭐

0: 뭐 평균치나 중위값보다는 연봉은 센 분들이긴 하겠지만,
1: 네.
0: 그만큼 다 소득이 잡혀서, 예,
1: 그렇죠.
0: 유리지갑인 경우가 있어요.
1: 아.
0: 예. 그러면서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분들은 이제 중동전쟁 이후로 재료값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령 매출 총액으로는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왜냐면 고정비 뭐 빠져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1: 네.
0: 나한테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그러네요. 또뭐
0: 네.
1: 작년 소득 기준이니까요.
0: 네,
1: 뭐
0: 맞아요.
1: 중동 전쟁은 올해 초에 일어났고요. 네.
0: 네. 그래서 100% 지급이 아닌 바에야 사실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고
1: 예.
0: 예상이 됐던 거였는데, 2021년 때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상생지원금 때 국민 80%한테 지급을 했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배제 논란이 있었고, 어떻게 누구는 나는 왜못 받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 소비 쿠폰은 기준을 90%까지 넓혔다가
1: 아하.
0: 이번엔 다시 70%로 좁혀지면서 탈락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 네, 기준선을 또 너무 높이면 뭐 퍼주기다 이런 또
0: 네.
1: 논란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그래서 뭐 100%가 아닌 이상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선을 긋든 그선 바로 위에 선 사람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뭐 체감하고 또 다르니까, 내가 70% 아니라니. 내가
1: 나는
0: 상위라고? 그렇게 뭐
1: 그런 거
0: 믿지
1: 있죠.
0: 못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1: 네.
0: 이 지원금 해당하는지 아닌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건 국민비서 알림이나 정부 24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기준선을 어디에 두든 간에 아쉬운 분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면으로 또 다들 보탬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0: 예.
1: 인정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어떻게 되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이 핵심은 파업 중에도 안전시설 운영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 작업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핵심 인력들,
1: 아.
0: 그 어쨌든 공장이 멈추지 않아야 되고 계속 돌아가야 된다. 평소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예전에 왜 의사들 파업할 때, 전공의들 파업할 때
1: 맞아요.
0: 필수 인력이잖아요.
1: 예.
0: 그런 분들은 남아야 돼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 점거나 잠금장치 설치, 다른 직원들의 출입 방해도 금지했습니다.
1: 예.
0: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사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법원의 결과 나오고, 사측이랑 노조 측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말한
1: 네.
0: 평상시 평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평상시라는 게 우리 주말 공휴일 근무 생각했을 때그 정도 인원이 평일보다 적었는데도 공장 돌아갔으니까 그거면 된다.
1: 휴일 근무 정도로만
0: 네.
1: 유지해주고 나머지는 파업을 할수 있다.
0: 네. 그렇게 해도 주말 공휴일을 지내왔지
1: 그러네요.
0: 않느냐라는 것이고, 사측은 평상시 평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공휴일이 아닌
1: 예.
0: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1: 그러면 또 파업이 아닌 게 되지
0: 그러니까
1: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서로 간극이
1: 아이고,
0: 너무,
1: 이젠 첨예하네요.
0: 예,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여론은 그래, 이게 너무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커서
1: 예.
0: 절대 이거 멈추면 안 된다. 지금 하루하루 만드는 양이 급한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 상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평택, 수원, 화성, 기흥 이쪽 일대 상권은 거기 뭐 이제 거주하고 계시거나
1: 예.
0: 가보신 분들은 확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그냥 뭐 삼성 마을이다 라고
1: 뭐.
0: 느껴질 정도로 삼성전자 출퇴근 인력 변화에 좀 민감해요.
1: 그렇겠네요.
0: 예, 평택시 고덕동 같은 경우 보면은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주중에 90만 명을 넘지만 주말에는 40%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1: 예.
0: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울산 같은 데도 그 삼성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3교대 뭐 이렇게 있으면

0: 삼성전자 교대 인력들이
1: 네.
0: 출근할 때가 길이 막혀서
1: 맞아요. 그래서
0: 낮에
1: 오후 4시 이럴 때
0: 네.
1: 엄청 막혀요. 울산은.
0: 다른 동네 같으면 그때 안 막힐 시간들이 막히는데 그 회사에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기도는 그 협력업체들이나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경영자금 투입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사 협상이 막판 타결에 이를지 총파업으로 이어질지에 따라서 지역 상권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제46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 어제였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탱크데이라는 걸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0: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제 오전부터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텀블러를 출시한다는 내용이고, 이
1: 오호.
0: 텀블러 이름이 탱크 텀블러라고 해가지고,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와 탱크 듀오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1: 예.
0: 그리고 스타벅스 앱에 홍보물을 올렸는데, 이제 그 텀블러 이미지 사진하고, 그 탱크 텀블러 소개하면서 탱크 데이,
1: 아.
0: 그리고 책상에 탁! 이런 문구를 올려놨어요.
1: 지금 제가 화면 보고 있는데
0: 네.
1: 눈에 쏙 들어오게 518 하고 그 위에 탱크
0: 탱크
1: 데이
0: 데이,
1: 딱 들어 있네요.
0: 그리고 굵은 글씨체로 책상에 탁!
1: 우와.
0: 이렇게 돼 있죠.
1: 예.
0: 이, 사실,
1: 왜
0: 대한민국
1: 이랬죠?
0: 국민들한테는 이 책상에 탁!이라는 말이 그 일반적인 말은 아닌 걸로 들리잖아요.
1: 그렇죠.
0: 예, 박종철 열사를 떠올리게 하는 탁하니 뭐 억하고 죽었다
1: 그렇죠.
0: 요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필 이게 또
1: 와.
0: 어떻게 5월 18일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런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일베나 이런 데서나 사용할 법한 표현이다. 이런 정말 공분이 크게 일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저녁 돼서야
1: 예.
0: 그 스타벅스 코리 그 손정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냈어요. 사과문을 냈지만 이 공분이 쉬 사그라들진 않았습니다.
1: 하하,
0: 이재명
1: 참.
0: 대통령이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결국에.
1: 예.
0: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인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1: 야.
0: 그날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굉장히 세게
1: 그러니까요.
0: 말했죠.
1: 예.
0: 예. 그러자 결국에 정용진 회장이 이 손정현 대표를 경질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은 정용진 회장이 이런 일로 누군가를 경질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다라는
1: 예.
0: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용진 회장 본인이 이런 일로 오너리스크를 많이 떠안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0: 한반이 아니었어요. 뭐 멸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가 그리고 끝까지 막 굽히지 않고 제가 말하는 공산당이라는 것은 뭐 북한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중국하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괜찮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1: 아,
0: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광주 5월 단체도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 멸공을 외치는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인수하고 난 뒤로 어떤 제대로 된 검수 과정도 없어진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1: 예.
0: 그리고 뭐또 신세계 쪽에서 이게 원래 기업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회피하려고 이런 꼼수를 쓴 거다. 빨리 잘라버리는 그런 꼼수를 쓴 거다라고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원래 이재명 대통령 캐릭터가 또 날것의 발언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1: 예.
0: 어느 때보다 워딩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게 오너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또 있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정용진 회장도 이번만큼은 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사업도 걸려 있고 이랬던 건데 분위기는 또 이게 사그라들지 않아서 불매 운동 이어지고 있고 환불 움직임까지. 왜냐면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융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선불카드로 이윤을
1: 그죠,
0: 많이
1: 그죠.
0: 남기거든요. 그거를 충전을 해놓는 거는 은행이 예금 이그 해도 그렇게 해두는 것처럼
1: 같은
0: 효과를 내는
1: 개념이잖아요.
0: 거죠.
1: 근데 뭐 충전해 놓은 소비자들이 이자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0: 그러니까요. 그런
1: 예.
0: 식으로 금융업처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스타벅스를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환불 그 선불카드 돈을 빼는 거.

0: 거다. 선불 카드 이제 앞으로 선물 안 할 거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과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 경상권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3도, 34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광주, 전주 30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고요. 기상청은 온열질환 가능성이 높다면서 야외 활동과 외출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알면 할수록 스마트헤이즈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토닥토닥님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세준 씨가 가수 데뷔 30주년 기념하는 음반을 냈네요. 음반 수록곡 중에서 동그란 무지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아침이라서 하품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품 창법의 노래입니다. 임현정의 첫사랑인데요. 이 임현정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약간 그렇게 하잖아요.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오늘은 좀 이런 재밌는 감상법을 한번 들어보죠. 임현정의 첫사랑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0: 넣어드린 햇살.
1: 발발 보라 안전 들어가 발발 보라
2: 저기 둘씩 발발
1: 발발해야 된다. 양자에 탄대 발발해야 된다. 이게 안 밟으면 거기가 발밑으로 다 빠는다.
2: 그렇지.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제 먹은 고기다
2: 이어사
1: 국물은 다 들어온다
2: 이어사 이어사
1: 맞춰게 더 당겨라
2: 이어사
1: 이어사 진심으로 들어와야 된다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사 당겨라 당겨라
2: 이어사
1: 부지런히 당겨라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호이
2: 이어사
1: 이어호이
2: 이어사
1: 부지런해라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서다른 해는
2: 이어사
1: 넘어가기느냐
2: 이어사
1: 안쪽 멀었다
2: 이어사
1: 부지런히 당겨라
2: 이어사
1: 이 고기를 퍼내자
2: 이어사
1: 12시까지 퍼내야 된다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누들려 이거 좀 너무
2: 갈가치지
1: 말아라 좀 갈가치지
2: 이어사
1: 국물 땡겨놓거든 좀
2: 이어사
1: 좀 먹자
2: 이어사
1: 이어호
2: 이어사
1: 막내 드린다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내리치가 막내 드린다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호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부지런히 당겨라
2: 이어사
1: 거점 온다
2: 이어사
1: 아이 온다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야들아 넘어
2: 이어사
1: 다치가봐 겁나다 자들이 조심해라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다 부거든
2: 이어사
1: 한두쯤씩 가져가라
2: 이어사
1: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호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아누들도 와 댕겨라
2: 이어사
1: 마지막에 다 준다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호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이어사
2: 이어사
1: 야 이제 발을 댕겨라 발을 댕겨라 발만 댕겨라 발만 댕겨
2: 발이야
1: 지금만 있어 지금만 있어라 맞지 넘는다 저거 봐라 저거 어떻게 야 이게
2: 그새로 감아지고 발만
1: 발만 뽑아라 발만 뽑아
2: 발만 뽑아
1: 발을 대체라
2: 발이야.

0: 발이야 발이야
1: 상대 다목무이다
2: 가자 들어간다 가자 들어
1: 가자 들어
2: 가자 가자 들어라
1: 들어간다
2: 사는 거 저 아야 참나다 그래
1: 저 사모나 저 가서 촌에 가서 사람 좀 불러드리라
2: 사람 불러오고 저 말 팔리고 뭐 그 쪽쪽이 다 준비 다 돼 있지만
1: 사람 이제
2: 좀 붙여가면 된다
1: 빨리 빨리 보내야지 이제
2: 그래도 좀
3: 이한철의 청우이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떠들썩하게 시작해봤습니다. 김금배 어르신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강원도 양양 그물 당기는 소리였습니다. 떠들썩하게 오늘 하루 보내셔야 되는 치즈꽃님 오늘 생일이시네요.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창우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아직 5월인데 날씨가 왜 이렇게 덥대요?
0: 오 진짜 덥지.
1: 암튼 오늘은 노래 먼저 들려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아시는 노래죠? 이춘희 명창이랑 한철이 삼촌이 같이 부른 매화타령인데요. 봄에 이쁘게 피었던 매화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는데 이맘때쯤 수확하는 이 열매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살구, 2번 복분자, 3번 멜론, 4번 매실, 껌이죠? 이 열매는 신맛이 좀 강해가지고 그냥은 못 먹고요. 청을 담그거나 장아찌를 만들어 먹는다요. 잘 모르시겠음. 좋아하는 과실로 찍어보셔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저랑 이춘희 명창이 부른 매화타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매화, 그 꽃이 지고 나면 열리는 열매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고요. 이맘때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이것 청이나 이것 장아찌로 많이 담가먹는 열매입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살구, 2번 복분자, 3번 멜론, 4번 매실입니다. 이 열매는 신맛이 강해서 장아찌나 청으로 담가 먹는다고 창호가 앞서도 힌트를 줬고요.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매화, 꽃 이름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인 이 과실로 만든 음료 광고가 대히트였죠. 바로 이분이 광고 모델이기도 했고요. 노래도 또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성모의 아시나요 들어보죠.

0: 조성모의 노래 아시나요?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지금은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봄에 꽃을 피우는 매화, 그 꽃이 지고 나면 열리는 열매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1번 살구, 2번 복분자, 3번 멜론, 4번 매실까지 4개의 보기 드렸는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십니다. 5009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4번 매실 보기가 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침이 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살구, 복분자, 멜론까지. 5392님 매실이죠 정답. 이건 아주 너무 쉽네요. 지가 제주도 친구한테 한 통 받아왔구먼요. 제주 친구야, 매실 장아찌 잘 먹고 있어. 잘 지내, 고마워. 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분도 흐뭇하시겠네요. 0632님, 매실이네요. 정답. 곧 매실 나오겠습니다. 이거 사다가 청담 가서 이웃과 나눔해야겠습니다. 요리에도 다양하게 쓰이는 매실청. 라고 하셨고요. 한 분만 더. 1646님 정답 4번 매실 정답 보내주시면서 매실청 담궈서 1년 내내 음식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오늘도 똑똑함 한 스푼 득템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퀴즈 정답 나온 듯한데요. 공식 발표는 창호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매실이었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우리 할머니는 매실청을 소화 안 된다고 먹고, 덥다고 먹고, 피곤하다고 먹고, 암튼 만병통치약인 줄 아신다니까요.
0: 맞아. 매실이 소화에도 좋고 더위에 입맛 없을 때도 참 좋거든.
1: 지도 알아요. 이제 김유석 삼촌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763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517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5392님 소금구이 막창을, 9271님께는 전병 세트를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763 범장기지 떡, 5177 어쩌다 못난이 김치, 5392 소금구이 막창, 9271님 전병 세트 보내겠습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매화타령 듣습니다.

경기민요 매화 타령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김유석 선생님으로부터 막힌 국악의 길을 시원하게 뚫는 코너 국악이 귀가 막혀 바로 넘어갑니다.

0: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1: 안녕하십니까.
0: 귀뚫람 김희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다들 막 국악만 들으면 귀가 먹먹해져요 이런 분들, 이 코너 귀 쫑긋 해가지고 잘 들으시면 귀가 뻥 뚫립니다.
1: 우리 한디가 제일 즐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신압이라는 음악 참 매력 있었고요. 이어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됩니다.
1: 네, 오늘은 창호가 스포를 안 하고 갔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오늘은 진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예, 오늘 국악 기악곡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독주 음악, 예, 바로 산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산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름부터가 뭔가 멋져요.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1: 그쵸?
0: 뜻이 뭐예요, 산조?
1: 네, 산조 이 글자 그대로 보면요, 흩어질 산자를 씁니다.
0: 아,
1: 네, 그리고 가락조자죠. 그래서 흩어진 가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흩어진 가락. 오, 네, 그러니까 멋진 표현인데요.
1: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락을 다 모으면 그게 산조가 될 수 있는 거죠.
0: 오,
1: 괜찮죠.
0: 네, 네, 좋네요.
1: 혹시 근데 아주 드물게 이제 근대 자료를 보면요,
0: 네,
1: 또 이 산 그 흩어질 산자 말고 시큼할 산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물게
0: 시큼할
1: 있습니다.
0: 시큼할 산.
1: 네.
0: 오.
1: 이거는 이제 너무 슬픈 가슴 저린 음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오타일 겁니다.
0: 그만큼 감정을 많이 표현해낼 수 있는 음악의 형식이다, 연주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1: 그렇죠. 네. 꿈보다 해몽이 좋은
0: 네.
1: 거죠.
0: 그러네요.
1: 예. 뭐 어찌 됐건 산조 안의 그 음악 자체를 들어보면
0: 예,
1: 슬프고 뭐 기쁜 감정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개성으로서 모든 감정을 표현해내는 독주 음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흩어진 가락이라는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긴 해도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요. 갑자기 저 왜 그거 생각나죠? 예전에 컴퓨터 PC 많이 이용할 때
1: 네,
0: 컴퓨터 조각 모음
1: 한참 걸리는 그거요.
0: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1: 네, 네.
0: 그렇게 막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자신의 어떤

0: 감정 표현을 선율로 해내는 그런 걸까요?
1: 네, 뭐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0: 아이고 미안해. 네. 적절치 않은 예를 제가 들은 거군요.
1: 그래도 그게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먹어가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거를 모아서 진짜 연주자 마음대로 조립식이에요. 내가 이 감정에 여기 이런 음악이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음악을

0: 마음 안에 체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악 가락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낸다?
1: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시나위 얘기하고 제가 이어붙인 거죠.
0: 그러네요.
1: 네.
0: 뭔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런 연주.

0: 마음 안에 체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악 가락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낸다?
1: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시나위 얘기하고 제가 이어붙인 거죠.
0: 그러네요.
1: 네.
0: 뭔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런 연주 음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자유롭게 그때그때 여러 조각들을 끄집어와서 연주를 이어붙인다라는 점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나위와도 통하는 점이 있네요.
1: 그렇죠. 시나위가 아무래도 여러 악기들의 그 합주 속에서 이렇게 조화를 찾는 음악이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산조 같은 경우는 마치 누군가의 독백을 듣는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0: 예.
1: 네, 다만 그 독백도 조용하게 얘기하는 때가 있으면
0: 있을 것 같고
1: 아우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0: 예.
1: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우와.
1: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신화위처럼 마찬가지로 즉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음악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음악 안에서 연주자가 어떤 감정을 어떤 선율로 담아내는가에 따라서 연주자마다 다 다른 음악이 나오는 게 이 산조입니다.
0: 예.
1: 여기서 즉흥성이라는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0: 예.
1: 한 20년 전인가 그 전주 소리축제에서 외국인 작곡가를 초대해서 산조를 해봐라.
0: 아.
1: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0: 오, 한국인의 DNA가 있지 않은 분한테
1: 그렇죠.
0: 산조 작곡을 의뢰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흥미로운데요.
1: 네, 나름 실험적이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장단 틀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즉흥성이 가미된 음악이다라고 알려줬죠. 그랬더니
0: 예.
1: 제 귀에는 정말 정말 생전 듣다 보지도 못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네.
0: 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장단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데.
1: 그렇죠.
0: 뭔가 우리 그 음악 특유의 그 뭔가 꿈틀대는 그런 에너지 같은 건 빠져 있는 상태였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와.
1: 그래서 이 즉흥성만 강조.
0: 다음 과정을 뭐 영어로 표현하면 디벨롭.
1: 네.
0: 하는 그런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와, 그러면 산조는 어느 하나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와,
1: 네, 그것이 신기하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유파라는 개념입니다.
0: 아,
1: 네.
0: 결국 스승한테 배우고 거기에 자기 스타일을 더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유파네요.
1: 네, 그래서 스승의 유파를 받기도 하고
0: 예.
1: 또 자신이 이제 잘 만들어진 어떤 가락들을 모으면 나만의 유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0: 오,
1: 네.
0: 야, 신기하네요. 이게 산조가 본격적으로 연주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이죠?
1: 이게 지금 형태로 정착이 된 거는 오히려 뭐 한 20세기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예.
1: 산조가 등장한 거를 본다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 오.
1: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0: 그러네요.
1: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창조라는 가야금 명인인데요.
0: 예.
1: 제 생각은 김창조라는 분이 전혀 세상에 없던 거를 막 새롭게 창조했다기보다는
0: 여기서 또 라임을 쓰시네요.
1: 네.
0: 악문을
1: 라임.
0: 김창조 라임.
1: 그렇죠.
0: 창조.
1: 김창조의 창조. 예. 네.
0: 예. 랩도 하시네요. 김창조의 창조.
1: 그렇죠.
0: 네. 네.
1: 그 창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시대의 특색 있는 이런 가락들을 연주 방법을 통해서 요 예. 안에다가 실어낸 중에 가장 뭐 이른 시기에 좀 유명해진 분 이런 분들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0: 오.
1: 그래서 이제 그 유파가 이제 그 김창조 이후로 쭉쭉쭉 이제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
0: 예.
1: 또 전승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파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산조 한 곡 듣고 갈까요?
1: 네. 가야금 산조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산조가
0: 예.
1: 예, 오늘도 가야금 산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성기 명인의 산조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0: 한성기 명인의 산조네요.
1: 네, 김창조 명인의 소리를 듣고 싶지만
0: 예.
1: 직접 그 음원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그 제자인 한성기 명인의 자료부터 이제 남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계보를 살짝 보면 김창조 선생님으로부터 한성기, 뭐 심상건, 최옥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원형의 보존에 그나마 제일 가깝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성기류를 한번

Mm-hmm.

0: 한성기의 가야금 산조, 한성기째 진양 중머리 두 부분 듣고 왔습니다. 음질이 막 되게 좋진 않아요. 그죠? 워낙 오래된 음반의
1: 그렇죠.
0: 녹음물이라서요.
1: 예, 이게 SP 음반이어서 한 면에 3분이 고작 최대 녹음입니다.
0: 우와.
1: 예, 그렇게 아주 옛날 자료를 전부
0: 아,
1: 들어봤습니다.
0: 그래서 너튜브 가서 검색하면
1: 네.
0: 진양 상, 진양 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 있더라고요.
1: 그게
0: 그
1: 그렇기
0: 3분을
1: 때문에
0: 넘지 못하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아, 좋습니다. 산조는 장단이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1: 네.
0: 지금 들었던 건좀 느린 쪽의 장단의 부분을 들었던 거고요.
1: 네. 근데 이제 요즘 산조는 훨씬 그렇게 느리게 타고요.
0: 예.
1: 지금 들으신 거는 그래도 진양조 중머리였는데 그래도 조금 빨라요.
0: 그러네요. 예.
1: 네. 옛날에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빨리 거뜬거뜬하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0: 오히려 그러면 최근엔 더 느려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 훨씬 느리게 탑니다.
0: 와, 신기하다.
1: 네. 기당, 기당, 기당, 기당 뭐 이런 식으로 아주
0: 예.
1: 천천히
0: 와.
1: 예, 연주를 하죠, 요새는.
0: 보통 대중음악은
1: 네.
0: 점점 빨라지잖아요.
1: 그쵸.
0: 옛날 90년대 댄스 음악 들으면 이걸로 춤을 췄다고
1: 네.
0: 이럴 정도로. 와, 근데 또더 느리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풍류가 느껴지네요.
1: 네, 또 그런 맛도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래서 또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면도 있지만
0: 예.
1: 또그 지금처럼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요런 그 말하자면 속도의 순서를
0: 예.
1: 반드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뭐 어떤 그냥 한 장단 갑자기 툭
0: 쑥!
1: 이렇게 연주하기도 합니다. 예.
0: 오.
1: 그리고 뭐 그거에다가 이제 장단의 제목이 곧그한 곡의 제목이 되는 거죠.
0: 네.
1: 엄머리,
0: 엄머리.
1: 국거리, 뭐 휘머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0: 그러네요.
1: 예.
0: 와.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3분밖에 수록을 못 하니까,
1: 네.
0: 선생님, 평소보다 좀 빨리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3분밖에 못 담아요. 이러다 보니까 빨라진 건 아닐까라는
1: 네, 그런
0: 생각도.
1: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마크 카츠라는 사람이
0: 예.
1: 아마 포노그래피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0: 오.
1: 이제 추적을 한 결과
0: 네.
1: 오늘날의 가요 역시도 3분 내외의 곡들이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아,
1: 예.
0: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장단이 점점 빨라지면서 어쨌든 감정도 같이 고조되는 구조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산조의 기본 형식을.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 이렇게 사색적이고 차분하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역동적이고 좀 활기찬 그런 면들이 전개가 됩니다.
0: 예.
1: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폭발하듯이 빵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짧은 연주 안에서라도 이런 하나의 서사가 완성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0: 예. 또뭐 어떤 조를 동원해서 표현 방식을 풍부하게 할지 그런 것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1: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성음 얘기하면서
0: 네.
1: 우리 평조, 계면조, 우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훅 넘어간 게 있어요.
0: 네.
1: 기억하실지
0: 계면조가
1: 모르겠습니다.
0: 좀 슬픈 거고,
1: 네.
0: 우조는 좀 당당하고 그런 거
1: 아,
0: 없나요?
1: 우등생이십니다, 진짜.
0: 마지막에 조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기는
1: 우등생이십니다.
0: 하지만,
1: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 예.
1: 평조 그러면 막 밖에 꽃 피고 뭐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기쁘고 슬픈 게 없잖아요.
0: 그죠, 예.
1: 그러면 노래를 하더라도 꽃밭에는 꽃들이 보여 살고 뭐
0: 잠깐만,
1: 이렇게
0: 이거
1: 해도
0: 좀 많이
1: 되고요.
0: 들어봤던 것 같은데. 꽃밭에는 꽃들이
1: 네.
0: 그거네요.
1: 네.
0: 그거를 평조로 지금 하신
1: 그냥
0: 건가요?
1: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0: 자연.

0: 표현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평조를 쓰는 건가요?
1: 네.
0: 오호.
1: 그 뭐 뭐 다르게 하면 슬픈 새도 사실은
0: 예.
1: 덜 슬프면요.
0: 예.
1: 하늘은 아는 새가 얼씨구 저씨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슬픈 새가 이제 갑자기 생겨요.
0: 예.
1: 그러면 하늘은 아는 새가 슬피 울어 뭐 이렇게 가면 슬퍼지겠죠?
0: 우와. 그럼 이거는 개면조가 되는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렇죠.
0: 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1: 제가 이 음악을 지금 만들어 오지 않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이상하지만 네. 어쨌든 그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러 산조를 해서 네. 제가 판소리의 대목을 따오질 않은 거거든요.
0: 예.
1: 그런가 하면 같은 새가 뭐 이렇게 막 씩씩하게 날 수도 있잖아요.
0: 씩씩하게.
1: 그럼 뭐 하늘은 나는 새가 슬피 울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0: 이렇게 되는 거구나.
1: 네. 그러면 요거를 음악적으로 가사 빼고 멜로디 선율 그러다가 이제 슬픈 새가 이제 갑자기 생겨요.
0: 예.
1: 그러면 하늘은 나는 새가 슬피 울어 뭐 이렇게 가면 슬퍼지겠죠?
0: 우와. 그럼 이거는 개면조가
1: 그렇죠,
0: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0: 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1: 제가 이 음악을 지금 만들어 오지 않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이상하지만 네. 어쨌든 그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러 산조를 해서 네. 제가 판소리의 대목을 따오질 않은 거거든요.
0: 예.
1: 그런가 하면 같은 새가 뭐 이렇게 막 씩씩하게 날 수도 있잖아요.
0: 씩씩하게.
1: 그럼 뭐 하늘은 나는 새가 슬피 울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0: 이렇게 되는 거구나.
1: 네. 그러면 요거를 음악적으로 가사 빼고 멜로디 선율만 갖고 와서 산조에다가 붙이면 그만의 또 음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0: 여러분 예. 이거 진짜 엄청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맨날 이제 검색을 하거든요.
1: 네.
0: 검색하면 이제 보통은 거의 사전 같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런 페이지들이 뜨는데 이건가? 이건가 보다 아닌가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직접 소리를 해주시면서 쉬운 예로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1: 직관적.
0: 아우 네. 좋다.
1: 그걸 염두하고 있습니다. 네
0: 좋습니다. 판소리하고도 이렇게 산조가 비유된다고 하던데요.
1: 지금 뭐 들으셨던 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있는 예. 판소리라면 가사가 없는 판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또 다는 아니에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 다음 얘기를 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더 들으면서 오늘은 코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거문고 산조를 들어볼까요?
1: 네. 거문고 산조 하면 이제 백낙준 명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0: 예.
1: 고 음원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백낙준 명인의 거문고 산조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산조라는 음악의 시작과 흐름 그리고 즉흥성과 유파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들을수록 우리 음악은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낙준 명인의 거문고 산조 진양조 부분을 함께 듣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음악 역시 음질이 조금 노이즈가 끼어 있어요. 그죠?
1: 네.
0: SP 음원이라서 그런데요. 이해하시고 좀 쫓아가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윤석 씨 오늘 코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고맙습니다. 자, 백낙준의 거문고 산조, 백낙준 진양조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Boom.

0: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

스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고 싶은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도 참 좋겠죠?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과 대전 국악방송의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엔 한국 전통 관악 앙상블 때바람 소리가 함께하는데요. 때바람 소리는 대금과 퉁소, 소금 같은 전통 관악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관악 앙상블입니다. 김동근 연주자를 중심으로 윤성만, 이명훈, 차루빈 등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전통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요즘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퉁소 산조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며 전통 관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 특히 여러 관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울림이 있어서요. 늦봄의 오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우리 춤과 소리에는요. 화려한 만큼이나 쉼과 여백의 미학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통 예인들의 숨결을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보는 공연 함께하고 있고요. 전통 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요즘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퉁소산조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며 전통 관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관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울림이 있어서요. 늦봄의 오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우리 춤과 소리에는요. 화려한 만큼이나 쉼과 여백의 미학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통 예인들의 숨결을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보는 공연 한국예인열전 실록편이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소리와 춤, 민속예술을 연구하고 보존해온 풀뿌리 문화연구소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오랫동안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한국예인열전 같은 공연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먼저 전승열전에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의 살풀이춤, 이봉주의 어목자류 부채산조, 그리고 이현경의 영남교방청춤 등 춤과 음악 속에 담긴 깊은 호흡과 섬세한 멋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실록열전에선 조금 더 다채롭고 상징적인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명선의 교방춤, 박상희의 무녀도, 그리고 서영님의 구고무 등 전통춤이 지닌 절제된 아름다움과 힘있는 움직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예인들의 춤과 소리, 그 깊은 멋과 호흡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한국예인열전 실록편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세요.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펼치는 공연 괭 코스믹 휴먼 심포니가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과 현대 사운드를 결합해 독창적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임용주 퓨처 사운드 랩의 신작인데요. 동양 철학에 담긴 질서와 조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통음악에 지닌 깊은 울림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무대입니다. 특히 편경을 중심으로 대금과 거문고, 생황 같은 전통악기, 그리고 전자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의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공연은 율, 운, 속, 쇠처럼 8개의 악장으로 이어집니다. 각 장면마다 자연을 이루는 질서와 흐름, 그리고 서로 다른 소리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통의 호흡 위에 현대적인 전자 사운드를 더해서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미래의 소리가 만나는 순간, 조금은 색다른 감각의 국악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괭 코스믹 휴먼 심포니와 함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